0: 1은
1: 2,
0: 3, 1은 3, 4, 1은 4, 5, 1은 5, 6, 1은 6, 7, 1은 바로 7, 8, 1은 8, 9, 1은 9, 10, 1은 바로 10.

0: 꿈꿔준 이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8,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

0: 그.
1: 어, 그. 오!
0: Lovely.
2: Gee, great galaxies.
3: Wonderful. Make a wish.
4: I wish for fun.

0: Y과 E,
1: T과 3,
0: U과 4,
1: O와 O, 그리고 다시 10으로.
2: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1: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어?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3: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2: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0: 정차가 격 하나보단 둘이 낫지.
1: 고마워 친구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2: 18과 2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악! 이번엔 내 줄이네. 이런 난 못해.
3: 나도 못해.
1: 12,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2: 18과 2 오. 12와 8
0: 짜잔! 4 곱하기 3
2: 합승 완료! 광선 이륙!
4: 거반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2,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7과 3 또는 13.
6: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5: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6: 하나만 더. 오! 오, 실수.
5: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1: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2,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5와 5. 쉿쉿.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1: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2,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2: 11과 9.
5: 최선을 다해보자.
1: 알겠어.
4: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1: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0: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1: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0과 10.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고이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세.
6: 우리 같이 놀자.
4: 5와 3이 만나면
6: 8이야.
4: 변신
6: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6: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4대가족.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1: 순한 캠핑
3: 진물엔
1: 덥덥한 말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1: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2: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1: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2: 우와, 저거 나잖아?
1: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0: 2.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3: 바로 우리들이잖아.
1: 2.
0: 2.
1: 2.
0: 2.
1: 2.
0: 2. 거기에 또 다른 1을 만나면
4: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5: 정말 빨리 배웠네.
4: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워커 블록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6: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1: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0: 1, 2, 3, 4.
1: 그럼 2, 넌 이쪽으로 가고
0: 7,
1: 우리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0: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사는 팔.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1: 1, 2, 3,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0: 6, 7, 8,
2: 9,
1: 10. 다 같이 박수 쳐요.
3: 우후!
1: 시작합니다. 저울 게임. 이름 1이야. 같고?
4: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4: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3: 우와!
0: 이젠 무게가 다르죠?
1: 3은
0: 7보다 작아요.
1: 휙!
0: 다음 2보다 커요.
1: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5: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럼의 피날레.
4: 삼각형.
1: 삼각형.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0: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0: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4: 섬으로 해보자.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0: 너무 재밌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영이야. 무색으로 변신.
3: 이런. 다들 어디 갔지?
5: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0: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4: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0.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1: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4: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1: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6: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0: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5: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1: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7: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show us.
1: I will.
2: B-I-G.
3: Big.
2: Brilliant. Go on, get on top.
0: A terrific view. A truly terrific view.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옥스퍼드 탕.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칭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숲속에 가자.
11: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2: 2층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1.
15: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14: 정말 재밌었어.
16: 내일 또 오자.
17: 좋아.
14: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6: 어? 뭘 보라는 거야?
17: 어? 아무것도 없는데?
14: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16: 에이, 잘못 봤겠지.
14: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17: 아유,
14: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16: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18: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14: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17: 뭐야, 길도 없잖아.
14: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16: 가요. 괜찮아?
14: 얘들아, 이리 들어와 봐.
17: 뭐?
14: 이쪽이야.
17: 우와, 동물이잖아.
16: 신기하다.
14: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18: 무서워서 난 싫어.
14: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17: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14: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17: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14: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18: 가요.
14: 너무 무섭지 않아?
17: 왜 벌써 와?
14: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16: 그래?
14: 이제 돌아가자.
17: 같이 가요.
14: 빨리 따라와.
16: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17: 잘못 본 거 아니야?
14: 나도 잘 모르겠어.
17: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백지는 어디 있어?
14: 어? 어디 갔지?
18: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14: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17: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14: 이따 봐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0: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14: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야, 야! 괴물이냐!
0: 아!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4: 얘들아!
4: 어, 타요! 빨리 왔네!
17: 백지는 찾았어?
18: 타요, 무슨 일 있었어?
14: 동굴에서
18: 뭐라고?
14: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18: 괴물?
17: 에이, 말도 안 돼!
14: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띄웠다니까!
18: 아유, 장난 그만해!
14: 아, 진짜! 백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17: 그럼 백지는 어디 있는데?
14: 그게...
18: 아유, 꿈꾼 거 아니야?
14: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17: 야, 졸려.
18: 우리 이제 자러 가자.
17: 그래.
14: 어? 어?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 버스 타요.
0: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14: 너희 무섭다고 난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17: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14: 뭐? 로기도?
10: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18: 들어갈 수 없나 봐.
12: 어떻게 된 거지?
10: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19: 네.
14: 오빠,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18: 타요 말이 정말인가 봐.
17: 그러게.
18: 어, 저게 뭐지?
17: 어?
18: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14: 괴물이 다시 왔나봐.
19: 와!
18: 어? 어떻게 된 거지? 다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14: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18: 야,
14: 고마워.
17: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14: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10: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18: 야,
20: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21: 그렇다니까.
18: 야!
14: 왜 그래?
20: 얘들아, 안녕?
19: 안녕하세요.
20: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14: 공룡이야?
20: 어,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21: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 그래?
18: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14: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18: 가둔다고요?
14: 저희는 못 봤어요.
21: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주렴.
20: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17: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0: 있다고 했어?
1: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2: 맞아.
0: 아,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3: 아, 좋은 생각이야.
2: 맞아.
3: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4: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3: 너무 귀엽다.
1: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3: 좋아.
1: 뭐라고 짓지?
2: 티노 어때?
3: 티노?
2: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3: 정말 잘 어울린다.
1: 맞아.
3: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이야. 티노도 마음에 들어봐.
1: 여기.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0: 청소요?
1: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0: 조금 이따가 보면 안 될까요?
1: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0: 그게요.
1: 어서 나와보라니까.
0: 누나 누나 그게요.
1: 어서.
0: 네.
1: 와, 로기 대단한데?
0: 네?
1: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0: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1: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0: 어떻게 된 거지?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4: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3: 시원해! 티노!
1: 내 도넛이 어디 갔지?
3: 티노,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기 사.
4: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5: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6: 뭐? 뭐?
7: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5: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7: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4: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들.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5: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4: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2.
4: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1: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3: 우와! 동굴을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렇구나.
8: 타요!
0: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야?
0: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1: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티노가 힘이 없어 보여.

0: 그러게.
1: 아쉽다. 더 타고 싶었는데.
0: 뀨. 뀨. 뀨.
1: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1: 디노, 네가 한 거야?
0: 뀨. 뀨.

0: 구경할래?
1: 어?
0: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안돼, 풍선!
2: 못해!
0: 끼야!
1: 풍선이잖아!
3: 정말 멋진 것 같아.
1: 맞아, 티노 덕분에 회전 목마도 계속 타고.
0: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1: 어? 어?
0: 아! 티노가 없어졌어.
3: 뭐야? 갑자기 어딜 간 거야?
0: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4: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6: 말도 안 돼.
7: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8: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7: 타요?
0: 티노야! 티노야! 어딜 간 거지?
5: 와, 공룡이다.
0: 어?
5: 귀여워. 귀여워.
7: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0: 티노잖아.
5: 진짜 공룡 아니야?
7: 에이, 장난감이겠지.
0: 여기 있었구나.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7: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5: 정말 잘 만들었다.
0: 야,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1: 뀨우!
0: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1: 뀨우?
7: 뭐?
0: 자, 어서 타.
9: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0: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시 혼자 나가면 안 돼. 다 지러워.
1: 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0: 어? 저 별자리 좀 봐. 저건 꼭 티노같이 생겼다.
1: 야,
0: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1: 꼭 티노랑 우리 같네.
3: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1: 그래, 매일 같이 놀자.
10: 꾸자.
11: 재밌니?
0: 네, 최고예요.
1: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8: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0: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3: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0: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3: 알겠어.
0: 좋아.
6: 저기 있다.
1: 티노를 잡으러 왔나 봐.
0: 어떡해. 티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어쩌지.
6: 여기 올래라.
0: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0: 도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
1: 우리도 날고 있어.
2: 가자.
3: 어떻게 이런 일이.
0: 말도 안 돼.
2: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4: 응!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5: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6: 어쩌지?
5: 작전을 세우자!
6: 작전?
5: 저기요! 어? 엄마! 큰일 났어요!
7: 무슨 일이니?
5: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7: 뭐?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3: 뭐가 있다는 거야?
5: 와!
3: 어?
5: 와! 이게 뭐야?
3: 뭐야? 왜 또 저러지? 무슨 일이야?
5: 지금이야?
8: 이게 뭐야?
5: 희성고!
9: 얘들아!
5: 성공했구나!
2: 그럼! 잘했어!
5: 뭘!
2: 자, 이제 내려도 돼! 뿅!

0: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지 노랑 우리 같네.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디노.
1: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0: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1: 잘 가.
0: 우리 또 만나. 잘가 디노.
2: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안녕.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하트가 커졌어요.
5: 오늘은 꼬마 버스들과 하트가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요.
6: 오늘 날씨 정말 좋다.
4: 그러게. 우와, 무슨 일이지? 조이가 공연을 하나 봐. 우리 가보자.
6: 같이 가요.
4: 재밌겠다.
6: 맨 뒤잖아.
7: 자, 이번에는 풍선으로 동물을 만들어 볼까?
4: 공기 만들어주세요.
7: 짜잔!
4: 와, 토끼다! 정말 멋져!
6: 나도 토끼 보고 싶은데.
7: 이번에는 강아지!
6: 하나도 안 보이잖아.
8: 정말 재밌었어. 조이는 풍선으로 뭐든 만들 수 있나 봐.
4: 맞아, 조이 정말 대단해. 토끼 풍선 너무 귀여웠어, 그치?
6: 그게... 사실 나는 공연을 하나도 못 봤어.
4: 뭐? 왜?
6: 내 앞에 큰 차들이 있어서 안 보였거든.
8: 하긴 하트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4: 하트, 우리 다음에 또 보러 가자.
8: 그래, 그땐 내 앞에서 보게 해줄게. 난 뒤에서도 잘 보이거든.
4: 여기.
6: 그래, 알았어.
9: 얘들아.
4: 어?
9: 여기 있었구나.
10: 할머니.
9: 지금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데 누가 심부름 좀 해줄래?
5: 제가 갔다 올게요. 자동차 용품점에 들리면 되죠?
9: 그렇긴 한데.
5: 그럼 금방 다녀올게요.
9: 잠깐만! 벌써 가버렸네.
5: 하트가 엔진 오일을 싣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6: 빅이잖아? 와, 엄청 크다. 나도 빅처럼 크면 뒤에서도 공연이 잘 보였겠지. 신호등이 잘 안 보이네.
11: 방귀가 나올 것 같아.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못 참겠다.
6: 빅, 갑자기 방귀를 끼면 어떡해요?
11: 미안해. 네가 너무 작아서 거기 있는지 몰랐어.
6: 뭐라고요? 너무 작다고요? 너무해요.
11: 그게 아니라.
6: 하나 언니.
9: 하트 왔구나.
6: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9: 고마워, 하트.
6: 뭘요?
4: 하나 누나. 부탁한 엔진 오일 가져왔어요. 자.
9: 고마워, 타요.
6: 타요도 심부름을 다녀온 거예요?
9: 그게 사실 오늘은 엔진 오일이 많이 필요해서 타요한테도 부탁했거든. 하트는 많이 못 씻잖아.
6: 그랬구나.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9: 하트!
6: 조이 공연도 못 보고 하나 언니 심부름도 제대로 못하고 나도 타요나 빅처럼 몸이 크면 참 좋을 텐데.
5: 하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속상했어요.
9: 하트, 일어나봐.
6: 하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9: 보여줄 게 있는데 잠깐 나와볼래?
6: 이게 뭐예요?
9: 이건 하트를 위한 내 발명품이야. 짜잔! 이 기계에서 나오는 빔을 맞으면 몸이 커질 거야.
6: 정말요? 그런데 제가 커지고 싶어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9: 하트에 대한 건 뭐든지 알고 있지.
6: 하나 언니, 정말 고마워요.
9: 참,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0: 네, 알겠어요. 하나 언니, 빨리요.
12: 잠시만. 내가 작아진 게 아니라 하트가 커진 거야.
10: 어? 진짜 커졌잖아. 내가 커졌어. 커졌다고. 어? 하나 언니 고마워요.
12: 뭘.
5: 몸이 커진 하트는 신이 나서 도로를 달렸어요.
10: 랄랄랄랄랄랄라. 어?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어? 안녕. 어?
8: 누구세요?
10: 어? 설마 하트? 하트가 어떻게 된 거야?
8: 네가 하트라고? 우와, 우와, 엄청 커졌잖아.
10: 이 정도까지 고마워해.
11: 얼른 가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큰일이네.
10: 괜찮아요?
11: 엔진이 고장났나 봐요. 설마 너 하트니?
10: 네, 맞아요. 제가 정비소에 데려다 드릴게요.
11: 그치만 무거울 텐데.
10: 괜찮아요. 그럼 출발할게요.
11: 그래, 고맙다.
8: 이게 정말 쉽게 되는데?
10: 와, 정말 된다.
13: 찹, 찹.
10: 몸이 커지니까 뒤에서도 잘 보이네.
14: 너무 보여요?
15: 하나도 안 보이잖아. 볼리도 안 보여.
10: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봐.
15: 정말?
10: 여기서 잘 보일 거야.
15: 진짜 잘 보여. 보여줘서 고마워, 아자.
10: 난 여기서도 잘 보이는 걸. 재밌게 봐.
12: 자, 다 했다. 고마워, 타요.
15: 언제든 시켜만 주세요.
10: 하나 언니.
15: 하트.
12: 하트 왔구나.
10: 타요가 가져온 엔진 오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15: 우와, 진짜 많이 가져왔다.
12: 역시 하트야. 고마워, 하트.
10: 말려. 몸이 커지니까 정말 좋다. 더 커지면 더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빔을 한 번 더 맞아야겠어.
15: 어디 있지?
10: 저기 있다. 그럼?
15: 그런데 그때 하나 언니가...
12: 이 기계는 위험하니까 꼭 한 번만 사용해야 해. 알았지?
10: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15: 뭐야, 그대로잖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
10: 하나 언니!
16: 하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 지금 와줄 수 있니?
10: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둘러야겠다. 안 막혀서 다행이다. 금방 갈 수 있겠어. 갑자기 왜 이러지?

0: 작고 귀여운 자동차라고.
1: 다른대로 말해.
2: 제발 믿어주세요. 전 하트라고요.
3: 저 하트예요. 하트.
4: 하트. 어? 무슨 꿈을 꾸길래 이러지? 하트, 일어나봐.
2: 하나 언니, 저 하트예요.
4: 어? 그래, 너 하트잖아.
2: 믿어주시는 거예요?
4: 하트,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2: 꿈이요? 어허? 여긴 차고지잖아. 내가 다시 작아졌어. 하나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4: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트, 도심에서 사고가 났나 봐.
2: 어서 타세요. 길이 왜 이렇게 막히지?
4: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서 가봐야 할 텐데.
2: 하나 언니, 제게 맡기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위급 상황이에요.
1: 알았어.
4: 차가 많아서 길이 좁은 것 같은데.
2: 문제 없어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5: 자, 저쪽으로 가세요.
2: 하나 언니, 자, 도착했어요.
5: 이쪽으로.
4: 고마워, 하트.
6: 하나.
7: 정말 빨리 왔는걸.
4: 하트가 좁은 길도 잘 지나온 덕분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
6: 하트, 정말 고마워.
2: 빨려.
4: 그럼 급한 것부터 손봐줄게.
8: 그렇게 하트는 자신의 작은 몸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하트, 오늘 정말 멋졌어요.
9: 트레미의 소원.
8: 트레미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2: 안녕히 가세요.
4: 고맙다, 트레미.
1: 안녕.
2: 오늘 운행도 끝났네. 이제 돌아가 볼까?
10: 네모난 버스는 무얼 닮았나. 맛있는 식빵을 말아.
9: 안녕, 트레미.
2: 안녕.
9: 운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
2: 그런데 방금 그거 무슨 노래야?
9: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2: 우와, 학교에서 노래도 배우는구나.
11: 얼마나 재밌다고. 주말엔 뭐하고 놀았어, 트레미?
2: 난 주말에도 계속 운행했지.
11: 그래? 난 한강 가서 유람선 탔다.
2: 우와, 정말 좋았겠다.
11: 우린 이제 가볼게.
9: 안녕.
2: 안녕. 좋겠다. 다 같이 어디든 놀러 갈 수도 있고. 난 매일 똑같은 레일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8: 그날 밤 트레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 왜 그러니, 트레미?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2: 그게 자동차 친구들이 부러워서요.
12: 부럽다고?
2: 네. 친구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저도 더 넓은 곳을 가보고 싶은데.
12: 그랬구나. 트레미, 네가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 해줄까?
2: 별자리 얘기요? 네, 좋아요.
12: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더라.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2: 우와, 정말 예뻐요.
12: 그리고 또 저긴 자기
8: 트레미는 스카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

0: 다음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트레미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1: 안녕히 가세요.
2: 어? 이런, 어쩌면 좋지?
1: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2: 내가 아끼는 모자가 날아갔는데 그걸 고양이가 물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니. 저긴 찻길이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1: 그럼 제가 찾아드릴게요.
2: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
1: 물론이죠.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지? 모자다! 어? 모자가 혼자 움직이잖아. 어? 안녕, 야옹아? 착한 야옹아, 그 모자를 돌려주지 않을래? 할머니가 아끼시는 모자거든.

0: 고마워. 할머니, 모자 여기 있어요.
1: 고맙다, 트래미. 얍!
0: 어?
1: 난 마법사차 루시란다.
0: 마법사라고요?
1: 그래. 어? 내가 아끼는 모자를 찾아줬으니 소원을 들어줄게.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렴.
0: 소원이요? 제 소원은... 아! 제 소원은요. 바퀴 달린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1: 자동차?
0: 네. 자동차가 돼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싶거든요.
1: 그렇구나. 그쯤이야 문제 없지.
0: 정말요?
1: 그럼, 자, 야!
0: 루시?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와! 나한테 바퀴가 생겼잖아!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2: 어쨌다는 거야?
0: 그게 바퀴가
3: 학교 가야지. 트래미,
4: 그래, 이러다 늦겠어.
0: 학교? 내가 학교에 간다고?
4: 응, 당연하지.
2: 뭘 그렇게 놀라?
4: 빨리 가자. 꼬마 버스 타요.
5: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봐요.
6: 네!

0: 유람선도 정말 멋져.
1: 와, 시작한다.
0: 멋지다. 자동차가 돼서 정말 행복해. 얘들아, 어? 난 이쪽으로 가볼게.
1: 어디 가려고?
2: 우리 차고지는 저쪽이잖아.
0: 우리 차고지?
3: 그래, 그쪽은 남산이고.
0: 그렇지.
4: 차고지로 온 트레미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3: 얘들아, 오늘 불꽃축제 정말 재밌었지?
0: 그렇게 멋진 건 처음 봤어.
5: 맞아. 난 이만 자야겠어.
1: 나도.
0: 잘자, 얘들아.

0: 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는 건가? 잠이 안 오네. 스카이가 들려주는 별자리 이야기 듣고 싶다.
1: 드레미, 밤하늘엔 동물을 닮은 별자리가 아주 많단다. 황소, 독수리, 전갈, 그리고 사자도 있지.
0: 우와, 정말 예뻐요. 스카이는 잘 있을까? 그래, 스카이한테 한번 가봐야겠어. 어? 왜 길이 막혀있지?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스카이!
1: 넌 누구니?
0: 네, 저 트레미잖아요.
1: 트레미? 처음 듣는 이름인걸?
0: 스카이가 날 기억 못하나봐. 그런데 트램 운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1: 트램 운행? 예전엔 했었지.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구나. 자, 꼬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0: 집이요?
1: 그래, 많이 늦었잖니. 그만 가버려.
0: 네. 스카이. 스카이가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2: 트레미.
0: 어? 루시.
2: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자동차가 된 게 기쁘지 않니?
0: 아니요. 자동차가 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스카이가 절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2: 저랑 그랬구나.
0: 네.
2: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니?
0: 네. 다시 트램 운행도 하고 스카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2: 그럼 지금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어?
0: 네, 그럼요.
2: 그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1: 드레미.
0: 어?
1: 어서 일어나야지.
0: 우와, 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우와, 스카이,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1: 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지.
0: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와, 정말 잘됐다.
1: 왜 저러지? 이상하네.
3: 드레미, 스카이.
1: 어?
3: 안녕.
0: 안녕하세요.
1: 루키랑 페트 왔구나. 무슨 일이야?
4: 너희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3: 오늘부터 트레미의 운행 노선이 늘어났거든.
4: 앞으로는 트레미가 도심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0: 정말이야?
3: 그래, 스카이가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노선이 개통됐어.
0: 스카이가요?
1: 네가 더 넓은 곳을 가고 싶어 했잖아.
0: 스카이, 정말 고마워요.
4: 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운행은 잘할 수 있겠니?
0: 네, 문제 없어요. 도시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참, 스카이, 오늘 별자리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1: 또? 그래, 알았어.
0: 와, 신난다.
5: 돌아온 트레미는 스카이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하게,
6: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0: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그늘에 싱싱.
5: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5: 시속으로 날라라.
6: 재밌다.
5: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글자도 돌려볼까?
6: 내일도 놀자.
5: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퀴즈.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쭈비.
1: 학교 끝나고 같이 가는 거 오랜만이지?
2: 그냥 가기 아쉬운데 놀다 갈까?
3: 그러자. 쟤들도 좋은가 봐.
4: 솜사탕이다, 큐!
0: 쭈쭈! 왜 그래, 핑크비쭈?
4: 나 솜사탕 사줘라, 큐!
0: 뭐라고?
4: 나 솜사탕 사달라고, 큐!
0: 어? 뭐라고 하는 거야?
4: 싫으면 싫다고 해라, 큐!
0: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위험하다, 뉴!
3: 너희들 괜찮아?
4: 안 괜찮다. 무거워 죽겠다. 뀨!
2: 이제 됐어.
4: 뀨!
0: 이거 받고 확 풀어. 아까는 정말 못 들었어.
2: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핑크비쥬?
4: 아니야! 나 많이 다쳤다! 아프다, 뀨! 정말 미안합니다, 뀨!
5: 나도 미안하다, 뀨!
3: 아니, 너! 다리 퉁퉁 부었다, 뀨!
2: 부었다고? 원래 저랬는데?
4: 나 목구기다, 뀨!
6: 이 체어가 필요하다, 뀨!
1: 카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할게.
4: 왜 줘라, 큐?
6: 여기 있다, 큐.
4: 맑게도 줘야지, 큐.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겠지, 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뀨! 뀨! 뀨! 뀨!
6: 뀨! 오른쪽 뀨! 갑니다, 뀨! 왼쪽 뀨! 알겠습니다, 뀨! 뀨!
7: 쟤 정말 아픈 거 맞아?
1: 그러게, 많이 신났네.
8: 간식 먹을 사람 갖고 와서 진짜 맛있어.
4: 나 먹을래, 뀨!
0: 너?
6: 아픈 게 아니었냐, 큐?
7: 어쩐지 외병일 것 같더라니.
4: 아니, 그게 아니다, 큐.
6: 너무합니다, 큐.
0: 여기서 핑크비쥬.
4: 난 좀 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내냐, 큐? 다들 너무해, 큐. 응? 다들 너무.

0: 한번 비둘기! 비둘기도 주주도 친구들도 다 밉다뀨! 모두 나처럼 넘어져버려라뀨! 나처럼 넘어져버려라뀨! 저건 배가 한 마리인데뀨!
1: 어디로 간 거야, 핑크피쥬?
2: 어디 있냐, 뉴? 핑크비즈 뷰! 그만 나와라, 큐!
1: 저게 뭐지?
2: 어? 어? 어? 어?
0: 뭐야, 뭐야?
2: 혹시 보석이 나처럼 넘어져 버리라, 큐!
1: 우리가 나서야겠어.
3: 응.
1: 치링치링치리링.

루시를 따라가자.

0: 징클 부스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요.
0: 위험해! 스완댄 스윙! 적을 잡아야 해!
2: 조심해!

0: 쭈쭈, 내가 잘못했다쭈. 슈! 슈슈슈! 아이고! 위험해! 레인보우 스케치!
1: 쭈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2: 사람들도 무사해.
1: 응. 아직 아니야. 저걸 없애야 하는데.
0: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쭈쭈, 노래를 해라, 뉴. 그래, 뷰. 큐. 얘들아, 준비됐지?
3: 바로. 쭈쭈, 그 마법을 풀려면 소원을 빈 누군가랑 같이 노래해야 돼.
0: 뭐? 그게 누군데?
3: 그건 말이지.
0: 바로 나다, 큐.
3: 뭐?
0: 내가 나 넘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큐.
3: 핑크비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대마녀 때문이라고.
0: 울지 마라, 뷰.
1: 핑크비주, 같이 노래할 수 있겠어?

0: 쇼 핑크비즈 너 어디 가는 거냐 뷰
1: 나 반성하러 간다 뷰
0: 하지 말아요 뷰
1: 나 용서해주는 거냐 뀨
0: 당연하지 큐 뀨 큐
1: 너희들 다 같이 춤추자 뀨
2: 고양이가 필요해
3: 깜짝이야 노크 좀 해 알았어
4: 됐지?
5: 이미 늦었거든 아침부터 웬일이야?
3: 나랑 놀러가자 나 심심해
5: 안 돼 나 학교 가야 돼
3: 맨날 학교 놀아주지도 않고 심심해 너무 심심해
6: 루시 지금 청소 중입니다 뮤
4: 그래 열심히 해
6: 좀 비켜주십시오 뮤
4: 알았어
3: 내 마법 랜턴 이게 여기 있었네
6: 어?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뮤
4: 드준의 학교 이때쯤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랑 놀 수 있겠지?
7: 냥냥 오디션이 열립니다. 보러 오세요.
8: 고양이 오디션이라고?
9: 너무 귀엽겠다.
7: 냥냥 오디션 보러 오세요.
3: 어머, 이건?
7: 1등 고양이와 집사에겐 보석 반지를 드리거든요.
5: 루시, 뭘 그렇게 보고 있어?
4: 자,
5: 양양 오디션? 아깝다. 타로가 나가면 1등 할 텐데.
3: 야, 타로라니. 프랑스와즈가 1등이지.

0: 여기 오는 거였어? 여긴 그 멍청한 요정의 가게잖아.
1: 멍청하긴 카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
2: 어? 이런, 절 찾아오셨나요?
1: 카이 요정님!
2: 잠깐 보물을 찾으러 숲에 갔었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1: 보물이라고? 뭔데?
2: 이게 뭐냐 하면 우와, 이럴 수가. 이건 최상급 찻잎이잖아. 우와, 여기도 있네. 그만 돌아갈까?
0: 이딴 게 보물이라니.
2: 어, 모르시는 말씀. 이걸로 차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1: 그게...
0: 너 이거 고칠 수 있어?
2: 어? 아, 마법의 물건이군요. 당연히 고칠 수 있죠.
0: 정말? 그럼 당장 고쳐줘.
2: 성격도 급하시기는. 우선 차부터 마시고 시작할까요? 자. 어?
0: 벌써 고친 거야? 프랑스와즈. 이럴 수가. 완전히 새 마법 랜턴이 됐네. 고마워. 이렇게 신기하게 고치다니.
2: 그게
1: 루시, 메도비주는 이제 고양이가 된 거냐고요?
0: 그럴 리가. 사라져라 일루전.
1: 깜짝 놀랐습니다, 뮤.
0: 우리 이제 양양 오디션에 나갈 수 있겠어. 얼른 가서 준비하자.
1: 같이 가, 루시.
2: 아니 그게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0: 보여라, 일루전!
3: 뮤!
0: 사라져라, 일루전!
4: 이럴 수가.
1: 다시 해봐라, 루시!
0: 그럴까?
1: 잠깐! 이건 찍어야 한다, 큐!
3: 그만하세요, 뮤!
1: 그만해라, 뮤!
4: 그래, 레드비주가 싫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
0: 그렇게 싫었어? 미안해, 레드비주. 양양 오디션은 포기할게. 심심해. 너무 심심해.
3: 루시. 저 양양 오디션에 나가겠습니다, 뮤.

0: 최고의 고양이를 뽑는 냥냥 오디션 결승 후보를 소개합니다.
1: 진짜 귀여워. 비추, 너도 해야지.
2: 아, 알겠습니다, 류. 야오.
1: 쟤는 눈이 아픈가 봐.
3: 레드비추, 윙크 좀 잘해봐.
4: 귀엽긴 하네.
0: 이번에는 고양이 워킹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확! 이제 된 건가?
1: 레드비주랑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2: 걱정 마라, 스텔라. 너희가 노래하면 우리가 해결한다, 뷰. 슈슈!

0: 멋진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 공연이 있었나?
2: 냥냥 오디션 1등을 놓치다니. 하지만 레드 비주는 이 모습이 어울려. 맞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난 좀 재밌었는데.
3: 뭐라고?
2: 루시.
4: 다들 여기 있었군요. 사실 그 마법 랜턴은.
2: 알아. 네가 고친 거 아니지?
4: 어? 그걸 어떻게.
2: 변명은 됐고 이거나 고쳐줘.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4: 왜 이렇게 된 거죠?
2: 말하자면 길닦기요.
5: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2: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M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0: 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핀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나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테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없어 하나도. 아, 고망,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 도망! 다람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퍼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미리 보낼 수 있어.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형이 약속해?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너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꼭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 주자고. 어,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투어도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꿈을 가릴 시간 없는데.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3: 쌩쌩.
1: 정면 버스 개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 차례요? 우리 차례다!
1: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2: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1: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2: 우와, 저거 나잖아.
1: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2.
0: 2.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3: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4: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평행사변형까지. 유!
5: 정말 빨리 배웠네.
4: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옥토블러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1: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2: 저게 나라는 거야? 저글링 공도 없으면서.
1: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우리가 바로 저글링 공인데.
0: 2, 3.
2: 와!
1: 저기 한번 순서대로 서볼까요? 숫자를 짊어주세요. 누가 빠졌는지 볼까요?
2: 1, 2, 3, 4.
1: 그럼 2, 3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6: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록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4: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 칸을 채워보실까? 옥토블록스 합체.
1: 2, 3,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4: 6, 7, 8.
1: 9, 10. 다 같이 박수 쳐요. 시작합니다. 좋을게. 이름 1이야. 같고?
0: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0: 더하기 2는
1: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2: 우와.
4: 이젠 무게가 다르죠?
1: 3은
4: 7보다 작아요.
0: 4은 2보다 커요.
4: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6: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1: 드디어 드론의 피랄레.
0: 삼각형.

0: 전부 몇 개야?
1: 많아요!
2: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1: 더 있어요. 더 있어요.

and is red like me. Oh, I'm here, I'm excited, and I'm red, red, red!

0: 우와!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2: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2: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5: 섬으로 해보자.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2: 너무 재밌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4: 이런.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이제 좀 살겠네.
5: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0: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1: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빵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연.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2: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4: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5: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6: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7: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0: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8: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덕덕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5: 설.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곱하기 표시를 찾아라! 어디 있다는 건지, 가을에 비친 나잖아. 안녕 나야.

0: 이미지의 세계로 점프. 좋아. 혹시 전설에 나오는 그 탁자야? 곱하기 표시가 있다던데.
1: 맞아, 맞췄네. 가볼까?

0: 건 X 아닌 하나의 단서. 내가 누군지 나만 모를 거야. 내가 바로 하나뿐인 탁자.
1: 와, 하늘을 나는 탁자는 태어나서 처음 봐.
0: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탁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의 배수 탁자.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았단 여잔. 노래 불러본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기다려, 한 번에 한 명씩. 일, 일은 일, 이, 일은 이.

1은 1,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8, 9일은 9, 10일은 바로 10.

0: 개수 타짜 멋진 일의 세상에 살지 일들과 함께 재미를 찾아다녀 찬 노래 불러 원한다면 함께 구구단 일단을 외워
1: 보자
0: 한 개는 1 두 개는 2 세 개는 3 네 개는 4 다섯 개는 5 여섯 개는 6 일곱 개는 7 여덟 개는
2: 8
0: 아홉 개는 9 열 개는 바로 10
1: 한 번 더
0: 1일은 2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5일은 5 6일은 6 7일은 바로 7 8일은
2: 8

0: 9와 1
1: 8과 2
2: 7과 3
3: 6과 4
4: 5와 5
5: 그리고 다시 10으로
6: 우와, 10이 되는 짝을 정말 잘하는구나, 10 나도 20이 되는 짝을 알면 좋을 텐데
5: 너를 도와줄 숫자를 알고 있어
7: 어? 이쪽으로 따라와 나한테 게임이 엄청 많아 그걸로 20이 되는 짝을 알려줄게 위로 위로 위로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8: 게임을 하면서 짝을 찾아봐
6: 위로 위로 위로 못 가겠는데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이 너무 무거워
8: 걱정 마 힘센 정사각형이 있잖아
7: 20이 되는 짝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여기 10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6: 10은 정사각형 4랑 6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도 되겠네
0: 14와 6
3: 또는
8: 16과 4
7: 정사각형 하나보단 둘이 낫지
6: 고마워 친구들 오! 이중광선이니까 두 줄로 타야 하겠네 10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하! 2는 무조건 탈 수 있고 2에 10이 되는 짝은 또 다른 짝수인 8이고 난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0: 18과 2
1: 2 곱하기 9 이중광선 출발! 으아! 이번엔 네 줄이네 이런 난 못해
9: 나도 못해
6: 10이 8과 2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0: 18과 2
3: 오
1: 12와 8
7: 저는 4 곱하기 3
1: 합승 완료 광선 2류
6: 어?
10: 가만에 주사위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4를 굴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4개 모두 4를 굴려? 숫자 나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숫자가 누구더라? 그래! 7을 만들어야겠어 10이 7과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11: 17과 3 또는 13
12: 오, 절대 부르지 마 이건 나보다 네가 낫겠어 부탁해 7 난 여기 없다고 생각해
11: 어허 4 어허 4 4 마지막은
12: 하나만 더
11: 5
12: 어우, 실수
11: 이런 13 오 4다 완전 럭키
6: 어디 보자 손바닥은 5를 말하는 걸 테니 10이 5와 5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5와 5 계단은 이렇게 올라야지 하이파이브
6: 좋았어 저기 위 버튼 두 개를 눌러야 하네 이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알지 10이 9와 1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0: 11과 9
11: 최선을 다해보자
6: 알겠어
10: 다섯 칸 올라왔고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아직 패턴을 발견 못하셨나요?
6: 오 찾았어 찾았어 20은 10 더하기 10이니까 일단 10이 되는 짝을 먼저 구한 다음
5: 거기에 10을 더하면 돼 11과 9 또는 1과 19 12와 8 또는 2와 18 13과 7 또는 3과 17 14와 6 또는 4와 16 그리고 15와 5 그 반대도 되고
6: 나는 10보다 10만큼 더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5: 10과 10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10만원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5: 뽀롱뽀롱 떠나요. 뒤치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2.
5: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4: 정말 재밌었어. 내 노자.
6: 좋아.
4: 어?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7: 어? 뭘 보라는 거야?
6: 어? 아무것도 없는데?
4: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7: 에이, 잘못 봤겠지.
4: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6: 아유,
4: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7: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8: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4: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6: 길도 없잖아.
4: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7: 가요. 괜찮아?
4: 얘들아, 이리 들어와봐.
6: 어?
4: 이쪽이야.
6: 우와, 동물이잖아.
7: 신기하다.
4: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8: 무서워서 난 싫어.
4: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6: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4: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6: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4: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8: 가요.
6: 왜 벌써 와?
4: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7: 그래?
4: 이제 돌아가자.
6: 같이 가요.
4: 빨리 따라와.
7: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6: 잘못 본 거 아니야?
4: 나도 잘 모르겠어.
6: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4: 어? 어디 갔지?
8: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4: 그런가?
7: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4: 나 혼자?
6: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9: 이따 가요.
4: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5: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4: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0: 괴물이다!
1: 아!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0: 얘들아! 타요! 빨리 왔네?
2: 백지는 찾았어?
3: 타요, 무슨 일 있었어?
0: 동굴에서
3: 뭐라고?
0: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3: 괴물?
2: 말도 안 돼!
0: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룡으로

0: 장난 그만해.
1: 아, 진짜야. 배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2: 그럼 배지는 어디 있는데?
1: 그게
0: 아유, 꿈꾼 거 아니야?
1: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2: 야, 졸려.
0: 우리 이제 자러 가자.
2: 그래.
1: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 버스 타요.
3: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1: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2: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1: 뭐? 로비도?
4: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0: 들어갈 수 없나 봐.
5: 어떻게 된 거지?
4: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6: 네.
1: 오빠,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0: 타요 말이 정말인가 봐.
2: 그러게.
0: 저게 뭐지?
2: 어?
0: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1: 괴물이 다시 왔나봐.
6: 와!
0: 어떻게 된 거지?
5: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배지도 찾아줬잖아.
0: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5: 야,
1: 고마워.
2: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1: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4: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7: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4: 그렇다니까.
1: 왜 그래?
7: 얘들아, 안녕.
6: 안녕하세요.
7: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1: 공룡이야?
7: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4: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5: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1: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0: 가둔다고요?
1: 저희는 못 봤어요.
4: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주렴.
7: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2: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1: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5: 맞아.
2: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1: 좋은 생각이야.
0: 맞아.
1: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3: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너무 귀엽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0: 좋아.
1: 뭐라고 짓지?
0: 티노 어때?
1: 티노?
8: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1: 정말 잘 어울린다.
9: 맞아.
1: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0: 이야.
1: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9: 여기.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2: 청소요?
9: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2: 조금 있다가 보면 안 될까요?
9: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2: 그게요.
9: 어서 나와보라니까.
2: 하나 누나, 그게요.
9: 어서.
2: 네.
9: 와, 로기 대단한데?
2: 네?
9: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2: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9: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2: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3: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0: 귀여워,
6: 어?
0: 야! 어, 티노!

0: 내 도넛이 어디 갔지? 디노,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거기 있어.
1: 타요와 키노는 차도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2: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3: 뭐? 뭐?
4: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2: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4: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1: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기.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2: 어?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4: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1: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0: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야!
5: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0: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1: 겨우.
0: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렇구나.
2: 가요!
3: 큰일 났어!
0: 무슨 일이야?
3: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0: 아,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4: 디노가 힘이 없어 보여.
0: 아,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4: 놀이동산?
0: 응, 디노도 분명 좋아할 거야.
2: 그래, 좋아.
5: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0: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3: 정말 멋지지?
0: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갈까?
2: 좋아!
3: 지금이다!

0: 싶었는데.
1: 뀨. 뀨. 뀨.
0: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0: 디노, 네가 한 거야?
1: 야! 야!
0: 히트 업체!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0: 일단 뭐야?
1: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2: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4: 뭐 안 돼.
5: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6: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5: 타요?
1: 디노야! 디노야! 어딜 간 거지?
3: 와, 공룡이다.
1: 귀여워.
3: 귀여워.
5: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1: 디노잖아!
3: 진짜 공룡 아니야?
5: 에이, 장난감이겠지.
1: 여기 있었구나!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5: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3: 정말 잘 만들었다.
1: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자, 어서 타.
7: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1: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시 혼자 나가면 안 돼. 별자리 좀 봐. 저건 꼭 티노 같이 생겼다.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 티노랑 우리 같네.
8: 티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9: 그래, 매일 같이 놀자.
10: 진짜 재밌니?
1: 네, 최고예요.
6: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11: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1: 티노.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8: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1: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8: 알겠어.
1: 좋아.
4: 저기 있어.
1: 디노를 잡으러 왔나 봐. 어떡해. 디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어쩌지.
4: 놀래라.
1: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4: 지기 전에 빨리 잡아.
8: 우리도 날고 있어.
1: 가자.
7: 어떻게 이런 일이.
5: 말도 안 돼.
1: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12: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1: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어쩌지. 작전을 세우자.
8: 작전?
1: 저기요. 큰일 났어요.
5: 무슨 일이니?
1: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5: 뭐?
4: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뭐가 있다는

0: 거야?
1: 어?
0: 왜 너 저러지? 무슨 일이야?
2: 이거야?
1: 해산거?
3: 얘들아!
1: 성공했구나! 그럼! 잘했어!
4: 뭘! 자, 이제 내려도 돼! 뿅!

0: 아직도 잊지 못할 거야, 디노.
1: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0: 아, 잠깐!
2: 겨.
0: 이거 가져가.
2: 겨?
0: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2: 겨. 겨. 겨.
0: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1: 잘 가.
0: 우리 또 만나.
2: 겨.
3: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0: 안녕.
3: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5: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성. 얼굴엔
2: 순한 길긴.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잔 형도 나나나
2: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덮덮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0: 대학생 발표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지금
2: 장식할 거 찾고 있어요.
1: 어?
2: 저 잘 나와요? 뿌이.
1: 아 나 찍고 있잖아.
3: 야 밀지 마.
1: 아 진짜.
0: 자. 아이 네네네. 야 다음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4: 짜잔.
5: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장식을 준비했어요.
4: 짜잔!
5: 아이, 참, 댕구야.
0: 흐흐흐, 댕구도 참.
5: 괜찮아.
0: 다음은 김동댕 유치원의 절친, 마리와 샤샤.
2: 어, 그래도 핑크색이 예쁘지.
6: 하늘색이 더 예쁘다니까.
0: 아이, 핑크야.
6: 하늘이야.
0: 핑크!
6: 뭐가 더 예뻐요?
7: 얘들아!
4: 네!
7: 자, 얘들아. 우리 이번 발표회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기로 한 거 있잖아?
8: 네!
7: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합창 중간쯤에 한 친구가 이렇게 아주 높은 음으로 불러야 하는데
0: 저 잘할 수 있어요!
6: 선생님!
7: 어?
6: 딩동댕 유치원의 노래 대장은 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 뚜 샤샤캐시에요!
7: 그렇지. 알지. 마리도 샤샤도 둘 다 정말 노래 너무 잘하지, 그치 얘들아?
3: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투표로 정해요.
6: 좋은 방법이다.
7: 좋았네. 좋은 생각이다.
6: 좋아. 난 자신 있어.
0: 잘할 거야.
6: 얼마 빈지기.
0: 딩동댕 유치원의 진정한 노래 대장을 찾아라.

0: 죄송한데 너무 긴장해서 그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1: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참가자 들으셨죠? 만나보겠습니다.
2: 네.
1: 참가 번호 2번 마리.
3: 목소리?
2: 마음이 따뜻해져.
3: 너무 좋아.
1: 띵동댕 노래 대장은 마리.
2: 열심히 할게요.
4: 축하해요.
0: 이게 다 뭐라?
2: 어? 질투?
0: 아, 샤샤가 질투가 많이 났구나. 내 몸이 왜 이러지? 눈앞이 흐려져.
1: 오늘은 딩동댕 친구들이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5: 자, 말이야. 준비됐지?
2: 네.

0: 야, 샤샤! 너 제대로 안 할 거야? 내가 뭐?
1: 잠깐. 얘들아. 아니, 합창 연습을 하다가 싸우면 어떡해? 합창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거야.
2: 합창 연습이요? 말도 마세요. 나 진짜 못하고서 정말. 얘들아, 인간이 되자. 아이고, 머리야.
3: 샤샤랑 마리가 너무 싸워요. 이러다가 합창을 망치면 어떡하죠?
4: 둘이 아예 말도 안 하던데요.
5: 발표회 준비하려면 합창 말고도 같이 할 게 엄청 많은데.
2: 여기 정리 다 해야 돼. 여기 또.
4: 마리야, 우리 꽃장식 하는 것 좀 도와줄래?
5: 아, 미안. 난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나중에 도와줄게. 마리자 잘난 척쟁이. 나도 안 해.
3: 샤샤야.
2: 빙공. 우리 둘이서 이 많은 걸 언제 다 정리하지? 그러게.
5: 이거 이제 벽에 잘 붙이면 될 거야, 그치?
4: 근데 너무 크다.
5: 그러니까.
4: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5: 샤샤, 우리 좀 도와줘. 이거 발표회 때 붙일 건데 샤샤도 같이 꾸미자.
4: 그래, 이거 너무 커서 빙동쌤이 다 같이 하라고 하셨어.
5: 맞아.
3: 그래.
5: 얘들아, 혹시 내 악보 못 봤어?
6: 응, 못 봤는데?
5: 아, 마리야, 너도 이거 우리랑 같이 꾸미자.
4: 마리채, 요즘 하루 종일 노래 연습만 해. 샤샤야, 그럼 너라도 같이.
6: 나도. 나도 바빠.
5: 우리 둘이서 이걸 어떻게 다 그려? 참.
4: 마리랑 샤샤, 둘 다 진짜 너무해.
5: 너무한다 진짜.
4: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7: 빙동댕 발표회 하루 전.
4: 진짜로
8: 좋지.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5: 마이 드디어 내일이 빙동댕 발표회. 오늘은 마지막 합창 연습이 있다는데요.
1: 자,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해보자. 좋았어. 자, 마리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네?

0: 가자.
1: 아, 목 아파. 어, 샤샤 잘 좀 해. 우미 다 틀리잖아.
2: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1: 아, 너 때문에 노래 다 망치잖아.
2: 나 때문에? 네가 먼저 틀렸잖아.
1: 뭐? 네가 자꾸 혼자만 크게 부르니까 그렇지.
2: 내가 언제?
1: 아까 그랬잖아.
2: 내가 언제?
1: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2: 아, 어떡해. 아, 뽑아도. 아, 자꾸 질투가 자라나. 아, 어쩌면 좋아. 아, 이것 때문에 발표회를 다 망치겠어. 그만 자라나.
3: 저도요. 저렇게 계속 큰 소리 칠 거면 말이랑 샤샤 둘이서만 발표회 하라고 해요.
1: 맞아요.
4: 아니,
1: 갈래요.
4: 어머, 하리야, 하늘아.
5: 띵동쌤, 저도 못하겠어요.
4: 뭐?
5: 마리는 노래만 부르고 우리 일은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요.
3: 맞아요. 그리고 샤샤는 자꾸 저희한테 화만 내요.
5: 좋아냐? 아니, 가자.
4: 어.
1: 아니 가자.
4: 참, 아니 얘들아. 안 되겠다.
6: 얘들아, 우리 친구들한테 가자. 어.
1: 가자.
4: 얘들아!
1: 가자!
7: 어떡해? 목소리가 안 나와!
2: 목이 시한 것 같아.
1: 저기, 다들 어디 간 거죠?
2: 모르겠어요.
7: 어떡해. 내가 발표회를 다 망친 것 같아.
2: 아니야, 마리야. 나 때문에 망쳤어.
7: 아니야. 나 사실은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자세보다 못한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연습하느라 다른 친구들도 못 도와주고.
2: 아니야, 나도 사실은 레이디 샤이니 딩동딩동도 샤샤케 못할까봐 무서웠어.
7: 샤샤야, 넌 영원한 레이디 샤이니.
1: 그냥 뭐지?
2: 딩동딩동도 샤샤케.
1: 맞아.
7: 감독님, 잠깐 끊었다 갈까요? 아유, 이대로는 조금.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나네.
2: 야! 어? 질투 속에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었구나. 샤샤야, 두려워하지 마. 친구들과 함께하면 무서운 게 없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3: 마리도 그렇고 샤샤도 그렇고 진짜 너무해.
1: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고.
4: 맞아. 발표회는 다 같이 하는 건데 말이야.
1: 그러니까 말이야.
5: 맞아.
6: 얘들아. 마리랑 샤샤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대.
4: 뭐지?
7: 얘들아, 내가 혼자 노래 연습만 하고 발표 준비 못 도와줘서 미안해.
2: 얘들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노래배정 못한 게 속상해서 괜히 너희한테 화만 냈어.

0: 나도 목소리가 안 나와. 우리 좀 도와줘라.
1: 자, 얘들아. 발표회는 원래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거잖아. 그치?
2: 네.
1: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0: 맞아요. 네.
3: 그래. 해보자.
0: 해보자. 한번 해보자.
1: 좋았어.
4: 자, 할 수 있어.
5: 딩동댕 발표회. 이번 순서는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이 준비한 합창입니다. 혼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2: 주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데미가 술래 말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4: 다시
3: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모두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 등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0: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병.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토실토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냐? 울창한 밤나무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둣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밤알.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다시 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의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다? 아니, 모래시계구나. 그것도 아니라고? 모래시계 속을 항해하는 모래가 주인공.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모래사장.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멈추지 않는 것. 바로 모래시계다. 작은 구멍 사이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모래. 그러고 보니 궁금해진다. 모래알 속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넓은 모래사장. 오늘은 모래 한 줌에 집중해보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보인다. 모래는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도 전부 다르다.

모래가 식초를 만나면 숨을 쉰다. 자세히 보니 보글보글 거품이 하얀 조각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자. 하얀 조각들만 모아서 식초에 담가 보면

역시 거품이 흰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숨쉬는 모래 속 하얀 조각들은 대부분 조개 껍데기였다. 한알한알 밝혀지는 비밀들. 모래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계속 파헤쳐보자. 작은 알갱이가 되기 전 모래는 바위나 돌멩이 같은 커다란 덩어리였다.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 잘게 부서져 모래가 된 것.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막의 모래를 만들고 쉴 새 없이 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커다란 바위도 깎이고 깎여 해변에 쌓이는 모래가 된다.

파도가 모래를 곱게 만드는 동안 조개 껍데기도 함께 부서져 모래에 섞였던 것이다. 무더운 여름 바닷물 머금은 모래사장에 누워 뜨끈한 모래찜질을 즐기면서도 모래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낯설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이제 모래시계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모래시계는 위층의 모래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떨어지게 만든 구조. 모래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

모래시계 속 모래. 과연 진짜 모래로 만든 것일까? 진짜 모래도 확실히 모래시계 모래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모래시계 속 모래는 천연 모래와 비슷하게 만든 인조 모래. 자연이 만들어낸 진짜 모래는 아니지만 여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과학이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래 위에 놓인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안에 꼭 들어맞는 원을 그려보자.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삼각형의 모래를 덮은 다음 조심조심 꺼내보면 삼각형 속 원의 중심이 나타난다. 정답은 모래를 덮는 것. 꼭 들어맞는 원이 있다면 다른 도형으로도 가능하다. 흘러내리는 모래에 감춰져 있던 오묘한 수학. 모래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 또 있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미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뭐라? 근데 미니 키즈들의 상태가 이상해요. 꼬니가 왜 이럴까요? 저를 놀리는 것 같은데요.
6: 떠니, 떠니.
5: 떠니가 슬퍼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7: 찐니, 찐니.
5: 찐니가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8: 써니, 써니.
5: 써니는 굉장히 신나 보이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6: 써미.
5: 써미가 친구들을 바라보네요. 친구들이 이상해져서 걱정되나 봐요.
6: 써미,
5: 써미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색종이에요. 종이접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6: 써미, 써미, 써미. 써미.
5: 아하, 써미가 색종이에 그림을 그렸네요. 색종이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6: 써미, 써미, 써미.
9: 꺼니, 꺼니.
6: 써미, 써미,
9: 꺼니.
6: 써미,
9: 꺼니.
5: 어? 꼬니가 써미의 그림을 보더니 당황하네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9: 꼬니,
6: 써미, 써미, 써미,
9: 꼬니.
6: 써미, 써미,
9: 꼬니, 꼬니, 꼬니.
5: 써니가 써미가 건넨 종이를 보고 울음을 그쳤네요. 색종이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6: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써미.
5: 찐이가 화를 내다가 써미가 내민 종이를 보고 있어요. 슬픈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6: 써미, 써미,
8: 써니, 써니.
6: 써미, 써미.
8: 어? 써니! 써니!
5: 써미가 즐거워하는 소니를 보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졌대요.
6: 써니! 써니! 써니!
8: 써니! 써니!
5: 니니 키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니니 키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10: 예!
5: 니니 키즈, 써미 덕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으니 써미에게 고맙다고 말해줄까?
8: 써니 써니
6: 써미 써미
5: 잘했어요 니니 키즈. 친구들끼리는 솔직하게 감정을 말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니니 키즈.
10: 응?

Yellow. Yellow. Yellow.

pink. Pink. Pink.

purple. Purple. Purple.

Pink. Blue. Green. Whit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향
4: 해보고
3: 주유소 상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주랑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향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near,
1: near,
0: far, far, far.
2: Math show quiz time. What's the furthest food from the bread? Number three, spaghetti. The spaghetti is the furthest from the bread. Wha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Number one, the box. I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3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더운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 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플렉소
1: 플렉소 몰라 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가! 지금 저기서 지금 먹을 걸 주고 있지 않느냐? 향이 너 지금 느껴지느냐, 참아.
1: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2: 나 맛있게 드세요.
0: 드디어 제 차례. 감사합니다. 예?

0: 진짜
1: 출동! 사장님 저에게 제게 떡볶이 아무 이거
0: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많이 주세요.
2: 잠깐 이건 제 측이 아니요. 이보세요. 저는 펭수가
0: 팽아
3: 팽아
2: 펭수 그게 뭐 먹는 거예요? 펭수
0: 많이 주세요. 펭수 드시고 다 주세요.
1: 펭수 와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2: 예, 아니 이보세요. 그 떡볶이

0: 지금 저자들이 지금 세
1: 제 순서니까 저도 좀 주시오. 예.
2: 어, 죄송한데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0: 예? 저들이 가져가서
2: 저희 내일도 똑같이 떡볶이랑 튀김 드릴 거니까 내일 오셔요.
0: 내일 이 자리에서?
2: 맞습니다.
0: 내일 이 시간에 꼭 오도록 하겠소.
2: 알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0: 아유 배고. 아차 아차 차이 아차 아우 배고파.
3: 아우 이제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냐.
0: 여기옵시다. 얼쑤 여기옵시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이쪽으로. 그렇지. 아이고 오래 기다렸다 타바가.
2: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요리해서 드릴게요.
0: 어? 요리를 한다고요? 어, 대체 어디서 한단 말이오?
2: 여기서요. 이 탈 것은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이거든요.
0: 어?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4: 푸드트럭은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탈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싱싱싱 달려가죠.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함께 알아볼까요?
0: 아하!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어제 본 트럭이랑 다른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다른 트럭을 타고 온 것이오?
5: 그러게요. 어제랑은 좀 다른 모양인데.
0: 비슷할 것...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
5: 우와! 우와!
0: 아니, 천장이 생겼거나, 어? 아니, 분식 먹어요? 냠냠냠, 아이고!
5: 맛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야! 저것도!
5: 아, 저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0: 아, 이곳이 출입구란 말이구나. 변신을 계속하는구나. 아하, 저 뒤쪽에도 펼쳐지고. 이야. 또 있습니까?
2: 아, 이제 여기 안에 공간을 좀 넓히려고 이제 레일을 또 빼면은 안에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0: 어떤 게? 우와, 이거 그냥 완전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2: 요리할 수 있게 변신한 거예요.
0: 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꺼야 되는데 불이 왜 나는 겁니까?
2: 아, 이 푸드트럭은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0: 아, 그럼 요리를 위해서 불을 피운다?
2: 그렇죠.
0: 아, 그러면 뭐 안전한 거지요?
2: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오늘 분식을 할 거거든요.
0: 예, 예. 그럼 뭐 떡볶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2: 그렇죠.
0: 떡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5: 어우, 조심조심.
2: 오우.
5: 와우.
0: 차라라라. 어. 어째 계속 붓습니까? 이거 뭐.
2: 계속 붓습니다, 이 정도.
0: 아, 예.
2: 자, 숨을 잘하고 있어.
0: 저, 이렇게.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아이, 다방아, 보고 있느냐?
5: 아유, 자세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0: 다방이 말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자.
2: 이제는 좀 이제 양념이 좀 쫄 때까지 살짝 좀 기다렸다가.
0: 아, 예.
2: 어, 이제 그러면은, 예. 파를 한번 썰어볼까요?
0: 파를? 네. 어, 예, 예, 예. 동성. 동성. 자, 어무가 들어가라. 와, 근데 정말 이 푸드트럭 안에서 정말 많은 걸 해내네요.
2: 그렇죠.
5: 정말 달리는 주방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어?
2: 튀김을 한번 해볼게요.
0: 와, 튀김. 우와!
2: 일단 스파이너를 좀 맞춰주면.
0: 오! 우와!
2: 또 한번 위로 올려서 건져주시고.
0: 어, 예!
2: 여기 위에 거는 게 있으니까.
0: 예, 예.
2: 그래서. 딱 잡아주시면은.
0: 응.
2: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0: 자,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된 겁니까?
1: 네, 맞아요.
2: 맛이 어떤가요? 어? 어, 이 자리는.
0: 정말 맛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게다가 이 탈것에서 만든 요리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 되겠어. 네, 오늘 이 맛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푸드트럭의 일 제가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푸드트럭 영업 시작하니 많이 많이 놀러 오시지요. 예, 놀러 오시지요. 어서, 어서. 아니, 어서 웃으면서. 어서.
1: 놀러 오세요.
0: 어서, 어서. 아우, 오래 기다리셨어. 어? 이야. 차례, 차례. 하나하나 받아가시면 돼요. 자.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오. 천천히, 천천히.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하시오. 예. 아, 잠시만 기다리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맛있게 드시오.
3: 맛있어요. 매콤해서.
0: 젓가락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자. 맛있게 드십시오.
2: 맛있으십니까?
0: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예, 예, 예.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아, 예, 아, 예. 야, 맛있게 드시오.
4: 아, 오늘도 왔으면 좋겠다.
3: 맛있었는데. 어?
4: 됐다! 좋았어! 출동!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서부터 다 주세요.
3: 아, 맞아요. 다 주세요. 다. 아, 여기 있다. 아, 사장님, 저 여기 되게 떡볶이 아무.
0: 이보시오, 그 똑딱이. 아니, 잠깐만. 저기 다 무엇이요? 저걸 가져가. 새치기.
3: 빨리, 빨리. 어, 떡볶이 많이, 많이.
4: 아, 맛있겠다.
0: 아, 아. 아, 그럼요. 다 드려야죠. 아예, 아예,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다 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자, 어?
3: 뭐야?
0: 어?
3: 어? 빨리.
0: 포켓맨이다.
4: 우와.
0: 포켓맨.
3: 포켓맨. 잠깐만. 열대 따라왔어. 포켓맨이야. 포켓맨. 아, 아, 아, 아, 아, 포켓맨.
4: 괜찮아. 거기면 내가 상, 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무서워. 우와, 박퀴님이 번개맨을 어떻게 아세요?
0: 공부 좀 했다. 새치긴 나쁜 것이야.
2: 맞아요.
0: 어서 들어오시오. 예, 어떤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0: 오늘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눠드렸네요.
1: 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유, 아유, 선생님 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오늘 함께 해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1: 오늘 처음 해보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2: 아이고, 뿌듯하군요. 저 또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표정 덕분에 제가 다 기분 좋았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2: 타방아, 넌 어떻느냐?
0: 저는 푸드트럭이 변신하는 게 정말 멋졌어요.
2: 아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요호! 이번에.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기 돼지 꾸꾸님 조금 따끔할 거예요. 다 됐다.
4: 어휴, 꿀꿀이 잘 참네.
5: 아유, 기특해라.
6: 아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댕댕 간호사, 방귀 뀌었나?
5: 어, 저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유. 아, 근데 무슨 냄새? 어, 저기, 혹시 지아 간호사?
3: 나 아니거든.
6: 아니, 아니 뭘 먹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5: 아, 지아 간호사 짬뽕 먹었니?
3: 저 아니라니까요.
6: 아유, 냄새. 아유.
5: 이쪽으로 오시죠.
7: 무엄하구나, 무엄해.
5: 아니, 무슨 일로 이게 무슨 냄새야?
3: 방귀 뀌셨어요?
7: 방귀라니, 무엄하구나.
8: 무엄하다. 어? 무엄해, 무엄해.
6: 아니, 아니, 아니. 방귀가 아니라, 아유, 무슨 생선 썩는, 죽은 동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 같은데.
8: 에이, 고약하다뇨.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9: 아, 이 꽃이 시체를 먹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5: 응? 시체요?
8: 아, 냄새 좋다.
3: 오늘의 관자 시체꽃. 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0: 냄새. 어, 병원이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이야. 어, 아, 그 공기청정기 돌아간 거 맞지?
1: 어, 아, 다섯 대나 파워 모드로 돌리고 있는데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어, 어,
0: 어. 어, 저 시체 꽃님, 시체를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2: 참으로 무험하구나. 어. 시체꽃이라니.
3: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롭기만 한 꽃이 어떻게.
4: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5: 숲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3: 이게 무슨 냄새야?
2: 어우, 머리 아파.
6: 죽은 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알을 낳는 우리 파리들은 잘 알지. 하, 이건 우리 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지금의 냄새. 아, 아, 이 꽃에서 난다. 아, 오, 어. 죽음의 냄새.
7: 너무 좋아.
6: 썩은 냄새.
7: 여기 어디 죽은 동물이 있나 봐.
6: 좋아, 좋아. 죽은 동물의 알도 낳고 먹이도 먹고 해야겠다.
2: 좋아하는 모습 보니 나도 좋구나.
6: 아유, 예예예. 예, 예. 어디 죽은 동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봐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2: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지금은 냄새.
6: 아이, 좋아, 좋아.
2: 파리.
7: 꽃에서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다니 이상해.
8: 어, 그러니까. 설마 저 꽃 시체를 몸속에 숨긴 거 아니야?
7: 시체를 먹은 거 아니야?
8: 신고하자, 신고.
0: 그러니까 시체를 먹었다는 건?
1: 그 말인 즉슨
0: 동물을 죽이고
1: 먹어서 몸속에 숨겼다는 거? 아!
4: 네, 그래서 이 꽃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2: 어, 어! 모험하구나!
4: 화내니까 더 냄새가.
0: 빨간 공기, 빨간 공기! 빨리, 빨리!
1: 살려줘!
6: 와, 냄새가 더 나서 난 더 좋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쵸?
2: 당연하지.
4: 이 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1: 아, 맞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꽃 뱃속에서 죽은 동물 털이나 뼈 조각이 있을 거예요.
0: 어, 나 공기, 공기.
1: 공기, 공기. 어, 어, 선생님. 어떻게?
0: 엑스레이 촬영 결과 몸속에 죽은 동물 같은 건 없는데요?
3: 아이, 참나.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2: 날 믿어주는 건 역시 파리 너밖에 없구나.
3: 그쵸?
1: 아이, 아닌데,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꽂혀서, 이런.

0: 냄새가 나는 거지?
1: 어우, 그러게. 궁금하긴 하네. 어디 죽은 동물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2: 그건 사실 이 냄새는.
3: 냄새는?
2: 원래 나한테서 나는 냄새이느라.
3: 네?
2: 내 이름은 타이탄 아룸. 높이 3m, 폭 1.5m.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그 자태는 가히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나무였다. 무려 7년 동안 점점 자라 나무는 쓰러져 사라지고 알뿌리만 남았지.
0: 우와, 알뿌리 엄청 크다.
2: 알뿌리에 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담았기 때문이지. 아. 그 알뿌리에서 드디어 거대한 꽃을 피우지.
0: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꽃의 여왕 같아.
4: 저렇게 크게 피려고 7년을 기다린 거구나.
2: 그렇다. 7년 만에 드디어 꽃이 피면 난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지.
4: 아니, 왜요?
1: 그러게, 왜요?
2: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1번, 강력한 냄새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 자손을 번식하려고.
0: 아하! 이 냄새를 맡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신을 보호하려고.
2: 땡! 정답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보통 꽃들은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씨앗을 만들지. 하지만 우린 나비나 벌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 난 동물의 썩은 냄새라며 사족을 못 쓰는 파리를 이용하겠노라.
1: 뭐? 나를 이용한다고?
2: 냄새 파! 우린 파리를 부르기 위해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같은 시체 냄새를 풍기지. 이걸로 모자라 열을 내서 냄새를 더 멀리까지 보내겠어. 약 36도 정도의 열을 내면 그 열 때문에 냄새가 공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그럼 그 냄새가 1km 밖 숲까지 퍼져서 숲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부를 수 있지.

0: 사리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아, 이 꽃에서 난다.
1: 여기 죽은 동물이 있나 봐.
2: 근데 죽은 동물은 없고 자꾸 이상한 꽃가루만 묻는다.
3: 배고파서 냄새 따라왔는데 시체는 어딨지?
4: 썩은 냄새를 맡고 온 파리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우린 씨앗도 만들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 내게서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가 나 사람들이 날 시체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5: 아, 파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거군요.
6: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7: 저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0: 어쩐지 죽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8: 저기 파리씨,
0: 이 꽃가루 옮기려고 잘해준 거였어? 가짜 냄새로 유인해서 이용한 거였어.

0: 하지만 파리 너도 좋아하는 냄새 마음껏 맡고 좋지 않았느냐?
1: 뭔 소리야! 벌이랑 나비는 꿀이라도 없지 우리 그냥 이용만 당하자!
0: 이용이라니! 뭐마도다!
1: 가은 정말 방귀 낀 꽃이 성냈다더니 정말!
0: 나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지독한 시체꽃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더냐!
2: 네? 타이탄 아론보다 더? 어우, 냄새! 그만.
0: 이 꽃은 라플레시아라는 시체꽃. 꽃이 활짝 피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나 걸리지.
3: 일주일?
0: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파리들을 불러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데 라플레시아는 마치 썩은 고기의 속살 모양으로 꽃잎을 피우지.
1: 맞아! 나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상한 풀냄새가 나서 뱉은 적이 있다고 깜빡 속았다니까.
0: 이번엔 스타펠리아라는 시체꽃. 검붉은 색이 꼭 피같지? 스타펠리아는 진짜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기 위해 동물의 털까지 흉내내지.
1: 나도 저게 동물 털인 줄 알았다고. 아우. 대체 우리 파리를 얼마나 속인 거야?
0: 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노라.
1: 자기 종족 지키려고 우리 소중한 파리를 기발해! 경찰관님,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 꽃 제가 고소할 거예요.
4: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1: 아유, 경찰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뭐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당신 감옥에서 살게 할 거야. 경찰관님, 한 5년 정도 살게 해주세요.
0: 5년! 그건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5: 네? 시간이 없다고요?
0: 우린 얼마 못 사는 존재.
2: 정말요? 그 얼마나 사시는데요?
0: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7년 만에 핀 타이탄 아룸. 시체꽃은 과연 얼마 만에 질까요? 1번 7개월, 2번 7일, 3번 2일.
1: 7개월! 아쉽지만 7개월이라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2: 근데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7일?
5: 그래! 아이, 7년이나 기다렸다 폈는데 7일 정도는 피어 있어야지.
4: 그러니까요. 이틀은 너무 짧지.
0: 다 틀렸다. 난 단지 2일, 이틀밖에 못 산다.
3: 네? 이틀이요?
4: 가만히 있어.
0: 냄새. 더 냄새나게, 더 열나게. 파리를 한 마리라도 더 모아야 해. 냄새. 냄새와 열을 내기 위해 난 7년간 모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그래서 단 이틀밖에 못 견디고 시들기 시작해. 그렇게 시들다 결국 죽고 말지.
5: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죽는다고요? 너무해!
0: 오늘 안에 꽃가루를 못 받으면 난 자손도 못 남기고 죽게 되겠지.
2: 어떡해! 아니, 이틀밖에 못 사는 꽃을 병원엔 왜 끌고 와요?
4: 아니, 전 그냥 신고받아서.
5: 파리씨!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속이 어려나시겠어요?
1: 아니요.
0: 아, 현기증.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구나.

0: 거죠?
1: 파리가 다른 타이탄 아름 꽃가루를 묻혀와 나한테 옮겨야 하노라.
2: 파리씨, 당장 가서 다른 꽃가루를 묻혀오세요.
3: 예. 아, 타이탄 아름이 또 어딨더라?
1: 현기증.
0: 빨리
3: 예, 알겠습니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이야는 왜 우리가 부르면 올까? 왜? 아이야는 왜 우리를 도와줄까? 왜?
1: 아, 그거 나 알아. 그건 우리가 한글을 배워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려고.
0: 우와, 정음이 대답 잘한다. 그럼 이것도 알아? 우리 이름은 왜 훈민정음일까? 왜?
1: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의 다른 이름이 훈민정음이래. 한글이 훌륭하잖아. 우리도 한글처럼 훌륭해지라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야.
0: 우와, 정음이가 왜 그런지 다 알려줬네.
2: 와, 한글 왜? 정말 많다. 꿀꺽, 꿀꺽, 꿀꺽.
0: 악어가 다 먹었네. 대체 악어는 왜 한글을 먹는 걸까? 왜 그럴까? 왜?
1: 그건 나도 궁금해. 왜 그럴까? 왜?

0: 뭐든지 자판기에 왜 한글 카드를 넣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1: 그래,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붕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왜? 왜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3: 왜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3: 누가 출동하지?
2: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2: 이응을 찾아야 해. 찾았어. 잠시만요. 이응만 찾아갈게요.
6: 응.
2: 오뚜기의 이응.

0: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헛! 헛! 왜? 왜?
1: 왜?
2: 저장 완료!
1: 왜?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왜 한글 카드다!
4: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응! 와, 기대된다!

0: 그건 말이야. 한글을 모아서 재밌는 노래를 만들려고.
1: 아, 노래! 노래, 노래, 노래.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왜? 왜? 왜? 왜? 왜? 왜? 한글은 왜 만들어졌을까? 궁금하네. 검색을 해봐야지.
0: 왜? 아, 맛있다.
2: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구나. 아, 오잉. 한글 왜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왜? 왜? 왜? 돼! 돼! 쇠! 쇠! 왜! 왜! 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왜! 친구들, 따라해봐요! 왜!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0: 왜가리, 애호박, 애벌레.
3: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0: 왜가리, 애호박, 애벌레.
2: 왜? 훈민이와 정우민은 궁금해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 오가 애를 만나 왜? 오뚜기의 이응이 왜를 만나 왜?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악어가 나와서 알려주었어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악어는 왜 글자를 먹을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고!

0: 최고네. 엄지척. 엄지척은 내가 최고로 잘 그려. 우와. 최고.
1: 최고 최고. 우와.
0: 우리 최고로 잘하는 거 찾아보자. 좋아. 자,
1: 뭐가 좋지?
0: 자, 김치 먹기 내가 최고야. 오,
1: 어디 어디? 어, 안 매워. 우와.
0: 단추 끼우기 내가 최고야. 하나, 둘, 셋, 짠! 풍선 불기 내가 최고야.
1: 오, 어디 어디? 나는 그러니까 최고인데 잠깐만.
0: 젓가락질. 젓가락질은 정은이가 최고잖아.
2: 아, 그렇지.
0: 젓가락질 내가 최고야. 우리 최고다. 최고.

0: 사람들이 우리 최고인 거 다 알았으면 좋겠다.
1: 응. 그럼 뭐든지 자판기에 최고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0: 그래. 그런데 최고 어떻게 쓰지?
2: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은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최고! 최고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3: 문!
4: 최고의 최를 쓰려면 치읓이 필요해. 치읓의 문을 찾자!
3: 트, 트, 트, 트 치, 치, 치, 치, 치.
6: 여기야!
4: 누가 출동하지?
3: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3: 공원에서 치읓을 찾자.
5: 응?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고 있군. 아, 저분? 치읓을 찾았어.
3: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7: 참자.
5: 철봉의 치읓. 이제 최를 쓰자.
3: 최고의 최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5: 준비됐어.
3: 헛!

0: 후배이!
1: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
2: 최!
1: 고!
3: 최고!
4: 합체!
5: 저장 완료! 최! 고! 국민 정음의 손으로!
6: 최고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최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최고 이름표다!
8: 국민 최고!
9: 정음! 최고!
7: 우와!
1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최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최고. 왜? 왜? 츠? 왜? 츠 왜? 최. 최. 고. 최고! 최고! 최고! 오늘도 한글과 재밌게 노는 친구들 최고! 마라, 넌 달리기 최고야.
11: 강아지야, 넌 냄새 맡기 최고야. 너희 둘 다 최고란다.
12: 몸 왜? 최고 맛있다.
10: 오잉! 몸 외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11: 왜?
10: 최고! 최고! 쇠! 쇠!
11: 쇠!
10: 뇌! 뇌!
11: 뇌
10: 최 최고.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최고. 친구들 따라해봐요. 최고. 끝.
1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취소, 최고, 최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취소, 최고, 최선.
10: 최고. 나는 최고야.

0: 너도 최고야.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오가 이이를 만나 왜? 철봉의 치읓이 왜를 만나 최? 골짜기의 기역이 오를 만나 고. 한글 카드를 넣으니 최고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훈민이와 정우민은 최고예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옥스포드 타운.
7: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진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맛있는 냄새, 듣기 좋은 음악까지. 사요, 오늘 무슨 날이야?
1: 그게 음악을 들으니까 요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2: 그래? 나도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3: 땡큼.
4: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어허, 미션이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여러분, 드디어 골드레벨로 가기 위한 레벨업 미션입니다.
0: 짠짜자잔!
2: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션에 성공하면 골드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버레벨에 도전해야 해요.
1: 이런, 만약에 실패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2: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어요. 그럼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0: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뿜뿜! 파르르 숲의 무지개 악보를 연주하라!
2: 파르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무지개 악보가 있어요.
1: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많은 음악가들도 방문을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점점 잊혀져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2: 그리고 이 음악이 들리는 날이면 파르르 숲에도 무지개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연주자들이 사라지고 파르르 숲도 잊혀지면서 어쩌면 다시는 무지개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답니다.
1: 안 돼! 안 돼! 여러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악보를 연주해야 하니까 이번 미션도 화이팅 해주세요.
0: 그럼 골드레벨에서 만나요.
2: 뿜뿜. 우와, 드디어 실버레벨 마지막 미션인 거야. 골드레벨이라니 설레는데.
3: 나도 얼른 골드레벨로 가고 싶어. 그런데 얘들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라면 얼마나 남은 거야?
4: 삐리삐리. 보름달이 뜨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5: 어쨌든 서두르는 게 좋겠어. 루빔, 무지개 악보를 검색해줘.

0: 무지개 악보는 파르루스페 무지개 단상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벽화는 무지개를 만드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벽화가 색을 잃으면 무지개도 만들어지지 않아 세상의 모든 색을 잃게 됩니다. 무지개 악보를 연주해서 벽화의 색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얘들아, 여기 보니까 무지개 악보의 음악을 들으면 벽화가 원래의 색을 되찾고 그 위로 무지개가 생겨난다고 적혀있어. 벽화가 무지개를 만들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색들이 사라진대.
2: 뭐? 색이 사라진다고?
1: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변한다고 적혀있어.
2: 얼른 파르르스프로 가야겠어.
3: 응, 다들 준비해.
2: 야!
3: 그럼 출발!

0: 정말 아름다워. 여기가 파르르 숲이라는 거지?
1: 응, 가만히 있어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2: 그런데 왜 생크미 목소리가 들리지?
0: 어? 이건 정말 생크미 목소리잖아. 저쪽이야!
3: 생크미 신난다.
0: 이렇게 많은 악기는 처음 봐.
1: 탬버린도 있잖아. 자,
4: 자. 얘들아, 저기 좀 봐.
0: 엄청 크잖아.
1: 이게 무지개 벽화구나.
2: 책을 읽기 전엔 어떤 그림이었는지 궁금하다.
0: 분명히 파르르 숲만큼 아름다울 거야.
4: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게 그 무지개 악보인가 봐. 저기...
0: 드래콩,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4: 그게... 이 악보를 연주하려면 우리끼리는 안 돼!
2: 네? 그게 무슨 말이야?
4: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명이 필요해!
0: 뭐? 오케스트라?
4: 20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여섯 명이니까 얼마나 더 찾아야 하는 거지?
4: 갑자기 여러 명이나 어떻게 구하지?
0: 망했어. 망했다고.
1: 얘들아,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해보자.
5: 친구들?
1: 그래서 까미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6: 물론이야.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1: 그래? 고마워. 그럼 이따 봐.
0: 좋았어! 그럼 연주하는 일만 남았다!
2: 그런데 치치, 너 연주할 줄 아는 악기 있어?
0: 연주? 아니, 없는데.
2: 그게 문제라고.
4: 다른 친구들도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을까?

0: 한나라의 왕이 저렇게 점잖지 못해서야. 왕이라면 나처럼 위엄이 있어야지.
1: 저기 또 누가 오는데? 울다리가 또 망가졌어.
2: 생각의 울다리 고친다.
3: 랑고 여기야.
0: 얘들아 반가워.

0: 우와, 모두들 와주었구나.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가운걸.
1: 이야, 잘 있었어.
2: 너희들이 말한 무지개 벽화가 이거구나.
3: 지금은 새가 일어서 무지개도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연주에 성공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4: 일곱 빛깔 무지개가 사라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5: 세상의 색깔들을 지켜내야 해요.
1: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5: 어머, 하프 연주는 처음이에요.
4: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탬버린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2: 나도 트라이앵글은 나랑 안 어울린다고.
1: 아니 그게...
4: 나도 첼로 싫어.
1: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모두의 소리가 모이면 멋진 연주가 될 거예요.
3: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듣다 보니 정말 신나요.
4: 잠깐.
1: 그럼 다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0: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1: 이건 제가 생각한 연주와는 좀 다른걸요?
2: 누가 계속 틀리는 것 같지 않아? 계속 같은 부분에서 소리가 나잖아.
3: 자니, 너 혹시 깜빡 잠든 거야?
4: 아니요, 난 연주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5: 그렇다면 치치 나지?
2: 뭐? 아니거든. 지금 네가 틀려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
5: 어허, 난 왕이라고 왕. 난 실수라고는 모르는 펭귄이지.
6: 자,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모두의 소리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어요. 제 지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해 주세요.
7: 아이고, 처음 다루는 악기라 너무 힘들구나.
8: 생금, 생금.
6: 모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2: 너무 어려워.
6: 얘들아.

0: 노래콩, 괜찮아?
1: 그렇게 나와서 미안해, 핑핑. 나도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끌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과연 내가 지휘를 하는 게 맞는 걸까?
0: 당연하지. 충분히 잘하고 있는걸?
1: 그럴까?
0: 넌 우리 중에서 악보도 제일 잘했고 박자 감각도 좋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온 미션들을 생각해봐. 바닷속이나 얼음왕국에도 가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잖아.
1: 맞아. 구름 늑대에게 쫓기기도 하고 빙빙은 토끼로 변하기도 했어.
0: 그랬지.
1: 빙빙, 우리 다시 해보자. 쉽진 않겠지만 세상의 색들이 사라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0: 역시 드래콩이야.
1: 비야!
0: 어떡해! 악기!

0: 악기들은 안 망가졌어?
1: 드래콩, 핑핑, 어디 갔었어?
0: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는데 악기가 다 젖어버렸어.
2: 이대로는 연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악기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 비가 오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3: 비가 오기 전으로?
4: 오호이!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1: 뭐야? 장난감 선풍기잖아. 이걸로 어떡하려고?
4: 다 방법이 있지. 내가 발명한 만능 선풍기야. 이 정도면 비에 젖은 악기도 충분히 말릴 수 있지 않을까?
1: 어허! 솜씨가 제법인걸. 역시 핑핑이야.
4: 어허! 그럼 악기를 말려볼까?
5: 따뜻해.
4: 비에 젖어서 꽁꽁 얼었던 몸도 녹는 것 같아.
6: 아, 맑은 소리. 악기가 다 말랐어.
5: 다시 연주를 시작하자꾸나.
0: 네, 그럼 다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0: 소리가 다른 것 같아.
1: 여기 하얀 친구가 없어.
2: 정말이잖아. 생카미가 없어.
3: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0: 얼른 찾아보자.
3: 생카마, 생카마,
2: 생카마,
4: 생카마,
2: 생카마.
3: 어떡해.
2: 생카마.
5: 도대체 어디 간 거야?
3: 혼자 길이라도 잃은 건 아닐까요?
4: 그럼 더 이상 연주도 못하는 거야?
6: 무지개를 되돌리려면 우리끼리라도 연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한 명이 모자라면 악보를 연주할 수가 없어!

0: 크미 너 어디 갔었던 거야? 걱정했잖아. 우리를 따라온 거야? 드래콩, 아까 네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생크미가 따라왔나 봐.
1: 괜찮아 생크마, 이제 난 아무렇지 않다고. 우리 이제 연주를 시작해볼까?
2: 생금! 생금!
1: 여러분! 우리 다시 해봐요! 분명 아름다운 연주가 될 거예요!
3: 네!

꼭 무대 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연주가 끝났어. 그럼 우리가 성공한 거야?

0: 대신 누가 울었다고 그래?
1: 정말 감동적인 연주예요.
2: 정말 대단했어요.
3: 우리가 연주에 성공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0: 모두들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
4: 하하, 파리, 이번엔 꽤나 멋지던데?
0: 네 탬버린 연주도 아주 신났어.
5: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말이야, 우리도 꽤나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
3: 맞아. 무지개를 되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6: 아, 이렇게 예쁜 풍경은 꿀벌 왕국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5: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된 것 같아.
7: 레벨업 미션 성공을 축하합니다. 골드레벨 단계로 무사히 진입하셨습니다.
3: 맞아.
8: 우와, 드디어 골드레벨로 진입했어.
3: 유후, 신난다.
5: 기본 레벨에서 골드레벨까지 올라오다니,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8: 응,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3: 이게 다 너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야.
5: 맞아, 다들 정말 고마워.
0: 탱금, 탱금.
3: 골드레벨에선 실력 발휘 좀 더 해볼까?
5: 나도! 다들 자신 있지?
8: 예!
5: 그럼 다 같이 출발!
7: 출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1: 순한 킹킹,
9: 중물엔
11: 덤덤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상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주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칙한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8: 얼굴엔
11: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산 제로 오렌지.
12: 혼자서는 힘들어.

0: 점수 코치의 최면마고 효과가 괜찮은걸?
1: 어떻게 된 거지?
2: 내가 울참이 들어줄게.
0: 케케, 뚜뚜.
2: 스피커 형님, 저희를 찾으셨나요?
0: 받아. 그건 꿈속 고치야. 고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지. 겁먹을 것 없어. 꿈속 고치를 거꾸로 들고 불면 다시 깨울 수 있으니까.
2: 스피커 여왕님, 굉장한 마법이네요.
0: 카거라, 꿈속 고치로 파랄라 페어리즈가 깊이 잠들면 모든 스타스톤 조각은 내 것이다.
3: 네, 네, 스피커 여왕님.
4: 힘을 모아 열려라 차원의 문.
5: 나비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답니다. 이 신비한 성장 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관찰 일지를 작성해 볼까요?
6: 또 자잖아. 깜짝이야.
2: 레나야, 관찰 일지는 어떻게 쓰는 거야? 손이 부었잖아.
6: 괜찮아, 약 바르면 금방 나.
2: 안 돼, 당장 보건실에 가자.
6: 정말 괜찮아, 토론 수업부터 시작하자.
2: 안 된다니까.
6: 웬디야, 걱정 마. 정말 괜찮아.
2: 하지만
5: 무슨 일이 있니?
6: 아니에요.
5: 시아야, 일지는 다 쓴 거니?
2: 선생님, 잘못했어요.
7: 열심히 수업 듣다가 잠깐 존 건데 너무해. 들키기 전에 깨워줬어야지.
2: 레나랑 보건실에 가려고 했거든.
7: 보건실?
2: 시아, 네가 나비 표본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레나가 그걸 잡다가 손을 다쳤어.
6: 알레르기 때문이야.
7: 어디, 손 좀 줘봐. 그냥 두면 안 돼. 나랑 보건실 가자.
2: 나도 같이 가.
6: 괜찮아. 이미 알레르기 연고 발랐어. 괜히 별거 아닌 일로.

0: 쉬는 시간 방해하고 싶지 않아.
1: 레나야.
0: 됐어. 난 정말 괜찮다니까. 이런 사소한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2: 뭐야, 서운하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친구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기다려, 레나야!
0: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1: 레나야, 손 많이 아팠겠다.
0: 아니야, 조금 가려울 뿐이야.
1: 시아랑 웬디가 보건실에 가졌는데 왜 안 갔어?
0: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남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1: 남이라고? 하지만 그 애들은 남이 아니라 친구잖아.
0: 혼자 하는 게 익숙해. 봐봐, 정말 괜찮아. 피아노도 칠 수 있잖아.
1: 레이나야, 가끔은 친구한테 의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0: 어?
1: 친구들의 도움을 거절하면 친구들도 서운할 거야.
0: 그래, 애들이랑 잘 얘기해봐야겠어.
2: 응, 이건 미니 아프인데 너 줄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걸 연주하면 친구들이 네 곁으로 올 거야.
0: 고마워, 루루링. 소중하게 간직할게.
2: 응.
3: 웬디야, 어? 네 생각은 어때?
2: 말라, 베리지 다키.
3: 아니, 레나 말이야. 우릴 친구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2: 레나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뭐든 혼자 해결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3: 하지만 친구끼린 서로 도와야 하잖아.
2: 레나한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친구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4: 어? 있어!
2: 어? 우와, 예쁘다! 나도 해줘!
4: 하늘색은 너, 분홍색은 나, 노란색은 레나. 우리 셋이 함께란 걸 표현한 무지개야.
2: 응, 레나한테도 그려주자. 이 무지개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4: 우리가 나설 차례야, 키. 너도 같이 잠들 거야.
2: 좋았어.
4: 이걸로 키를 막아.
5: 이건 지우개잖아.
4: 가라, 꿈속꽃이 모두 깊은 꿈속에 가둬버려, 키.
1: 한숨 잘래.
3: 어?
2: 좀 피곤하네.
3: 어? 무슨 소리지?
1: 왜 이렇게 졸리지?
3: 또 너희들 짓이야?
4: 간단하게 임무 성공. 키, 스타선 조각을 찾아볼까?
5: 숲빛과 여왕님께서 아름다운 날개를 주시겠지.
4: 와, 다 잡힌 거 아니었었어.
0: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4: 쟤들이 피곤해서 잠든 거야, 키.
5: 아, 맞아, 맞아, 또. 우린 잘못 없어.
0: 또 스피커가 이를 꾸몄겠지. 웬디야, 어서 일어나. 시아야, 시아야.
1: 시아야!
0: 안 일어나네. 어떡하지?
6: 힘을 모아! 열려라! 저원의 문!
1: 도망가잖아!
0: 루루링, 쫓아가자.
4: 응! 선배가 연유! 선배가 연유!
7: 성공했겠지?
4: 성공은 했는데 그게 뭐죠? 성공이라기죠. 스피가 연이 사실 그게
7: 바랄라 페어리즈를 두 명만 재우는데 성공하고 한 명은 놓쳤구나.
5: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7: 영감한 바랄라 페어리즈구나. 제발 룸 크리스탈 숲에 들어오다니.
5: 어서 따라와줘.
0: 스피카, 어서 어둠 마법을 풀어서 내 친구들을 돌려놔.
7: 친구들이 다 잠에 빠져버렸어, 어찌? 내게 스타스톤 조각을 넘긴다면 어둠 마법을 풀어주마.
0: 속임수 쓰지 마.

0: 네 친구들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진다 해도 괜찮겠어?
1: 뭐라고? 시아랑 웬디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0: 망설일 것 없어. 스톤 조각을 찾아주면 네 친구들을 깨어나게 해줄게. 넌 총명한 아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
2: 영원히 못 깨어나다니 너무 무서운걸.
3: 맞아.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신나는 음악도 못 듣고 향기로운 꽃냄새도 못 맡잖아.
2: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데 스톤 조각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1: 알았어. 스톤 조각을 찾을게. 대신 친구들을 꼭 깨워줘야 해.
0: 당연하지. 하지만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지. 네 친구들이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
1: 이게 뭐지?
0: 최면 마법이다. 이 마법은 특별히 너한테 다가오는 사람들까지 잠들게 만들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넌 점점 더 잠에 빠져들 테니 영영 잠들어 버리기 전에 어서 스톤 조각을 찾아와.
1: 알았어. 네가 한 약속 꼭 지켜.
0: 이 스피카 여왕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1: 누르링.
2: 자르바 파랄라 페어리즈.
0: 키키, 뚜뚜. 두 명의 파랄라 페어리즈는 잠들어 있으니 당장 가서 스톤 조각을 가져와.
3: 페어리즈를 깨워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0: 스톤 조각을 가져온 다음에 깨워도 늦지 않아.
2: 알겠습니다.
1: 그럴 줄 알았어.
4: 힘을 모아 열려라 전원의 문.
1: 보풀이 뮤뮤리
3: 스톤 조가가 어딨니?
2: 꿈속꽃의 마법이 정말 대단한걸. 전부 잠들었잖아. 이거 재밌겠다.
3: 대체 스톤 조각은 어딨지?
2: 뚜뚜!
4: 장난 좀 쳐볼까?
5: 무슨 일이야, 뮤?
6: 레나가 위험하다고? 우리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모두 스피카의 마법에 당해 잠들어 있었어. 키키와 뚜뚜가 도망가길래 쫓아갔더니.
0: 스톤 조각을 찾아주면 네 친구들을 깨어나게 해줄게. 넌 총명한 아이니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
1: 알았어. 네가 한 약속 꼭 지켜.
0: 이 스피카 여왕은 한 말은 반드시 지켜.
1: 루루링. 스피카의 말은 믿을 수 없어. 내가 스피카를 상대하고 있을 테니까 루루링, 별빛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해줘.
6: 그러면 넌?
1: 걱정 마.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너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게.
6: 레나는 혼자서 괜찮을까?
7: 그 마법 꽃이가 모두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1: 저기 있다.
2: 다했다, 키. 아주 훌륭한 작품이야.
3: 키키, 언제 이렇게 낙서 실력이 는 거야?
2: 이제 스톤 조각 찾으러 가자, 키.
3: 키키,
2: 무슨 일인데 소란이야?
3: 꿈속 꽃이가 안 보여.
2: 어떻게 사용

0: 좋아하는 꽃이
1: 모르겠어.
2: 당장 꿈속 꽃을 내놔. 키키, 내가 할게. 다들 잠들어라.
1: 잠깐만.
2: 어째서 잠이 안 든 거야?
1: 거꾸로 풀었잖아, 키.
3: 겁먹을 것 없어. 꿈속 꼬치를 거꾸로 들고 풀면 다시 깨울 수 있으니까.
2: 큰일 났다.
1: 임무 실패야. 여님께 말씀드리러 가자. 그림 정말 잘 그렸다.
0: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4: 이거 누가 그린 거니? 모두를 위해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다니 정말 멋진 친구이구나.
5: 시어야, 웬디야.
6: 시어야, 웬디야, 레나를 좀 도와줘.
7: 너무 졸려.
3: 시간이 지날수록 넌 점점 더 잠에 빠져들 거야.
7: 루루링이 성공했는지 모르겠네.
3: 뭐라고?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안 되겠어. 우리 스피커 여왕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각오해라!
6: 레나가 어디에 있지? 레나야! 저기 있다!
1: 레나!
7: 시아야, 웬디야!
1: 봐봐, 중요한 순간에는 친구밖에 없지?
7: 잠깐! 가까이 오지 마! 왜 그래? 루루링! 나한테 스피커에 마법이 걸려있어. 괜히 너희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
6: 레나야, 우리가 도와줄게!
7: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정말이야.
6: 어떡하지?
1: 못 말리겠네. 또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고.
3: 대단한 우정인걸, 파랄라 페어리즈. 친구들에게 오해받으면서도 위험에 빠뜨리려 하지 않다니 아주 감동적이야.
7: 스톤 조각은 절대 못 줘!
3: 어차피 넌 곧 깊은 잠에 빠질 테니 스톤 조각은 내 것이 될 거야. 시간이 다 되었구나.
6: 도움이 필요할 때 이걸 연주하면 친구들이 네 곁으로 올 거야.
7: 시아야, 웬디야, 나 좀 도와줘.
3: 가엾은 파랄라 페어리즈, 스톤 조각은 이제 내 거야.
1: 멈춰!
7: 시아야, 웬디야.
1: 파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빛 마법 유미리 플로라 하트 유미리 뮤뮤뮤 블링블링 바랄라 페어리즈 뮤

0: 어떻게 된 거지? 레나야! 스타스톤 조각이야! 스톤 조각의 힘이 어둠 마법을 물리쳤어! 역시 혼자보단 셋이 낫지?
1: 응. 건방진 페어리즈 녀석들! 스톤 조각을 내놔!
2: 아니, 스피카! 그만 포기하시지!
1: 스피커 어둠의 마법으로 춤춰라! 흥나비들아!
2: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헛! 헛! 파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별빛 소환!
1: 죽어보지 않아.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할게.
0: 그래, 좋아.
2: 그게 뭐야?
0: 분홍색은 나, 하늘색은 웬디, 노란색은 너. 우리가 친구란 걸 잊지 말자는 표시야. 네 손에도 그려줄게.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란 걸 잊지 마.
2: 알았어. 우리가 친구라는 걸 잊지 않을게.
0: 우와, 스톤 조각이 또 생겼어.
2: 너희들 덕분이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타운.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11: 얼굴엔
12: 순하게
11: 진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난방구는 불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주물엔
2: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진짜 시아는 누구일까?
10: 바닥에 굴러다니니 너무 편하다.
11: 당장 일어나 뚜뚜. 내 몸 더럽히지 말란 말이야.
10: 키키, 너도 해봐. 정말 편해 뚜.
11: 아, 도저히 못 참겠어 키.
10: 그만둬. 내 귀여운 얼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11: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키.
10: 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드디어 내 몸으로 왔네. 더러워.
11: 빛깔 여왕님 찾으셨나요?
7: 재밌게 놀던데?
10: 이 말썽꾸러기. 스피카 여왕님.
7: 체인지 나비로 몸을 바꾸는 건 전에도 해봤으니 잘 알겠지? 이번에 또다시 실패하면 각오해.
10: 맡겨만 주세요, 여왕님.
7: 가라, 파랄라 페어리지의 스타스톤 조각을 가져와.

0: 실패했잖아. 왜 자꾸 안 되는 거야?
1: 시아야, 시아야. 응? 새로운 높이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아주 맛있는 컵케이크 만들어줄게.
0: 맛있는 컵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1: 바랄라 페어리즈가 있었기.
2: 잠든 것 같았뚜.
1: 가라, 체인지 나비아키. 어서 뚜뚜로 변해라.
0: 정말 바랄라 페어리즈로 변했어.
1: 뭘 꾸물거려. 어서 움직여.
0: 어? 그럼 넌?
1: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줄게.
0: 임무가 뭐였더라? 스톤 조각 찾는 거였지? 그럼 어? 와, 냄새 좋다.

0: 아.
1: 에? 어, 쇠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나도 한 입만.
1: 어?
2: 맛있겠다.
1: 내 점심을 다 먹으면 어떡해!
2: 배부르다. 잘 먹었어, 뚜!
3: 시아가 아직도 높이 뛰기 연습을 하나?
4: 연습도 좋지만 밥은 제때 먹어야지.
3: 어? 시아야! 룰루룰루룰루. 어? 시아야, 여기 뭐 들었게?
2: 케이크다!
3: 짜잔! 어때, 어때? 깜짝 놀랐지?
2: 어?
3: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4: 높이뛰기 연습을 많이 해서 배고팠나 봐.
3: 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지, 뭐. 뚜뚜 녀석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잖아.
2: 진짜 맛있다, 뚜.
4: 넌 스피커.
3: 이 못된 요정아.
1: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내 키가 엄청 작아졌어. 내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3: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1: 웬지야, 레나야, 나 시아야.
4: 네가 시아면 쟤는 누군데?
1: 알았다, 뚜뚜가 내 몸을 바꿔치기 한 거야.
2: 아니야,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3: 잠깐, 그럼 네가 시아라는 증거 있어?
1: 증거라고? 내가 바로 증거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죽어라 높이뛰기 연습을 했어. 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말이야. 자다가 눈 떠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 자신을 증명하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4: 컵케이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3: 그런데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시야를 닮긴 했어.
2: 제가 엿들었을 수도 있잖아.
1: 뭐가 어째?
4: 그만해. 그럼 테스트를 해서 누가 진짜 시야인지 가려보자.
1: 좋아! 어디에 해보자!
3: 그래, 좋아! 빨리 먹기 대결 시작!
2: 이쯤이야!
3: 시아수!
1: 불공평해! 지금 난 몸도 작고 입도 작으니 당연히 먹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
4: 좋은 방법이 있어.
3: 음식 맞추기 대결 첫 번째 음식 시작!
1: 크림빵?
2: 아이스크림?
3: 둘 다 틀렸어.
1: 다시 과자?
3: 땡.
1: 초콜릿?
3: 땡.
1: 젤리?
3: 땡.
2: 막대 사탕?
3: 정답!
1: 이런 막대 사탕이 어디 있어?
2: 깨끗이 인정하시지?
1: 인정 못해! 못해! 못해! 못해! 못한다고! 불공평해! 누가 퍼포링이 만든 컵케이크를 먹었어!
3: 뚜뚜, 스톤 조각을 찾아!
2: 우리 바랄라 별빛섬에 가자. 스타스톤 조각을 찾아서 내가 시아인 걸 증명할게.
4: 유미링,
3: 놀라지 마, 얘들아. 바랄라 별빛섬으로 가서 진짜 시아 찾는 걸 도와줘.
2: 이거 아주 재밌는걸.
5: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3: 가자!
1: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어.
3: 오, 달콤 정원이야.
2: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걸.
4: 여기인가?
2: 그래, 그래. 여기가 맞아.
1: 너!
2: 어?
1: 네가 시아라고 했으니까 변신도 할 수 있겠네.
3: 어, 그래. 변신해서 시아라는 걸 보여줘.
6: 응. 아, 그래. 알았어.
2: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1: 이제는 제가 가짜라는 거 믿겠지?
2: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1: 어? 뭐야?
2: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보포링.

0: 좀 친 거야. 나도 몰라. 진짜 시아인 건가 보.
1: 퍼플이 너마저 이러다니. 그럼 스톤 조각을 찾아봐.
0: 그게 스톤 조각은 에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2: 저건 새로운 마법이야?
1: 저건 못할걸?
0: 바랄라! 바랄라 마법! 달공 별빛!
3: 와! 내가 볼게.
2: 레나야, 뒤쪽이야!
3: 정말 스톤 조각인가?
4: 응, 우리도 확인해보자.
0: 같이 가!
1: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2: 나한테 맡겨.
0: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3: 네가 시열한 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보관할게.
2: 너희 괜찮아? 포포링이랑 뚜뚜.
1: 난 뚜뚜가 아니야. 내가 시열하고.
3: 시야가 좀 이상하긴 한데.

0: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구나.
1: 여긴 왜 왔지?
0: 왜냐니? 당연히 스톤 조각 때문이지.
1: 달랄라

라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지느리 플로라 하트 뮤뮤리 뮤뮤뮤 블링블링 바랄라

0: 어서 덤벼보시지. 바랄라 페어리지의 실력 좀 볼까?
1: 스피커, 우리가 있는 한
2: 스톤 조각은 못 가져가!
1: 달콤 별빛! 발사!
2: 어? 아!
3: 어? 웬지야, 레나야, 버퍼리!
2: 시아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0: 시아? 너희는 제가 진짜 시아라고 생각해.
4: 여왕님, 스톤 조각을 찾았어요, 뚜!
2: 이럴 수가.
1: 역시.
3: 웬지야, 레나야, 요술복을 잡아!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2: 너흰 요술봉이 없으면 바보가 또 할 수 없잖아.
0: 이번에 뚜뚜가 너희를 제대로 속인 것 같구나.
4: 뚜! 스피커 여왕님, 저 연기 아주 잘했죠?
2: 내 계획이 완벽해서 성공한 거야, 캐!
4: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성공 못했어!
3: 레나야,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2: 미안해, 시아야. 친한 친구도 못 알아보다니.
1: 내 잘못이야.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3: 그 얘긴 나중에 해. 지금은 셋이 힘을 합쳐야 해. 뚜뚜의 몸으로는 힘을 쓸 수 없어. 포포링은 쓰러지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로 변신할 수도 없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1: 시아야, 지금 그 몸으로는 날 수 있잖아. 키키가 가져간 우리의 요술봉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3: 해볼게. 어? 저기 있다.
0: 날 수 있는 요정은 없으니까.
2: 맞는 말씀이에요, 여왕님.
4: 맞아, 그래봤자 소용없어. 괜한 짓 말고 포기해.

0: 안 된다니까 그러네.
1: 못들하고 있어. 어서 가서 막아.
0: 점프해서 나무를 올라가다니 생각을 못했어요. 또
1: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0: 내려갈게요.
2: 내가 포기할 줄 알아?
0: 마법이 풀렸어.
3: 어떻게 된 거야? 시아야.
2: 우와, 역시 내 몸이 제구라니 같지.
0: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1: 멍청한 녀석들. 흥, 그래봤자 소용없어.
0: 우리가 나서야 할 때야.
1: 일어나, 내 스톤 조각.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0: 쳐라. 전납이다.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1: 나 이제 높이뛰기 요령을 터득한 것 같아. 내 실력을 보면 다들 깜짝 놀랄걸?
2: 그러다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겠어? 어?
1: 조금 전에 내 실력을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높이뛰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이랑 보폭, 그리고... 자, 간다!
3: 아!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어? 너희들 언제 또 높이를 더 올린 거야?
1: 거기서 진짜 컴퓨터 내놔.
4: 성공해야 먹을 수 있다니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8: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7: 클릭서
8: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서
9: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대가족.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길길.
14: 주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9: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록 엑소플레이.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동.
3: 얼굴엔
4: 순한 캠핑.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개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샤샤와 함께 개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표 듣고는 있어?
8: 어?
7: 샤샤, 우리 내일 과제 발표해야 한다고.
8: 꼭 연습을 해야 해. 강아지의 삶은 진짜 단순해. 먹고 자고 씻고.
7: 아니, 다른 것도 하거든.
8: 어떤 거?
7: 할 줄 아는 게 또 있어. 물어오기.
9: 그냥 내가 루카님께 새 장치를 소개할까?
10: 그런 미개한 인간 손으로? 절대 안 되지.
11: 아하! 코리안 썬데이!
9: 우와, 우와!
11: 내가 인간? 너무 싫어!
9: 마침내 내가 고양이가 됐다!
10: 아, 이건 스위치 스틱이라는 건데요, 루카님. 몸을 바꾸게 해주는 장치예요.
11: 기껏 발명해낸 게 고작 그런 거야? 최악이야. 빨리 날 바꿔놔!
9: 고양이가 되고 싶었는데...
11: 대체 이걸 어디다 쓰려고?
10: 이걸로 시몬 베라가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게 해서 탈리스만을 훔치는 거예요.
12: 에?
11: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로군. 시몬 베라, 썬데이랑 가서 가디언즈랑 몸을 바꾸는 탈리스만을 뺏어와.
9: 방금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하셨잖아요.
11: 그건 내가 계획을 짜기 전이고. 가봐!
12: 난 몸 바꾸기 싫어. 아침에 미용실 다녀왔는데.
13: 탈리즈먼을 어서 빼앗아야 해.
12: 하지만 내 머리는.
7: 학교 갈 시간.

0: 안녕, 샤샤. 마일로랑 같이 가게?
1: 네, 아저씨.
2: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 이따가 발표 잘하고.
2: 안 돼, 봉봉아. 넌 집에 있어.
1: 그래, 멍멍이 삶을 즐겨야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잖아. 학교는 절대 가지 마. 특히나 발표하는 날에.
3: 얘들아, 학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가디언즈가 출동해야 해.

0: 안녕 빅데이브. 근데 루카의 부하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왔어.
1: 네가 못 맞힐 거란 소린 아니지만 시험 사격 때 네가 명중시킨 타깃이 없다는 건 알지?
2: 남의 성과는 훔칠 생각하지 말고 이 날아다니는 골칫 덩어리나 치워.
3: 시몬과 베라잖아. 이건 함정이야.
2: 어? 이제는 잡혔어.
3: 어?
1: 어? 맞췄잖아.
2: 봤지? 네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시몬과 바꾸기만 하면 돼.
3: 저기 개 조심해.
2: 봐봐, 너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1: 이건 내가 아니라 비둘기 잘못 아니야?
0: 내가 조금 해줬나? 왜 내가 저 반대편에 있지? 잠깐, 설마?
4: 저 개랑 가디언의 몸이 바뀌었어.
5: 누가 궁금하대? 어쨌든 개는 싫어.
4: 그럼 다른 녀석이나 맡아. 이리 온 착한 멍멍이 가디언아, 벨한테 오렴.
1: 이번엔 이거 어때? 네가 비둘기를 잡고 내가
2: 내 발명품이니까 내가 쓸 거야.
5: 아야!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6: 내가 비둘기가 된 거야? 내 머리 스타일 망가졌어?
0: 우리 얘기 좀 할까?
5: 베라! 제가 내 멋진 머리를 가져왔어!
7: 누가 제발 설명 좀 해줄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샤샤랑 봉봉이가 몸이 뒤바뀌었다고?
0: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끔찍해.
7: 그럼 네 몸에는 봉봉이가 들어갔고?
0: 왜 루카가 이런 짓을 한 걸까?
7: 이런...
0: 다시 바뀌기 전까진 가디언으로도 변신 못해. 어?
3: 이러다 학교에 늦겠어.
7: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모습으로.
0: 이따 마일로랑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4: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2: 과학은 때론 변수도 있는 법이 있지.
5: 내 멋진 머리 돌려줘!
2: 곧 바로 잡을게. 그 강아지만 찾으면 가디언즈도 찾을 테고 텔리즈만을 찾을 수 있어. 루카님이 이 모든 일을 눈치채시기 전에.
1: 그럼 개를 잡으러 가볼까?

0: 날 학교로 몰래 데리고 들어가는 게 좋은 생각일까? 이거 네 체육복 냄새야.
1: 거기 잠깐 서볼래? 진짜 귀여운 강아지네.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 반려동물은 안 돼.
2: 죄송해요, 교장 선생님. 삼촌한테 얼른 데려가라고 할게요. 샤샤, 아니, 봉봉이를 교실로 데려가서 조용히 있게 해줘. 이제 어떡하지?
0: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내 몸에 들어간 봉봉이랑 같이 학교에서 잘 버텨봐. 그럼 난 그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뒹굴뒹굴할래. 아니, 봉봉이인 척하면서 루카의 속셈을 알아볼게. 왜 멍멍이처럼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걸까? 학교도 안 가, 발표도 안 해, 책임질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데. 어? 어이, 저리 안 가, 이 킁킁아.

와우.

0: 가자, 봉봉. 산책 가자.
1: 봉봉이는 어떻게 이러고 살았지? 다람쥐다!
0: 목욕해야겠는걸?
1: 그래도 이젠 푹 쉴 수 있어.
2: 안녕, 봉봉아. 방금 학교 갔다 왔어.
3: 그 멍멍이다.
1: 미안해, 지미. 널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2: 악당이다. 가디언이 나설 차례야.

0: 강아지 발은 크기만 하고 쓸모도 없잖아.
1: 아, 어? 이 굉장히 멍청한 강아지는 울타리도 못 넘는구나.
0: 굉장하긴 하지만 멍청하진 않거든.

0: 안녕, 멍멍 친구들. 끝이 나질 않네. 여로가 되려면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하네. 기다려, 이 모든 악당들아. 이런, 마일로를 찾아야겠어.
1: 네가 왜 아직도 여기 있니?

0: 자리에 앉아요. 마일로와 샤샤가 개를 주제로 발표할 거예요.
1: 갇혔잖아.
2: 안녕하세요.
1: 교장 선생님. 주인 없는 개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3: 아니요, 우리 학생 개예요. 어? 그 뚜루뻥은 대체 뭐죠?
1: 몸을 뒤바꾸는 일 같거든요.
4: 변기 뚫는 일이요.
1: 네, 그러니까 몸을 뒤바꾸고 하수구도 뚫어요. 우리가 좀 두루두루 창의적이라서 안 하는 일이 없거든요. 요즘은 동물 관련 사무소 나가서 우리가 안녕, 우리 가디언 친구. 이제 구출될 차례야.
5: 와, 지미 잘했어.
1: 말도 할 수 있어? 처음 들어와 보는 어쩐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더라. 강아지지만. 거기서.
3: 이봐요. 어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1: 여기서 빠져나가자.
4: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왼쪽으로. 그냥 차라리 내가 쏘는 게.
1: 아니.
3: 뭐 전문가들이라니까 믿고 맡기는 게 낫겠지.
6: 강아지를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분비샘이 막혀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1: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거든.
7: 어? 교장 선생님?
1: 엄마?
6: 아, 샤샤는 개들이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함께 해보시죠.
1: 엄마, 애들이 진짜 이상해지고 있어요.

0: 저 개한테 스위치 스틱을 써는 거야. 봉봉이를 괴롭히지 마. 봉봉이는 가디언이야, 나처럼.
1: 어? 그러세요?
0: 계속 괴롭히겠다면 어쩔 건데?
1: 그럼 너희 신발끈부터 꽁꽁 묶어줄 거야.
2: 저 개를 겨눈 거 맞아?
0: 그럼 당연하지.
2: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지금 우린 신발끈이 묶여있어. 네 몸에 가디언을 넣으면 우린 가디언을 잡은 거라고.
2: 난 개가 되기는 진짜 싫거든.
3: 선디! 당장 내 몸을 다시 되돌려 놔!
2: 어?

0: 힘을 좀 쏘라고 진짜. 다시 고양이가 됐잖아.
1: 꼭 깨시지.
0: 아, 언젠간 고양이가 되고 말겠어.
2: 에이, 돌려 놔.
1: 우리가 악당을 물리쳤다.
3: 그렇죠.
4: 선생님, 이젠 안전해요. 학생들이 아까 하던 발표를 마저 해도 될까요?
5: 네. 다음 주에요. 그날 제가 쉬거든요.
4: 야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고요. 전 가디언이니까요.
2: 어? 빨리 해! 내 머리카락에 쏘지 마! 아, 다행이다. 내 머리! 안 돼!
6: 막상 너로 살아보니 네가 항상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
5: 강아지로 사는 건 피곤해.
4: 좋았어. 그럼 우리 발표에 더 몰입할 수 있겠네. 이렇듯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개는 실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으음

0: 정체를 숨겨야 하잖아. 방금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1: 수학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
2: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데? 즐거운 꿈을 꾸고 있나 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꾸미들만의 비상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러다 지각하겠어.
1: 지름길로 가면 되지.
0: 우리 정체가 들통나면 안 돼.
1: 지각할래 고양이 될래?
0: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1: 가자.

0: 좀 봐.
1: 연극 공연을 담아.
2: 새를 인형.
3: 얘들아, 하스켈 선생님이 올해 연극을 발표하셨는데 뭔지 맞춰봐. 어서, 모르겠지? 내가 말해줄게. 신데렐 냥. 고양이판 신데렐라 얘기야. 신데렐라에 냥을 붙인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4: 진짜 멋지다.
5: 근데 연극이 뭐야?
3: 분장하고 무대에 서는 거야. 그런 다음 네가 영웅이 되거나 악당 아니면 공주나 거지가 되는 거야. 그럼 박수갈채를 받고 배우들은 정말 멋있을 거야. 난 조명 디자인을 맡기로 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어.
6: 난 무대 담당이야. 매번 그래왔거든. 나하고 잘 맞아.
7: 다들 잘 들어. 자잘한 배역 가지고는 마음껏 싸워. 하지만 난 스타니까 신데렐라는 내 거야.
5: 내가 이 연극이란 걸 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고양이처럼 행동해도 돼?
6: 아니.
3: 그야 물론 되지.
5: 어디서 신청해?
8: 크레센트 섬에 있는 모든 고대 힘에 명령한다. 문을 열어라.
7: 역겹긴 하겠지만 인간의 손가락으로 이걸 고쳤다면 한결 쉬웠을 텐데.
3: 저걸 열겠다고 시도하신 게 벌써 몇 번째지?
7: 800하고도 한 6번?
8: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고 있어.

0: 희생하셨어야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1: 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 가디언즈의 탈리즈만 뿐이야. 탈리즈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2: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0: 이번엔 제가 가디언 탐지기를 완성했거든요. 실패 안 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어, 그렇다면 빨리 가!
3: 야오.
4: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 고양이는 저렇지 않아. 인간들한테 진짜 고양이는 어떤지 보여줘야겠어.
5: 자자 안 돼.
4: 발톱을 빼고 꼬리는 높게 저 하늘 멀리 꿈을 날려보내.
6: 우와 잘한다.
4: 발톱을 숨기고 꼬리는 낮게 갈 수 없는 무도회를 위해.
7: 우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신데렐 양을 찾았어요.
5: 아, 이런.
4: 다들 뭘 쳐다봐? 응? 엄마,
8: 피해! 아, 무슨 일이니 우리 딸?
0: 샤샤가 교내 연극에서 제 배역을 훔쳐갔어요.
8: 샤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까 하스켈 선생님의 배역을 준 건 아니고?
0: 흥!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8: 네? 고양이들이 환풍구예요? 바로 갈게요. 엄만 가봐야 해. 환풍구가 고양이 털로 가득하다는구나. 또 말이야.
0: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신데렐 양은 바로 나야.
9: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미 배역을 주었는데요. 훌륭한 신데렐 양을 뽑았어요. 있지는 조명, 마일러는 무대를, 로미오는 세트 디자인을 맡기로 했죠.
0: 하스케일 선생님, 제가 신데렐 양 대역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샤샤는 한 번도 연극을 안 해봤으니까 만일에 데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요.
6: 배역을 못하는 건 너야. 그만 질투해.
9: 좋은 생각이 났어.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 있는데 샤샤의 대역도 맡을 수 있단다. 신데렐 양이랑 모든 장면에 같이 나오니까 너한테 딱 맞는 이 역할은 뭐냐 하면 보조! 신데렐 양의 믿음직한 강아지.
0: 네?
6: 너랑 완전 딱 맞네. 그 역겨운 고양이는 어디 갔지? 신데렐 양? 신데렐 양?
4: 내 대본.
0: 저 여기 있어, 샤샤.
6: 거기 있었군, 이 구더기 같은 녀석. 거기서.
9: 샤샤, 네 차례야. 다음 리허설은 이제 무도회장에서 블랙하트 장군의 아들 블랙하트 대위를 만나는 거야.
4: 그 역할도 뽑았어요?
9: 그럼 너도 좋아할 거야. 신데렐 양이랑 딱 맞는 친구니까.
4: 잭?
10: 여기 어디 고양이 있어? 알레르기 있거든.
5: 어?
10: 미안. 제가 무도회장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9: 샤샤, 대사해야지. 즉흥 연기 좋았어, 샤샤. 아주 고양이 같았어. 자, 넘어가자. 하나, 둘, 그리고 고개 들고, 스마일. 자, 그대로. 그럼 자정 장면으로 점프. 있지 효과 준비됐니?
11: 네, 준비됐어요.
9: 좋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한다. 땡, 땡, 땡. 대체 무슨 일이야?
11: 대본에 달빛 없는 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
9: 그렇다면 달빛 있는 밤으로 바꿔야겠군. 다시 조명 켜주세요.
0: 엄마한테 전화해!
12: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0: 남겨주세요.
1: 엄마! 빨리 좀 와주세요. 저 진짜 호떡처럼 납작해지게 생겼어요. 냄새나는 입 좀 치워.
2: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학교에 사고가 났어요. 학생들이...
3: 그레센트 학교 학생들이 꽈배기처럼 꼬여있다. 출동봐라. 출동봐라.
4: 학교에 문제가 터졌다고. 오, 가디언즈가 나타나겠군.
5: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카님.
6: 크레센트 학교로 목적지 설정해. 아무도 우릴 못 막아. 터보 모드!
5: 그거 진심이야?
6: 출발!

0: 미안했었는데.
1: 식탁엔 내 몸이 꼈어.
2: 지금 딱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고양이 발톱.
3: 어? 샤샤 안 돼. 구조대가 오고 있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정체라도. 나 누구랑 얘기하니?
4: 그것 봐, 고양이가 있다니까.
2: 어? 진짜 재밌었어.
3: 샤샤한테 말해줄래? 난 샤샤랑 얘기 안 할래. 다 보는 데서 변신했다가 전부 들통날 뻔했잖아.
5: 마일로가 너랑 얘기 안 할 거래.
2: 아무도 못 봤어. 다 구출해야 했잖아. 안 그래? 마일로.
0: 다 왔어.
1: 가디언즈 잡으러 가자.
0: 아무도 없잖아.
1: 네가 사고만 안 냈어도.
0: 이거 보러 와야겠는데.
1: 루카님한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우리 외출금지 시킬걸?
0: 그럼 뭐라고 말하지?
1: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디언즈가 우리 기습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 그랬다면 녀석들을 잡았을 텐데.
6: 구시랑 구시랑 구시랑 너희는 또다시 날 실망시켰다.
0: 아니요. 적어도 이번엔 아니에요. 썬데이가 중요한 걸 알아냈거든요. 그것도 얼굴로요.
1: 뭐?
0: 신데렐냥. 교내 연극인데 매진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테니까 당연히 가디언즈도 보러 오지 않겠어요?
6: 드디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겠군. 그래 센트성 가디언즈가 누군지 알아내는 거야. 베라, 시몬, 최악을 보여줘. 여기서 말한 최악은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1: 그럼 저희는요?
7: 나이 논전이나 해.
8: 밖에서 기다리고.
9: 뭔가 잘못되면 뭘 명심해야 한다고?
10: 공연은 계속돼야 한다.
9: 응?
2: 어?

0: 어? 맞아. 뭐야?
1: 어디? 이런 샤샤
2: 왜 내가 무도회장에 가는데 남자 도움이 필요하죠?
3: 이게 예의라는 겁니다, 아가씨.
2: 깔보는 거겠죠, 아저씨.

0: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공연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1: 응?
0: 그건 공식 굿즈가 아니잖아요. 공식 굿즈는 저기서 살 수 있어요.
2: 잠시만요, 선생님.
3: 뭐야, 파마 머리를 한 소년이 우리 연극에 나왔던가?
2: 실례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잠시만 내게 시간을 내주시겠소?
3: 아, 즉흥 연기 좋았소.
4: 뭐 하는 거야? 공연을 망치고 있잖아.
2: 나의 여인이요. 당신의 못된 자매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 뭐?
2: 신데렐라 양? 저길 보세요. 저기, 저기를요.
4: 신데렐라 양, 대본대로 해.
3: 마음 가는 대로 즉흥 연기로 해봐.
4: 신데렐라 양.
5: 헤더, 네가 신데렐라 양을 해줘.
4: 어? 때가 되긴 했지. 제가 진짜 신데렐라 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하찮은 대우이 따윈 필요치 않아요. 사실 전 정체를 숨긴 공주예요. 저 정도면 왕자를 만나야죠.
6: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4: 나의 왕자님,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5: 어떡하지?
4: 왕자님.
2: 지금 변신해야 해.
5: 그러다 정체를 들키면 모두가 볼 텐데.
2: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해. 우린 가디언이잖아. 안 그래?
5: 그래. 숨을 때가 필요해. 히어로 의상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상을 내려. 당장.
2: 아, 그래.
7: 필라인 필!

0: 나의 왕자님,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누구고 엉망으로 색칠한 당신의 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이상한 빛은 뭐죠?
1: 나도 전혀 모르겠소.
2: 가디언 주잖아.
3: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우리가 무도회를 끝내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오셨나요?
4: 오늘은 모두 안전하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저 둘을 해치울 테니까요.

0: 계속해 즉흥연기.
1: 아, 크레센트 가디언즈 요정들이요. 저 꾀죄죄한 불청객들은 누구죠? 제 왕관을 훔치러 온 자들인가요? 저 지금 위험한 건가요?
2: 내가 보였다가 또 안 보이지? 아, 아까워라. 좀 더 와야지. 좀만 더.
1: 전 괜찮아요.
3: 설마 너 자신을 때리진 않겠지?
4: 이제 녀석들을 끝장낼 차례다.
5: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모두가 위험해.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해.
6: 도움이 필요해?

지금은 실타래를 써!

0: 저희 모두 정말 기특하구나. 자, 인사들 하렴.
1: 신데렐라는 나인데.
2: 넌 언제나 엄마의 신데렐라일 거야.
1: 어떻게 됐어?
3: 운전이나 해.
2: 터보 모드로
1: 출발.
4: 후기가 올라왔어. 신데렐양은 엄청났다. 아드레날린 대폭발. 게다가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까지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1: 하지만 이제부턴 진짜 얌전히 지내야 해. 그치?
4: 당연하지.
5: 방금 들었는데 지금 쇼핑몰에서 영화 크레센트 가디언즈 오디션을 보고 있대.
1: 뭐? 나도 볼래. 근데 영화가 뭔데?
4: 야,

0: 여러분의 DJ 하스클입니다. 비트를 쪼개드리죠. 이번 곡은 제대로 흥이 터질 거예요. 예! 와우! 싸우면 안 돼요. 댄스 배틀만 됩니다. 시몬과 베라가 제법인데요. 가디언즈의 역공입니다. 멋진 꼬리 돌리기를 보여주는군요. 다들 날 따라해. 멋진 칼 군무입니다.
1: DJ 뮤직 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4: 클릭소! 몰라내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진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truck. Magic ice cream truck.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중물한
0: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거다. 지금 저기서 지금 먹을 걸 주고 있지 않느냐? 향이 너 지금 느껴지느냐, 참아.
1: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2: 나 맛있게 드세요.
0: 드디어 제 차례. 감사합니다.

0: 맞았다.
1: 출동! 사장님, 저 여기 되게 떡볶이, 아무 이거.
0: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많이 주세요.
2: 어이, 잠깐, 이건 세치기 아니오. 이보세요. 주는
3: 펭수다.
0: 펭아.
1: 펭아?
2: 펭수? 그게 뭐, 먹는 거예요? 펭수.
0: 아, 많이 주세요. 어묵 주시고 다 주세요.
1: 펭수.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2: 감사합니다. 예, 이보세요. 그 떡떡이. 지금 저자들이 지금 세척이라 제 순서니까 쳐져 좀 주시오. 예.
4: 어, 죄송한데 오늘 재료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2: 예? 저들이 가져가서
4: 저희 내일도 똑같이 떡볶이랑 튀김 드릴 거니까 내일 오셔요.
2: 내일 이 자리에서?
4: 맞습니다.
2: 내일 이 시간에 꼭 오도록 하겠소.
4: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오세요.
2: 아유, 배우. 아차, 아차, 차 아차, 배고파.
5: 아우, 이제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것이냐.
2: 여기 오시다. 얼쑤, 여기 오시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이쪽으로. 그렇지. 아이고, 오래 기다렸다, 따박아.
4: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요리해서 드릴게요.
2: 어? 요리를 한다고요? 어, 대체 어디서 한단 말이오?
4: 여기서요. 이 탈 것은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이거든요.
2: 어?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6: 푸드트럭은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탈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싱싱싱 달려가죠.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함께 알아볼까요?
2: 아하! 달리는 주방 푸드트럭!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어제 본 트럭이랑 다른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다른 트럭을 타고 온 것이오?
7: 그러게요. 어제랑은 좀 다른 모양인데.
2: 비슷할 것...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어!
8: 우와!
2: 아니, 천장이 생겼거나, 어? 아니, 분식 먹어요? 냠냠냠, 아이고!
7: 맛있겠네요.
2: 그러니까! 이야! 이거 저거, 저것도.
6: 아, 저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2: 아, 이...

0: 것이 출입구란 말이구나. 변신을 계속하는구나. 아하, 저 뒤쪽에도 펼쳐지고. 이야. 또 있습니까?
1: 아, 이제 여기 안에 공간을 좀 넓히려고 이제 레일을 또 빼면은 안에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0: 어떤 게? 우와, 이거 그냥 완전 변신을 해버렸습니다.
1: 요리할 수 있게 변신한 거예요.
0: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불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꺼야 되는데 불이 왜 나는 겁니까?
1: 아, 이 푸드트럭은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0: 아, 그럼 요리를 위해서 불을 피운다?
1: 그렇죠.
0: 아, 그러면 뭐 안전한 거지요?
1: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오늘 분식을 할 거거든요.
0: 예예. 예. 그럼 뭐 떡볶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 그렇죠.
0: 떡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2: 어우, 조심조심.
1: 오우.
2: 와우.
0: 차라라라. 어째 계속 붓습니까? 이거 뭐?
1: 계속 붓습니다, 이 정도.
0: 아, 예.
1: 자, 숨을 잘하고 있어.
0: 저, 이렇게.
1: 맞아요.
0: 이렇게. 아니, 다방아, 보고 있느냐?
2: 아유, 자세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0: 다방이 말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자.
1: 이제는 좀 이제 양념이 좀 쫄 때까지 살짝 좀 기다렸다가.
0: 아, 예.
1: 이제 그러면은 예. 파를 한번 썰어볼까요?
0: 파를?
1: 네.
0: 동성. 동성. 자, 오무가 들어가라. 와, 근데 정말 이 푸드트럭 안에서 정말 많은 걸 해내네요.
1: 그렇죠.
2: 정말 달리는 주방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1: 튀김을 한번 해볼게요.
0: 와, 튀김. 우와.
1: 일단 뭐 타이머를 좀 맞춰주면.
0: 오. 우와.
1: 또 한번 위로 올려서 건져주시면.
0: 예.
1: 여기 위에 거는 게 있습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이걸 그 딱 걸어주시면은.
0: 넣어주시면. 우와.

0: 자,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된 겁니까?
1: 네, 맞아요.
2: 맛이 어떤가요? 오, 어, 이상하게.
0: 정말 맛있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아니, 게다가 이 탈것에서 만든 요리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응, 안 되겠어. 네, 오늘 이 맛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오늘 푸드트럭의 일 제가 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 푸드트럭 영업 시작하니 많이 많이 놀러 오시지요. 예, 놀러 오시지요. 어서, 어서. 아니, 어서 웃으면서. 어서.
1: 놀러 오세요.
0: 어서, 어서. 아우, 오래 기다리셨어. 어? 이야. 차례, 차례. 하나하나 받아가시면 돼요. 자.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오. 천천히, 천천히. 자.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어, 안녕하시오. 예. 아, 잠시만 기다리시오.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드시오.
4: 맛있어요. 매콤해서.
0: 젓가락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자. 맛있게 드십시오.
2: 맛있습니까?
0: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예, 예, 예.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아하, 예, 아, 예. 야, 맛있게 드시오.
5: 아, 오늘도 왔으면 좋겠다.
4: 맛있었는데. 어? 됐다!
5: 좋았어! 출동!
4: 아니,
5: 뭔 얘기하고 있어.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서부터 다 주세요.
4: 아, 맞아요. 다 주세요.

0: 이보시오, 그 똑딱이. 아니, 잠깐만, 저게 다 무엇이오, 저걸 가지고. 새치기.
1: 빨리, 빨리. 아, 떡볶이 많이, 많이.
2: 아, 맛있겠다.
0: 아, 그럼요. 다 드려야죠. 예, 예. 아, 예, 아, 예.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다 드려야죠.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자. 어?
1: 뭐야?
0: 어?
1: 어? 빨리.
0: 범계맨이다!
2: 우와!
0: 범계맨!
2: 범계맨 내가 산, 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무서워. 우와, 박피님이 범계맨을 어떻게 아세요?
0: 공부 좀 했다. 새치긴 나쁜 것이야.
2: 맞아요.
0: 어서 들어오시오. 예, 어떤 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0: 오늘 준비한 음식을 다 나눠드렸네요.
1: 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유, 아유,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오늘 함께 해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1: 오늘 처음 해보신 거 치고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2: 아이, 뭐, 뿌듯하군요. 저 또한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표정 덕분에 제가 다 기분 좋았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2: 타방아, 넌 어떻느냐?
0: 저는 푸드트럭이 변신하는 게 정말 멋졌어요.
2: 아유,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아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소울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기 돼지 꿀꿀님 조금 따끔할 거예요. 다 됐다.
5: 어휴, 꿀꿀이 잘 참네.
6: 아유, 기특해라.
5: 아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댕댕 간호사, 네? 방귀 뀌었나?
6: 어, 저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유.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 어, 저기 혹시 지아 간호사?
7: 나 아니거든?
5: 아니, 아니 뭘 먹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6: 아, 지아 간호사 짬뽕 먹었니?
7: 저 아니라니까요.
5: 아유, 아유. 냄새. 아유, 아유.
8: 이쪽으로 오시죠.
9: 무엄하구나, 무엄해.
6: 아니, 무슨 일로 오셨... 이게 무슨 냄새야?
7: 방귀 뀌셨어요?
9: 방귀라니, 무엄하구나.
8: 무엄하다. 어? 무엄해, 무엄해.
5: 아니, 아니, 아니. 방귀가 아니라, 아유, 무슨 생선 썩는, 죽은 동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 같은데.
8: 에이, 고약하다뇨.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10: 아, 이 꽃이 시체를 먹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8: 시체요? 아, 냄새 좋다.
11: 오늘의 관자 시체꽃. 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12: 병원이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이야. 아, 그 공기청정기 돌아간 거 맞지?
6: 다섯 대나 파워 모드로 돌리고 있는데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12: 저 시체꽃님, 시체를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9: 참으로 무엄하구나. 시체꽃이라니.
8: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롭기만 한 꽃이 어떻게?
10: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13: 숲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8: 이게 무슨 냄새야?
9: 어우, 머리 아파.
8: 죽은 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알을 낳는 우리 파리들은 잘 알지. 이건 우리 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 이 꽃에서 난다. 죽음의 냄새.
12: 너무 좋아.
8: 썩은 냄새.
12: 여기 어디 죽은 동물이 있나 봐.
8: 좋아, 좋아. 죽은 동물의 알도 낳고 먹이도 먹고 해야겠다.
9: 좋아하는 모습 보니 나도 좋구나.
8: 아유, 예. 어디 죽은 동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봐요.

0: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1: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지금은 냄새.
0: 아이, 좋아 좋아.
1: 나비. 꽃에서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다니 이상해.
2: 어, 그러니까 설마 저 꽃 시체를 몸속에 숨긴 거 아니야?
1: 시체를 먹은 거 아니야? 또!
2: 신고하자, 신고.
3: 그러니까 시체를 먹었다는 건?
4: 그 말인 즉슨
3: 동물을 죽이고
4: 먹어서 몸속에 숨겼다는 거? 아!
5: 네, 그래서 이 꽃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1: 모함하구나!
5: 화내니까 더 냄새가
3: 빨간 공기, 빨간 공기, 빨리 빨리
4: 살려줘.
0: 아, 냄새가 더 나서 난 더 좋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쵸?
1: 당연하지.
5: 이 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4: 아, 맞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꽃 뱃속에서 죽은 동물 털이나 뼈 조각이 있을 거예요.
3: 어, 나 공기, 공기.
4: 공기, 공기. 선생님, 어떡해.
3: 엑스레이 촬영 결과, 몸속에! 죽은 동물 같은 건 없는데요?
0: 아이, 참나.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 날 믿어주는 건, 역시 팔이 너밖에 없구나.
0: 그쵸.
4: 아니다,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꽂혀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0: 그러게. 궁금하긴 하네. 어디 죽은 동물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1: 그건 사실 이 냄새는.
3: 냄새는?
1: 원래 나한테서 나는 냄새이느라.
3: 네?
1: 내 이름은 타이탄 아룸. 높이 3m, 폭 1.5m.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그 자태는 가히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나무였다. 무려 7년 동안 점점 자라 나무는 쓰러져 사라지고 알뿌리만 남았지.
4: 우와, 알뿌리 엄청 크다.
1: 알뿌리에 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담았기 때문이지. 아. 그 알뿌리에서 드디어 거대한 꽃을 피우지.
4: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꽃의 여왕 같아.
3: 저렇게 크게 피려고 7년을 기다린 거구나.
1: 그렇다. 7년 만에 드디어 꽃이 피면 난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지.
3: 아니, 왜요?
0: 그러게, 왜요?
1: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1번, 강력한 냄새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 자손을 번식하려고.
4: 아하! 이 냄새를 맡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신을 보호하려고.
1: 땡! 정답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6: 보통 꽃들은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씨앗을 만들지. 하지만 우린 나비나 벌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 난 동물의 썩은 냄새라며 사족을 못 쓰는 파리를 이용하겠노라.
0: 뭐? 나를 이용한다고?
6: 냄새 파! 우린 파리를 부르기 위해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같은 시체 냄새를 풍기지. 이걸로 모자라 열을 내서 냄새를 더 멀리까지 보내겠어. 약 36도 정도의 열을 내면 그 열 때문에 냄새가 공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그럼 그 냄새가 1km 밖 숲까지 퍼져서 숲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부를 수 있지.

0: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아, 이 꽃에서 난다.
1: 여기 죽은 동물이 있나 봐.
2: 근데 죽은 동물은 없고 자꾸 이상한 꽃가루만 묻는다.
3: 배고파서 냄새 따라왔는데 시체는 어딨지?
4: 썩은 냄새를 맡고 온 파리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우린 씨앗도 만들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 내게서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가 나 사람들이 날 시체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5: 아, 파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거군요.
6: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7: 저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0: 어쩐지 죽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8: 저기 파리씨,
0: 이 꽃가루 옮기려고 잘해준 거였어? 가짜 냄새로 유인해서 이용한 거였어.
4: 그렇긴 하지만 파리 너도 좋아하는 냄새 마음껏 맡고 좋지 않았느냐?
0: 뭔 소리야! 벌이랑 나비는 꿀이라도 얻지 우리 그냥 이용만 당하자.
4: 이용이라니! 뭐마도다!
0: 정말 광지끼 꽃이 성냈다더니 정말!
4: 나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지독한 시체꽃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더냐!
5: 네? 타이탄 아론보다 더?
4: 이 꽃은 라플레시아라는 시체꽃. 꽃이 활짝 피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나 걸리지.
8: 일주일?
4: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파리들을 불러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데 라플레시아는 마치 썩은 고기의 속살 모양으로 꽃잎을 피우지.
0: 맞아! 나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상한 풀냄새가 나서 뱉은 적이 있다고 깜빡 속았다니까.
4: 이번엔 스타펠리아라는 시체꽃. 검붉은 색이 꼭 피 같지? 스타펠리아는 진짜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기 위해 동물의 털까지 흉내내지.
0: 나도 저게 동물 털인 줄 알았다고. 아우. 대체 우리 파리를 얼마나 속인 거야?
4: 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노라.
0: 자기 종족 지키려고 우리 소중한 파리를 기만해! 경찰관님,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 꽃 제가 고소할 거예요.
7: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0: 아유, 경찰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뭐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당신 감옥에서 살게 할 거야. 경찰관님, 한 5년 정도 살게 해주세요.
4: 5년? 그건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6: 네? 시간이 없다고요?
4: 우린 얼마 못 사는 존재.
5: 정말요? 얼마나 사시는데요?

0: 그걸 문제로 내겠노라. 7년 만에 핀 타이탄 아룸. 시체꽃은 과연 얼마 만에 질까요? 1번 7개월, 2번 7일, 3번 2일.
1: 7개월! 아쉽지만 7개월이라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2: 근데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7일?
3: 아이 그래! 아이 7년이나 기다렸다 폈는데 7일 정도는 피어 있어야지.
4: 그러니까요. 이틀은 너무 짧지.
0: 다 틀렸다. 난 단지 2일, 이틀밖에 못 산다.
5: 네? 이틀이요?
0: 가만히 있어. 냄새. 더 냄새나게, 더 열나게. 파리를 한 마리라도 더 모아야 해. 냄새. 냄새와 열을 내기 위해 난 7년간 모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그래서 단 이틀밖에 못 견디고 시들기 시작해. 그렇게 시들다 결국 죽고 말지.
3: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죽는다고요? 너무해!
0: 오늘 안에 꽃가루를 못 받으면 난 자손도 못 남기고 죽게 되겠지.
2: 어떡해! 아니, 이틀밖에 못 사는 꽃을 병원엔 왜 끌고 와요?
4: 아니, 전 그냥 신고받아서.
3: 파리 씨!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속이 오래나시겠어요?
1: 아유, 아니요.
0: 아, 현기증.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구나.
2: 어떻게 하죠?
0: 파리가 다른 타이탄 아름 꽃가루를 묻혀와 나한테 옮겨야 하노라.
3: 파리 씨, 당장 가서 다른 꽃가루를 묻혀오세요.
1: 예. 아, 타이탄 아룸이 또 어딨더라?
0: 현기증.
2: 빨리.
1: 알겠습니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맛있는 냄새, 듣기 좋은 음악까지. 사유, 오늘 무슨 날이야?
1: 그게 음악을 들으니까 요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2: 그래? 나도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3: 쨔끔.
4: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2: 어허, 미션이다.
5: 여러분, 안녕.
6: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여러분, 드디어 골드레벨로 가기 위한 레벨업 미션입니다.
5: 짠짜자잔!
6: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션에 성공하면 골드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실버레벨에 도전해야 해요.
7: 이런, 만약에 실패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6: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어요. 그럼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5: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뿜뿜! 파르르 숲의 무지개 악보를 연주하라!
6: 파르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지개 악보가 있어요.
7: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에 많은 음악가들도 방문을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점점 잊혀져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6: 그리고 이 음악이 들리는 날이면 파르르 숲에도 무지개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연주자들이 사라지고 파르르 숲도 잊혀지면서 어쩌면 다시는 무지개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답니다.
7: 안 돼! 안 돼! 여러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악보를 연주해야 하니까 이번 미션도 화이팅 해주세요.
5: 그럼 골드레벨에서 만나요. 뿜뿜.
1: 우와, 드디어 실버레벨 마지막 미션인 거야.
2: 골드레벨이라니 설레는데.
8: 나도 얼른 골드레벨로 가고 싶어. 그런데 얘들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라면 얼마나 남은 거야?
4: 삐리삐리, 보름달이 뜨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 어쨌든 서두르는 게 좋겠어. 루빔, 무지개 악보를 검색해줘.

0: 무지개 악보는 파르르스페 무지개 반상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벽화는 무지개를 만드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벽화가 색을 잃으면 무지개도 만들어지지 않아 세상의 모든 색을 잃게 됩니다. 무지개 악보를 연주해서 벽화의 색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얘들아, 여기 보니까 무지개 악보의 음악을 들으면 벽화가 원래의 색을 되찾고 그 위로 무지개가 생겨난다고 적혀있어. 벽화가 무지개를 만들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색들이 사라진대.
2: 뭐? 색이 사라진다고?
1: 어, 마치 흑백 사진처럼 변한다고 적혀있어.
2: 얼른 파르르스프로 가야겠어.
3: 응, 다들 준비해. 그럼 출발!

0: 정말 아름다워. 여기가 파르르 숲이라는 거지?
1: 가만히 있어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2: 그런데 왜 생크미 목소리가 들리지?
0: 이건 정말 생크미 목소리잖아. 저쪽이야!
3: 생크미 신난다.
0: 이렇게 많은 악기는 처음 봐.
1: 탬버린도 있잖아. 야,
4: 야. 얘들아, 저기 좀 봐.
0: 엄청 크잖아.
1: 이게 무지개 벽화구나.
2: 책을 읽기 전엔 어떤 그림이었는지 궁금하다.
0: 분명히 파라르스만큼 아름다울 거야.
4: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게 그 무지개 악보인가 봐. 저기...
0: 드래콩,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4: 그게... 이 악보를 연주하려면 우리끼리는 안 돼!
2: 네? 그게 무슨 말이야?
4: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명이 필요해!
0: 뭐? 오케스트라?
4: 20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여섯 명이니까 얼마나 더 찾아야 하는 거지?
4: 갑자기 여러 명이나 어떻게 구하지?
0: 망했어. 망했다고.
1: 얘들아,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해보자.
5: 친구들?
1: 그래서 까미 네가 꼭 와주었으면 좋겠어.
6: 물론이야. 내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1: 그래, 고마워. 그럼 이따 봐.
0: 우후, 좋았어. 그럼 연주하는 일만 남았다.
2: 그런데 치치, 너 연주할 줄 아는 악기 있어?
0: 연주? 아니, 없는데.
2: 그게 문제라고.
4: 다른 친구들도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을까?
7: 한나라의 왕이 저렇게 점잖지 못해서야. 왕이라면 나처럼 위엄이 있어야지.
0: 저기 또 누가 오는데? 울다리가 또 망가졌어.
3: 생크미 울다리 고친다.
1: 랑고, 여기야.
0: 얘들아, 반가워.

0: 우와, 모두들 와주었구나.
1: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가운걸.
2: 이야, 잘 있었어.
3: 너희들이 말한 무지개 벽화가 이거구나.
4: 지금은 새가 잃어서 무지개도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연주에 성공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5: 일곱 빛깔 무지개가 사라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6: 세상의 색깔들을 지켜내야 해요.
2: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6: 어머, 하프 연주는 처음이에요.
5: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탬버린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3: 나도 트라이앵글은 나랑 안 어울린다고.
2: 아니 그게
5: 나도 첼로 싫어.
2: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모두의 소리가 모이면 멋진 연주가 될 거예요.
4: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이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듣다 보니 정말 신나요.
5: 상큼.
2: 그럼 다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0: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1: 이건 제가 생각한 연주와는 좀 다른걸요.
2: 누가 계속 틀리는 것 같지 않아? 계속 같은 부분에서 소리가 나잖아.
3: 자니, 너 혹시 깜빡 잠든 거야?
4: 아니요, 난 연주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5: 그렇다면 치치 너지?
3: 뭐? 아니거든. 지금 네가 틀려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
5: 어허, 난 왕이라고 왕. 난 실수라고는 모르는 펭귄이지.
6: 자,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모두의 소리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어요. 제 지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해 주세요.
7: 아이고, 처음 다루는 악기라 너무 힘들구나.
8: 생금, 생금.
6: 모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3: 아, 너무 어려워.
6: 얘들아.

0: 드레코, 괜찮아?
1: 그렇게 나와서 미안해, 핑핑. 나도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끌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과연 내가 지휘를 하는 게 맞는 걸까?
0: 당연하지. 충분히 잘하고 있는걸?
1: 그럴까?
0: 넌 우리 중에서 악보도 제일 잘했고 박자 감각도 좋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온 미션들을 생각해봐. 바닷속이나 얼음왕국에도 가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잖아.
1: 맞아. 구름 늑대에게 쫓기기도 하고 핑핑은 토끼로 변하기도 했어.
0: 그랬지.
1: 핑핑, 우리 다시 해보자. 쉽진 않겠지만 세상의 색들이 사라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
0: 역시 드래콘이야.

0: 악기들은 안 망가졌어?
1: 드래콩, 핑핑 어디 갔었어?
0: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는데 악기가 다 젖어버렸어.
2: 이대로는 연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악기를 다시 만들어야 하나? 비가 오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3: 비가 오기 전으로?
4: 오호이!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1: 뭐야? 장난감 선풍기잖아. 이걸로 어떡하려고?
4: 다 방법이 있지. 내가 발명한 만능 선풍기야. 이 정도면 비에 젖은 악기도 충분히 말릴 수 있지 않을까?
1: 어허, 솜씨가 제법인걸. 역시 핑핑이야.
4: 어허, 그럼 악기를 말려볼까?
5: 따뜻해.
4: 비에 젖어서 꽁꽁 얼었던 몸도 녹는 것 같아.
6: 아, 맑은 소리. 악기가 다 말랐어.
5: 다시 연주를 시작하자꾸나.
0: 네, 그럼 다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0: 뭔가 소리가 다른 것 같아.
1: 여기 하얀 친구가 없어.
2: 정말이잖아. 생카미가 없어.
3: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0: 얼른 찾아보자.
4: 생크마, 생크마!
2: 생크마!
5: 생크마!
2: 생크마!
3: 생크마! 어떡해.
4: 생크마!
6: 도대체 어디 간 거야?
3: 혼자 길이라도 잃은 건 아닐까요?
5: 그럼 더 이상 연주도 못하는 거야?
7: 무지개를 되돌리려면 우리끼리라도 연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한 명이 모자라면 악보를 연주할 수가 없어!
5: 생크미!
2: 생크마!
6: 생크미 너 어디 갔었던 거야? 걱정했잖아!
2: 우리를 따라온 거야?
3: 아까 네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 생크미가 따라왔나 봐.
0: 괜찮아 생크마. 이제 난 아무

꼭 무대 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0: 연주가 끝났어.
1: 그럼 우리가 성공한 거야?

0: 우리가 해냈다!
1: 뭐야, 지금 우는 거야?
2: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3: 정말 감동적인 연주예요.
4: 정말 대단했어요.
5: 우리가 연주에 성공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6: 모두들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
7: 하하, 파리 이번에 꽤나 멋지던데?
2: 네 탬버린 연주도 아주 신났어.
8: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말이야, 우리도 꽤나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
1: 맞아. 무지개를 되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9: 아, 이렇게 예쁜 풍경은 꿀벌 왕국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8: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가득하다는 걸 새삼 알게 된 것 같아.
10: 베베론 미션 성공을 축하합니다. 골드레벨 단계로 무사히 진입하셨습니다.
1: 맞아.
11: 우와, 드디어 골드레벨로 진입했어.
1: 유후, 신난다.
8: 기본 레벨에서 골드레벨까지 올라오다니, 우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
11: 응,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너희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1: 이게 다 너희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야.
8: 맞아, 다들 정말 고마워.
6: 땡금, 땡금.
1: 골드레벨에선 실력 발휘 좀 더 해볼까?
8: 나도! 다들 자신 있지?
11: 예!
8: 그럼 다 같이 출발!
10: 출발!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줄무랑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제.

0: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호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호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호키제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어서 골라, 루카스.
1: 알았어. 이거 할까? 어? 오비라토르야.
0: 맞아. 근데 왜 이러고 있지?
2: 저건 사랑의 춤을 추는 모습이야.
1: 렉스.
0: 사랑의 춤이 뭐야?
2: 궁금하면 함께 가볼래?

0: 뜨듬치듬듬 예후 어? 오예 호 어때 멋지지? 비바부 너희도 춤춰봐 정말 신나 예
1: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0: 이렇게 신나게 오예.
1: 얘들아, 뭐 하고 있어?
0: 비바부에게 로봇 춤을 알려주고 있었어.
2: 비.
0: 너희도 알려줄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
2: 이렇게 이렇게.
3: 어? 이럴 때가 아니지. 우린 사랑의 춤을 보러 왔다고.
0: 사랑의 춤이라고?
1: 응. 오비더프루가 사랑을 전할 때 추는 춤이 있다고 해서 함께 보려고 왔어.
0: 사랑의 춤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 나도 가서 배워볼래.
1: 좋아, 다 같이 가자.
4: 저기 오비라토르야.
3: 뭐 하는 거지?
1: 알을 품고 있는 중이야. 암컷 오비라토르 대신 수컷 오비라토르가 알을 품으려나 봐.
3: 오비라토르들은 번갈아 알을 품는구나. 어? 저기 봐!
1: 깃털이 더 크고 화려한 게 수컷이야.
4: 그러고 보니 조금 다르네?

0: 어? 카드에서 봤던 그 모습이야.
1: 맞아. 수컷 오베럽토르가 깃털을 펼치고 나 정말 멋지지 하고 암컷에게 뽐내는 거야.

0: 라프로의 춤은 정말 멋져.
1: 짝을 찾지 못했나 봐.
2: 아무래도 춤을 못 춰서 선택받지 못한 것 같아.
1: 어떻게?
0: 걱정 마. 이 핑이 있잖아. 춤하면 역시 핑, 핑하면 역시 춤. 내가 멋진 춤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3: 그래, 핑이 가르쳐주면 되겠다. 정말 다행이야.
2: 얘들아, 우린 짝이 없는 암컷 오비럭 프로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어때?
1: 어?
0: 사랑을 전할 땐 말이야,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춰야 해. 먼저 깃털을 멋지게 차 펼치는 거야. 더 활짝. 좋아. 다음 고개를 숙이고 흔들흔들 몸 흔들기. 그리고 멋지게 흔들며 다가가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3: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여긴 없는 것 같아. 이거 꼭 공처럼 생겼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먹고 싶어?
2: 핑! 우리가 짝이 없는 암컷을 찾았어.
0: 저기 왔다. 연습한 대로 추는 거야. 알았지?

0: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1: 너무 삐걱거리는데?
2: 맞아. 꼭 로봇 같아.
3: 로봇? 아, 그거야. 오비야, 삐걱거려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그렇지. 개성을 살려서 자신 있게 추는 거야.
0: 와! 됐다! 성공이야!
3: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받아줘요. 듬치듬치. 나와 함께 춤춰요. 듬치듬치. 내 사랑을 받아줘요. 듬치듬치. 우리 함께 춤춰요. 둘이 둘이 짝을 지어 사랑의 춤을 춰요. 듬치듬치.

0: 내가 걱정하지 말랬잖아. 핑 하면 춤, 춤 하면 핑이라니까. 맞지?
1: 우비라토르 카드다. 사랑의 춤 정말 멋졌어.
2: 맞아. 사랑의 춤을 춰요. 둠치 둠치.
1: 앤디는 정말 못말려. 상호 유치원. 안녕 렉스.
3: 아, 너희 왔구나.
1: 우와, 이 커다란 이빨은 뭐야?
3: 글쎄, 어떤 동물의 이빨인지 너희가 한번 맞춰볼래?
1: 응!
3: 물고기 모양을 한 이 동물은 아주 뾰족한 이빨이 많이 있고 등에 커다란 삼각형 지느러미가 하나 있는데 배와 가슴에도 지느러미가 더 있어.
2: 이게 뭐지? 모르겠어.
1: 아, 상어처럼 생겼는데?
4: 우르르 행성에 상어도 있어?
3: 우리 같이 확인하러 가볼까?
1: 응, 좋아, 가보자.

0: 안녕 얘들아. 안녕 렉스.
1: 안녕 기기.
2: 와, 여기 정말 멋지다.
3: 그러게, 재미있게 생긴 나무들이 잔뜩 있어.
0: 아, 그건 맹그로브라고 해.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야. 맹그로브 숲엔 먹을 게 많아서 공룡이나 동물들이 아주 많이 살아.
3: 아, 그렇구나.
4: 비키, 그럼 여기 상어도 있어?
0: 상어?
4: 응, 이렇게 생긴 상어 말이야. 오늘 볼 동물에 대해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거든.
0: 아, 그랬구나. 그 동물을 만나려면 유치원에 가야겠는데?
1: 어? 유치원?
0: 응, 맹그로브 숲엔 아주 특별한 유치원이 있거든.
3: 정말?
5: 얘들아, 비바보 좀 불러주지 않을래?
3: 어?
5: 비바부, 잠수함 모드로 변신하자.
1: 비!
4: 맹그로브 숲은 정말 신기해. 물 위에 나무들이 살고 있다니.
3: 맞아, 정말 재밌어.
4: 응.
3: 오, 어?
0: 물고기다.
3: 예쁘다.
0: 어, 렉스, 저기 좀 봐.
5: 어디? 어? 빨리 가보자. 새끼 메갈로돈이야. 맹그로브 뿌리에 갇혔어.
0: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도와주자.
5: 응.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1: 알았어.
5: 렉스, 슈퍼 갈고리.
0: 비키, 갈고리 발사.
5: 얘들아, 비키, 같이 당기는 거야.
1: 어, 알았어.
5: 하나, 둘, 셋, 강경.
1: 이야!
5: 얘들아, 차례대로 나와.

0: 애들 조심하고. 잘했어. 다들 괜찮을 거야. 응, 그래. 너희들도 기분 좋구나.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우와!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1: 더 깊은 바다로 가는 거야.
0: 더 깊은 바다라고?
2: 응. 메갈로돈은 어릴 땐 맹그로브 숲 같은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먹고 지내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나면 깊은 바다로 서식지를 옮겨서 생활을 하거든.
0: 그렇구나.
2: 우리도 따라가 볼까?
0: 응.
2: 더 깊은 바다로 가려면 플레어가 필요하겠는걸?
0: 색이 점점 짙어지는데?
3: 그러게, 정말 멋지다.
2: 이제부터 점점 깊은 바다로 향하니까 조심해야 해. 여긴 다른 동물들도 많거든.
0: 응, 알았어.
4: 렉스, 저길 봐. 리비안탄이야.
0: 리비안탄?
3: 근데 왜 저러고 있지?
2: 자고 있는 것 같아. 깨우면 안 될 텐데. 얘들아, 리비아탄을 피해서 저쪽으로 가자.

0: 적이 계속 쫓아와!
1: 다들 조심해! 리베아탄이 음파를 쐈어!
0: 뭐? 음파?
1: 렉스, 슈퍼이빨! 얘들아, 괜찮아?
0: 비키, 물총 패스!

0: 오른쪽으로.
1: 어릭스, 막다른 골목이야.
0: 위험해! 렉스, 슈퍼 탈출이!
1: 예! 다행이다.
0: 괜찮아, 비키?
1: 고마워, 렉스.
0: 안 돼! 위험해!
2: 리비아탄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0: 우리 커다란 동물로 착각한 것 같아. 좋았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리비아탄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보자.
2: 응!

0: 저거 봐! 리비아탄이 도망친다! 넥스의 작전이 성공했어!
1: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마워.
1: 안녕.
0: 잘 가.

0: 자, 여기 메갈로돈 칼이야. 너희들 덕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 고마워.
1: 우와, 멋지다.
2: 근데 메갈로돈들이 심해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3: 아, 걱정 마, 조이야. 오늘 우리를 멋지게 도와준 메갈로돈이니까 심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0: 그래,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1: 맞아. 그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리비아탄을 이겼잖아.
2: 맞아.
4: 그아, 나는 서서 잡는 무서운 리비아탄이다. 내 공격을 받아라. 그아.
1: 랜디, 뭐 하는 거야? 서라.
4: <서라!
1: 웃음> 하지마.
2: 랜디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그러게.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하게.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도실도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냥? 울창한 밤나무 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두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밤알.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가시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의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다? 아니, 모래시계구나. 그것도 아니라고? 모래시계 속을 항해하는 모래가 주인공.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모래사장.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멈추지 않는 것. 바로 모래시계다. 작은 구멍 사이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모래. 그러고 보니 궁금해진다. 모래알 속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

좌우로 끝없이 펼쳐진 넓은 모래사장. 오늘은 모래 한 줌에 집중해보자. 조금만 관심

힘을 기울이면 보인다. 모래는 한 가지 색이 아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도 전부 다르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는 모래알. 한 알 한 알 보석같이 빛나는 모래의 매력. 모래의 정체를 파헤쳐보자.

모래가 식초를 만나면 숨을 쉰다. 자세히 보니 보글보글 거품이 하얀 조각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하얀 조각들만 모아서 식초에 담가보면

역시 거품이 흰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숨 쉬는 모래 속 하얀 조각들은 대부분 조개 껍데기였다. 한알한알 밝혀지는 비밀들. 모래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계속 파헤쳐보자. 작은 알갱이가 되기 전 모래는 바위나 돌멩이 같은 커다란 덩어리였다. 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 잘게 부서져 모래가 된 것.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막의 모래를 만들고 쉴 새 없이 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커다란 바위도 깎이고 깎여 해변에 쌓이는 모래가 된다.

파도가 모래를 곱게 만드는 동안 조개 껍데기도 함께 부서져 모래에 섞였던 것이다. 무더운 여름, 바닷물 머금은 모래사장에 누워 뜨끈한 모래찜질을 즐기면서도 모래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낯설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모래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 모래시계 속 모래. 과연 진짜 모래로 만든 것일까? 진짜 모래도 확실히 모래시계 모래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모래시계 속 모래는 천연 모래와 비슷하게 만든 인조 모래. 자연이 만들어낸 진짜 모래는 아니지만 여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과학이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래 위에 놓인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안에 꼭 들어맞는 원을 그려보자.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삼각형에 모래를 덮은 다음 조심조심 꺼내보면 삼각형 속 원의 중심이 나타난다. 정답은 모래를 덮는 것. 꼭 들어맞는 원이 있다면 다른 도형으로도 가능하다. 흘러내리는 모래에 감춰져 있던 오묘한 수학. 모래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분명 또 있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혹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0: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야, 공룡사육실 청소가 무슨 훈련이라고? 깨끗하니까 좋지? 어? 고맙다고? 에이, 고맙긴 뭘. 지난번에 소리 지른 건 내가 사과할게. 아, 그땐 한결이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좀 예민했어. 아,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아, 알았다 알았어. 네가 뭘 알겠냐. 6500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며. 너도 전부 당황스럽겠지. 자, 그럼 오늘의 교감 훈련 끝.
1: 푸키아실은 아직이던데.
0: 어? 나한테 말한 거야?
1: 너 말고 또 있어?
0: 뭐라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뭘 먹은 거야, 너? 근데 이걸 내가 왜 치워?
1: 이것도 교감 훈련 중 하나야.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는 존재를 가깝게 여겨 배설물 상태를 보면서 공룡의 컨디션도 체크할 수 있고.
0: 아, 이걸 내가 직접 풀라고? 별거 아니네 뭐. 그래, 내가 치워준다. 똥치우기의 진수를 보여주지. 아, 이거 왜 이래?

0: 냄새 잘 안 빠질 텐데.
1: 아, 뭐야 이 타이밍은.
0: 그런 거 없어. 사이렌 울리면 무조건 출동 준비하는 거야. 뭐해?

0: 코끝에 탑승 완료.
1: 시외각 부속 쪽 공사 현장에 적이 출몰했다. 세나, 진, 수송기를 이용한다.
2: 네!
3: 뭐야 얘네? 첫 출격 상대가 고작 거미로봇이야? 티렉스가 곤충 따위를 상대해야 되다니 모양 빠지게. 금방 해치워주겠어.

0: 아, 이것들 생긴 건 범인데 완전 미끄러지네.
1: 현재 교감 수치는?
2: 80에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교감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전투력은 형편없군요. 훈련 과정 생략하고 실전에 투입한 결정은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1: 기다려봐.
0: 안 되겠다. 불스, 내가 거미 로봇 길목을 막을 테니까 그때 공격해. 알겠지? 야! 성공! 잘했어, 불스!
4: 6시 방향에 세나 도착했습니다.

0: 거미 로봇 배치수가 늘어나고 있어.
1: 그럼 더 빨리 해치워야죠.
2: 자, 이제 나머지 한 마리도 빨리 끝내버리자.

0: 범이! 내려와! 네가 무슨 스파이더맨이야? 거기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싸우냐고! 글쎄, 그 방법 말고는 안 되겠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때야! 오, 예! 글쎄, 성공!
1: 잘했어.
2: 세나의 전투력이 엄청난데도 밀려드는 개체수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저 괜찮아요. 혼자 해보겠습니다.

0: 혹시 세나야?
1: 데르크 쪽 상황은 어때?
0: 싸움은 이미 끝났는데 피렉스가 아직 흥분해 있습니다. 짐, 피렉스 달래서 어서 귀대해.
2: 네! 불스, 이제 그만! 실컷 화풀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0: 진, 멈추고 어서 기대해.
2: 네, 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을 안...

0: 야, 그만하라고. 본부에서 규대하라잖아. 이제 가자고.
1: 순간 교감 수치 94% 찍고 70에서 80대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50 이하입니다.
2: 연습생보다 못한 수치군요.
0: 야, 너 가만 안 있어? 아, 제발 그만하라고. 아,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아.
1: 진과 티렉스의 교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0: 뭐야?
1: 방향제.
0: 이걸 왜? 아직도나?
1: 응, 지독해.
0: 그렇다고 이걸 향수도 아니고.

0: They've changed. So we have to change as well. We can't do things the old way. You have any strategy in mind?
1: Of course. I do. I'll let you see it in this battle for sure.
2: Wow, 할머니한테 택배 왔다.
3: 저게 다 뭐야?
4: 진이가 할머니한테 보내달라고 했대.
5: 전밥수.
2: 네? 말도 안 돼. 이거 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5: 여기서 사는 데는 필요 없어.
2: 그럼 라면만이라도. 끓이지 않아도 부셔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요.
5: 안 돼.
2: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녀석도 스트레스 받을 테고. 그럼 전투에 나가서. 안 되겠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라면을 찾아야겠어.
4: 뭘 찾아?
2: 내 삶의 원동력이랄까? 보물 같은 거지.
4: 우리 아가들이 엄청 잘 찾는데. 그치, 마틸다? 지금부터 엄청난 모험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말썽 피우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어. 어? 오빠, 없는데?
2: 어? 아이나, 빨리 찾아. 경비 아저씨들 언제 올지 몰라.
4: 이건가?
2: 어?
4: 오빠, 이거 맞아?
2: 아, 맞아, 맞아. 아, 계란도 있으면 좋은데.
4: 오빠, 근데 이거 무슨 맛이야?
2: 딱 30초만 기다려.
6: 장난 아니네. 뭐 이런 냄새가 다 있냐?
3: 맛있겠다.
7: 에이, 아! 나트륨 섭취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심근경색.
3: 에이, 한 번 먹었다고?
7: 아, 너까지 왜 그래? 우리는 집에서도 이런 거 못 먹잖아.
3: 저것 봐. 진짜지?
8: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디아마에서 금기된 음식이잖아.
2: 맛있어.
8: 너 정말 막무가내구나. 여기 네가 살던 세상하고 달라.
2: 다 사람 사는 곳 아닌가?
4: 오빠, 나도.
8: 니네 다 징계받고 싶어?
9: 기존에 없던 일이라 징계 규정에도 없을걸?
8: 뭐?
4: 세나 언니, 빨리 먹어봐.

0: 야, 그만해. 멈춰. 멈추라고. 야!
1: 이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면 동굴이 무너져 폐광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적에서 떨어지라고 해. 구속구 작동시켜.
1: 네.
0: 뭐야? 멈췄네? 야, 너 왜 갑자기 말 잘 듣냐? 어? 이번엔 아예 안 움직이네. 구속구 작동된 거네. 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폐광에서 꼼짝도 못하게 생겼잖아.
3: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0: 아저씨!
3: 사람 살려!

0: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1: 광부 아저씨가 납치됐어.
0: 진짜?
1: 빨리 쫓아가야 돼.
0: 알았어, 가자.
1: 같이 가!
0: 오빠, 타란 얘기야. 어? 엘리자베스가 태워준대.

0: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저기 철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
1: 우리도 가보자, 오빠.
0: 어? 아저씨.
1: 함정이야. 오빠,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 얘들아, 출구를 찾아봐.
0: 우리 이제 어떡하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0: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기사님은 혈관은 어떻게 되나요?
1: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들 밥 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해주고 고양이들 그 다음에 장난감으로 좀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저 이제 밥 먹고 또 장난감으로 좀 놀아주고 또 밥 주고 그게 일과입니다.
2: 집사의 모든 일상이 꼬꼬마들에게 맞춰져 있다.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그야말로 냥장판. 아가들이 낮잠이라도 자주어야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다는데 어쩌다 보모가 된 집사와 엄마냥 커피의 전쟁 같은 공동육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육묘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한 집사를 찾아갔는데요.
1: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2: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도대체 몇 마리인가요? 식구가 참 많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헷갈려.
1: 커피는 주로 참치캔을 달라고 이쪽에 와 있어요.
0: 야.
2: 수염이 매력적인 엄마냥 커피.
3: 양자, 양자.
1: 주황이. 주황색. 아유, 주황이는 그냥 활동성이 엄청나요.
2: 힘이 센 주황이와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개구쟁이 갈색이까지 무려 9마리의 악갱이들이 다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많죠?
1: 우와.
2: 종소리가 울리면 밥대가 됐다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모여드네요. 밥그릇 크기부터가 남다른데요. 엄마냥 커피가 먼저 먹기 시작하면 새끼들도 어미 따라서 냠냠 꿀꺽꿀꺽 와그작 와그작 잘 씹어먹는 걸 보니 녀석들 이유식도 이미 뗀 모양.
1: 사료 말고 다른 걸 먹으면 눈곱이 좀 많이 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안 주려고 노력을 하죠. 웬만하면.
2: 적당히 먹고 빠지는 엄마냥 커피. 새끼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오. 그런데 밥 실컷 다 먹은 새끼들이 하나 둘 어미 커피에게 다가오는데요. 뭘 하나 했더니만 어머 어? 집사님, 얘들 지금 젖 먹는 건가요?
1: 지금 젖을 뗄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어떤 모성애를 가지고 젖을 주는 걸 보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예쁘면서도 좀 안쓰럽죠. 좀 젖을 좀 그만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히 믿는데.
2: 어미 커피는 작년 7월부터 집사가 밥을 챙겨주던 길냥이었는데요. 더 이상 길에 둘 수 없어서 입양하게 됐답니다.
4: 갑자기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3주 정도 있다가 나타났는데 어깨 쪽에 꽤 상처를 크게 입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조를 하게 됐죠.
1: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제 젖이 불더라고요. 그 엑셀도 찍어봤는데 그 한 달 반 정도 됐나 그때쯤 돼서 이제 그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알게 됐죠.
2: 무려 10마리 새끼를 낳은 커피. 안타깝게 두 마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8마리를 집사와 커피가 공동 육아하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새끼가 총 9마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오, 그러고 보니 유독 하얗고 덩치도 큰 요 녀석이 좀 수상한데요?
3: 저 하얀 애가 우리 엄마 저 다 먹어요.
1: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연습장 소속 프로님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고양이를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2: 두 달 전 업둥이로 들어왔다는 버디. 8마리를 돌보기도 힘들 텐데 신기하게도 커피가 버디를 자기 새끼처럼 받아줬다네요. 그래서인지 3개월, 사람 나이론 5살인데 버디는 아직 젖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골프 강사인 집사가 강습을 위해 잠깐 집을 비우는데요.
3: 집사가 나갔다냥.
2: 밥도 젖도 먹었겠다. 악갱이들의 본격적인 양장판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그러다 다친다. 조심하렴.
3: 이빨이 간질간질하다냥. 뭐든 물어뜯고 싶다냥.
2: 좌로딩굴, 우로딩굴. 하긴 노는 게 악갱이들의 본분이기도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다다를 하기 바쁘고 레슬링 한 판, 레슬링 두 판. 녀석들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5: 코피야, 왔다.
2: 그런데 귀가 후 집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호.
6: 갈색이, 파랑이, 노랑이, 주황이, 얘는 하늘이, 이거 초록이, 어디?
2: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네요.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못 찾겠다, 꾀꼬리.
6: 마리수가 많으니까 어떡해. 한 마리만 안 보여도 찾게 되니까 이거.
2: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둘러보는 집사. 찾았다, 요놈. 보라.
7: 나가야 되겠다.

0: 숨바꼭질이 제일 재밌다.
1: 며칠 이렇게 자꾸 사라지고 그러면 찾기 힘드시겠어요?
2: 아, 거의 이제 일상이죠. 그리고 이제 마릿수가 또 많다 보니까 거의 외출을 하고 오면 그 일단 숫자부터 쉬어요. 숫자부터 치즈 3마리, 이제 고등어 5마리니까 숫자부터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찾죠.
3: 이제 집사님도 식사하시려나 보네요. 그래요, 집사님도 뭘 드셔야죠. 근데 양념도 없이 닭가슴살을 삶는 집사, 혹시 다이어트 중?
2: 저 커피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새끼들이 지금 저주를 막 빨아먹는 양이 글쎄요, 제가 뭐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엄청 많이 먹긴 먹을 거예요, 분명히. 빠른 힘도 좋으니까. 덩치들도 크고.
3: 아, 집사님 밥이 아니라 커피 거예요? 아홉 마리 아깽이를 돌보는 커피를 위해서 특식을 자주 챙겨준다는 집사.
2: 위에서 올라가. 먹어봐.
3: 그래, 커피야. 젖 먹이려면 너도 많이 많이 먹어야 된다. 초록이가 그 새를 못 참고 왔네요.
0: 엄마 뭐 먹어? 나도 한 입만.
3: 얼른 먹고 젖줄게. 마음이 급한 어미 커피가 꿀떡꿀떡 삼키는 사이 덩치 큰 버디가 머리를 들이미네요. 그래, 버디 먹어라. 커피야, 너 참 훌륭한 엄마다.
2: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엄마 먹기 좀 놔두지. 아이고, 가만 있어봐.
3: 날로 달로 먹성이 좋아지는 새끼들도 외면할 수 없는 집사. 먹기 좋게 썰어서 아깽이들을 위한 닭가슴살 파티가 열렸네요.
2: 어떻게 줘야 되나? 자, 주황이도 가서 먹어. 파랑이도 빨리 봐.
3: 아이고, 고기도 잘 먹고 녀석들이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그릇에 거의 몸을 담근 빨강이 녀석.
0: 남은 건 다 내 거다, 냥. 닭가슴살 자주 줘라.
3: 냥이를 다 챙기고 나서야 집사도 본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와, 집사님 그래도 잘 챙겨 드시네요. 점심이 훌쩍 지나서 먹는 첫 식사인데요. 집사님,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런데 커피가?
2: 안 돼. 납다리가.
3: 설마, 커피 너 아직도 배고프니?
2: 올라와요. 와서 이제 참견하고 자꾸. 맛있는 거 많이 줬는데 오늘.
3: 아까 닭가슴살 먹었잖아. 부족했던 거야? 결국 집사 다 먹지 못하고 치웁니다. 그리고는 바삐 약을 챙기는데요. 누가, 아니 애들이 어디 아픈가요?
4: 발라야 되겠다. 안 되겠다. 딱딱해졌다.
2: 링웜이 있어서 연고도 좀 바르고.
3: 사실 아깽이들이 단체로 피부염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있답니다. 연고를 발라주면 바로 핥아버리기 때문인데요.
2: 야,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3: 결국 집사가 내린 특단의 조치.
2: 안 돼, 어쩔 수 없다. 네카라를 해야 돼.
3: 아깽이들 전용 네카라. 참 귀엽네요.
2: 괜찮아.
0: 여기가 어디냐옹. 엄마 어디냐옹.
3: 집사는 피부염을 낫게 하기 위해 약물 목욕도 시키고 매일 연고를 발라준다네요.
0: 엄마, 집사가 막 뭘 발랐다.
2: 커피 너 핥으면 안 돼, 너.
3: 어미 커피를 서둘러 막아보는데요. 커피야, 애들 빨리 낫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2: 조금만 있어. 새끼가 자기가 하는 것을 못할게 만들어도 어미가 다 핥아버려.
3: 빠짐없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집사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2: 주황이 일로 와.
3: 이때 집사 몰래 커피가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요. 오, 커피야, 너 설마. 아우, 수유 중이라 늘 배고픈 커피가 결국 집사의 밥까지 건드리네요. 어라? 그런데 새끼들에게 고기를 건넵니다. 커피야, 네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가들 주려고 했던 거구나. 모성갑 엄마 덕분에 아깽이들 간식으로 돼지고기를 맛봅니다.
5: 야, 이거 누가 가져왔어? 너도 먹고 있어?
2: 아, 저거 커피 저거
5: 새끼 준다고 그래도 가져오는 거 보면 참 마음은 참 기특한데. 아이고 참.
3: 모처럼 휴식을 취하는 커피. 하지만 그것도 잠시. 꼬꼬마들이 불편한 내 카레를 차고도 젖을 또 찾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좀 쉬자.
5: 나와 이럴 밤 햇빛 좀 쬐자.
3: 어미 커피도 쉬게 할 겸 새끼들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집사. 녀석들 바깥 세상이 신기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햇볕을 쬐게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네요.
2: 피부에 그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유광욕을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햇빛 좋은 날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3: 물론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심할 땐 털이 숭덩숭덩 빠졌지만 집사님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털도 많이 자랐다네요.
0: 여기서 쭉 자고 싶다옴.
5: 야, 아빠 잔다.
3: 이제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방이 너무 작아요.
2: 아니, 저는 뭐 혼자고 커피는 식구들이 지금 저희 고양이가 지금 11냥이니까 그냥 편하게 자기들끼리도 뛰어놀으라고 사실은 이쪽으로 와서 자죠. 예.
3: 커피 출산 후에 함께 이사를 왔고 제일 작은 방은 집사가, 나머지 공간은 전부 고양이들에게 내줬습니다. 여기가 사람 집인지 고양이 집인지 때론 집사도 헷갈리지만 냥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길 바라는 그 마음뿐이랍니다. 그런데 노랑이가 수상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자리를 잡는 녀석. 너 설마 지금 쉬어 하니? 덮을모래도 없는데 대체 너 못 덮는 거니?
0: 쉬어 하고 덮고 엄마한테 배웠다옹.
3: 다음 날 아침.
5: 야, 노랑아. 아이, 노랑이 진짜 내가 언제 가리냐, 언제 가리냐.
1: 이렇게 매번 이렇게 싸나봐요?
2: 아, 그럼요. 밤에 이제 주로 밤 지나고 나면 거의 그 싸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닦아도 오후에 가서 또 싸는 경우가 있고요.
3: 집사는 아침 7시에 기상하자마자 소변을 닦고 화장실을 치우는데요. 다시 보모 육묘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두 달째예요. 이때 은근슬쩍 다가오는 노랑이.
0: 아이고, 많이도 싸놨네.
3: 오늘도 감자가 풍년이네요. 집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 커피로 와. 화장 커피로. 야, 좀 그만 줘. 더 주면 안 돼.
0: 아, 모닝 저 시간인데 엄마 어디 갔냐.
3: 커피 아침밥부터 챙기는 집사. 보모가 아니라 친정엄마 같아요. 편히 쉬며 먹도록 분리를 시켰는데 밖에서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가들. 모른 척할 법도 한데 커피는 어째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5: 너희들 왜 여기에 모여있어? 이 앞에서 뭐하고 있어? 어? 커피.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고 있구나.
3: 아이고, 몇 분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네요. 또 젖을 물리는 커피. 아휴, 너도 참 고생이 많다.
5: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띄워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마냥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3: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커피에게 자유시간을 준다는 집사. 아홉 마리를 살뜰히 보살피는 커피를 보면 집사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2: 육아를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커피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건가 싶을 때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3: 어미냥 커피를 도와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커피를 위해 냐옹신이 출동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6: 고양이 부탁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3: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얘가 커피?
1: 예, 저희 집주인 커피입니다.
0: 근데 지금 바로 오자마자 인사하려고 꼬리가 많이 서 있네요, 저한테. 네, 그
1: 사람한테 사교적이에요.
0: 네. 아.
2: 냠신, 반갑다.
3: 보통 고양이들 성별 확인할 때는 항문하고 생식기의 거리를 보통 판단하거든요.
1: 네.
3: 생식기와 항문의 거리가 짧으면 암컷.
1: 예.
3: 길면은 수컷입니다.
1: 아, 길면 수컷. 예, 예, 예.
3: 여기가 거리가, 여기가 길죠, 여기가. 예. 수컷.
1: 예.
2: 커피는 과연 몇 남 몇 녀일까요?
1: 제가 초록인데.
0: 초록이, 초록이 가볼까? 예, 초록이는 붙어 있네요. 얘는 여자애네요.
1: 예.
0: 여자애입니다.
2: 그 결과는 7남 2녀. 초록이와 보라는 암컷, 나머지는 업둥이 버디까지 수컷입니다. 갑자기 진료 모드에 돌입한 영신.
0: 그래도 귀지가 좀 있고.
1: 예.
2: 녀석들 귀지는 없는지 이빨은 잘 자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0: 눈 콕딱 쓸려 있고
3: 이번엔 참 눈 콕딱 쓸려 있고 이빨도 나왔고 싫어하면 이제 석진.
2: 피부염 때문에 눈곱이 낀 것 외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네요. 이제 악갱이들의 일상을 볼까요? 생후 2개월이 지난 악갱이들이 아직까지도 젖을 빠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0: 근데 젖이 나와요, 지금?
1: 나오니까 먹겠지라고
0: 생각했어요.
1: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0: 한번 해볼까요?
2: 때론 빈젖을 물리는 어미들도 있답니다.
0: 나오네. 나와요, 아직도.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호르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젖을 이제 물게 자극이 오면 프롤락틴이 계속 분비되면서 젖을 계속 생산하게 돼요.
1: 예, 예.
0: 원래는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생후 한 2주가 넘으면 보통 이빨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1: 네.
0: 시기이기도 해요.
2: 얘네들을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젖을 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0: 젖을 떼도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예.
0: 가서 중성화 수술하면 젖이 나올 수가 없어요.
1: 아.
0: 젖을 무는 것보다 다른 것들 더 뭐 재밌는 거 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간식들 놀이를 또 제공해주면은 굳이 가서 엄마 젖을 물 필요는
1: 예.
2: 커피는 다 큰 업둥이 버디까지 젖을 물렸는데요. 커피의 모성애가 남다른 건가요?
0: 고양이들은 암컷, 특히 암컷들은 공동육아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엄마 고양이가 모여서 다른 고양이들 같이 생겨요.
1: 아, 굉장히 특이하네요.
0: 네. 그래서 모계사회예요. 다른 새끼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품 안에 거둬서 같이 돌봐줄 수가 있는
1: 거예요. 아, 네. 처음 한 사실이네요.
2: 악갱이들이 피부염 때문에 고생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특히나 어린 고양이들 면역력이 아직 충분히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피부병인 보통 림웜이라고 하는 곰팡이성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제 한 마리가 걸리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다른 고양이들이 다 걸리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약도 투약하면서 네. 관리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릴 문제지,
1: 네, 네.
0: 시간의 문제지, 이게 안 없어질 문제는 아니죠.
2: 지금처럼 하면 금방 낫겠어요?
1: 나와, 이럴 밤. 햇빛 좀 쬐자.
2: 아참, 링웜 치료를 위해서 집사님이 새끼들이 일광욕을 시켜줬는데요. 그것도 효과가 있나요?
0: 이게 조금은 좀 잘못된 정보인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게요?
0: 그러니까 과도하게 자외선이 이제 고양이한테 이제 쌓여질 경우에는 사람은 비타민 D를 합성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없고요.
1: 아...
0: 보통은 고양이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막 아... 오히려 자외선이 막 들어오면.
1: 그러면 좋은 것은 아니네요.
0: 좋은 것은 아니죠. 고콜레스테롤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1: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네.
2: 소변 실수가 잦았던 노랑이. 다른 아이들은 화장실을 잘 가리는데 그런데 노랑이가 소변 실수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가 화장실을 가리는 시기 생후 5주면 하기 시작하거든요.
1: 예.
0: 지금 10주 됐기 때문에 이미 고양이들은 자신이 어떤 재질에서 화장실 볼일을 봐야 되고 어떤 어디다가 싸야 될지를 보통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이 작은 거라도 여러 개가 있거나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아마 개수가 좀 부족하거나 장소가 부족하니까 대안으로 아마 지금 다른 장소로 실수하는 것 같아요.
1: 예.
2: 바로 화장실 점검에

0: 나선 양신.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화장실은 내가 실수라는 게 이 동선이 퇴로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밀리는 애들은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0: 화장실은 한 장소에 몰지 않고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개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3: 새 화장실 냄새가 좋다.
1: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0: 선생님 밥그릇이 좀 많이 크죠?
4: 큰 걸로 해서 사이좋게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5: 이러면 경쟁이 돼요, 애들이. 허겁지겁 먹는 애들이 생기고 그래서 밥 먹는 데는 여러 군데 놔두셔야 돼요.
0: 고양이들이 지내는 공간도 살핍니다.
1: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보통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캣타워를 하나를 이쪽으로 좀 뺐으면 좋겠거든요.
2: 예.
1: 여기가 햇볕이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뭐 방을 하나 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적인 공간을 여기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직 공간이 이렇게 몇 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다채롭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
0: 와, 이제부터 바깥 구경도 실컷 하게 됐네요.
1: 그 추가적으로 스크래처 같은 것들도 이런 수평 스크래처 말고
2: 수직으로
1: 된 것들을 이런 애들 쉬는데 자는데 옆에다가 한두 개 놔주고 모서리에 놔주시면 여기 이런 데 안 긁어줍니다. 네. 의자나 이런
2: 거. 예, 예, 예.
1: 그렇게 좀 해주시면 예. 정말 훨씬 좀 행복한 묘연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세 마리부터는 정말로 많은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홉 마리, 열 마리를 지금 케어하겠다라는 저는 오늘의 보호자님을 만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리스펙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잘 해줄지 걱정도 되고 조금 기대도 되고 조금 그렇습니다.
0: 야옹신이 다녀간 후 커피와 아깽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찾아서 그런지 집사님 얼굴이 확 밝아지셨네요. 집사도 밥 잘 챙겨 먹으라옹.
4: 커피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중성화 수술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평생 같이 개냥이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0: 아홉 마리의 아깽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집사님, 커피와 아홉 꼬꼬마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유럽 비교사의 거장 도널드 서순을 기억하시나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한 대중문화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었죠.
2: Yet there was never in history a time in which popular culture, in which popular culture was not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ly powerful.
1: 경제사, 정치사, 지성사, 사회사 어떤 분야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널드 서순의 특기죠. 그가 이번엔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That's a beautiful shot.
1: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0: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유럽 비교사의 거장 도널드 서순을 기억하시나요?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광범위한 대중문화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줬었죠.
1: Yet there was never in history a time in which popular culture was not somehow under the influence of a culturally powerful.
0: 경제사, 정치사, 지성사, 사회사 어떤 분야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도널드 서순의 특기죠. 그가 이번엔 자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도널드 서순만큼 분명하게 보여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당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0: 제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빚어야 하는 술이 있습니다. 막 걸러낸 술, 막걸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막걸리 명인이 빚는 민속주 1호 전통 막걸리.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준 술.
1: 아유, 그래야겠습니다.
2: 물, 살, 우루. 이 세가지가 들어갔는데, 과일 향이 나. 그게 그 위대한 자유입니다.
1: 요래. 어우, 엄청 무거워요.
0: 강도 높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양조장의 시간들.
1: 튀기하면 안 되고.
0: 전통 막걸리를 만들러 지금 떠나봅니다. 오늘 명희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부산에 위치한 금정산성입니다.
1: 제가 원래 옛날부터 전통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3: 전통주 명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막걸리로 명인 칭호를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거.
4: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49 막걸리 명인 유천기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한국적인. 그냥 신토브리적인 그런 막걸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부산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그런 막걸리입니다.
0: 그런데 왜 하필 산성일까요?
1: 이유가 있는 거죠?
4: 다 있죠. 이 이제 서문은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성이에요. 지금 저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사실은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1: 예,
4: 예, 다 보이죠. 예전에는 다 보였어요. 산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1: 근데 산성에서 막걸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4: 예전에 이제 이 산성을 사하면서 각지에서 그 기술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 기술자들이 세찬용으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들이 해발 다 400m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히 그 우리 산성 같은 경우에는 분지쟁이거든요. 이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분지쟁이다 보니까 균 자체가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0: 마을에 가기 전 들릴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금정산 꼭대기, 커다란 바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 미륵사에 찾아왔습니다.
1: 여기가 미륵사네요?
4: 예, 여기 미륵사.
1: 떠서
4: 아니 여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저절로 옵니다.
1: 아 이거구나.
4: 전부다 예 이게 난반이잖아요.
1: 아 이 난반에서 내려오는.
4: 예, 예. 자 손님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4: 시원할 거예요.
0: 미륵사의 천연 안반수 맛은 어떨까요?
4: 금대기 난반.
1: 오 진짜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근데 물에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 맛이 있어요.
1: 미네랄이라고 네, 그래야 되나? 네.
4: 금정산이 네. 세금자의 우물정자의 산입니다.
1: 네네.
4: 그만큼 여기가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물이
1: 7개까지
4: 네. 그래서 금우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0: 금정산성 마을에서 빚는 막걸리는 바로 이 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1: 누룩 빚는 기술이 네. 절에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4: 동도사, 범어사, 우리 그 마을 중에 있는 국청사, 네. 예, 이런 데서 옛날에 누룩을 다 빚었죠. 아, 예. 예. 스님들이 누룩을 빚어가 내다 팔아가 이제 생활을 유지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유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산성 마을에 스님들 통해서 다 전해지게 되고. 들고 전부 산이잖아요.
1: 맞아요, 다 산이에요.
4: 먹고 살 게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룩을 빚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네,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제가 15대째 지금 하고 있고 제 아들과 제 조카가 16대째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처럼 이 예, 전통적으로 누룩을 빚어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데는 대한민국에 저희들밖에 없어요. 저희들 술이 그 민속주이로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주의 기원이 된 술이 바로 또 제 술이에요.
1: 특권을 부여받으신 거구나.
4: 아,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예.
1: 그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4: 예, 그렇죠. 아. 예.
1: 어디요?
4: 저 좋은 징조.
1: 아, 좋은 징조인가?
4: 좋은 징조. 저희 좋은 징조예요.
1: 아유, 이거 뭐.
4: 나비가.
1: 이거 제가 술 빚으면 진짜 맛있게 돼요, 징조 아닌가요, 이거?
4: 아니, 나비가 찾아준다는 거.
1: 그러니까요.
4: 내 질뿐 아니에요. 나 내 질뿐 아니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운 받아서 술을 빚으면은 쫙쫙. 아,
4: 진짜 좋은 술 넣을 거 같아요.
1: 요번 술. 맛있게
4: 맞아.
1: 아니, 이미 기운 다 받았어요.
4: 다 받았어요.
1: 다 받았기 때문에.
0: 좋은 기운을 받아 술 빚으러 산성마을로 떠나봅니다. 성벽과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마을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걸리를 빚어온 곳입니다. 그 비결은 이곳만의 특별한 누룩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5: 아, 장비님.
1: 아, 네. 네.
5: 오늘. 아. 요거 내가 좀 앞에도 멋있는데 이거 좀 나름
1: 아이 멋있네요.
5: 네, 예, 요거 잘 입고.
1: 아, 네.
5: 우리 요 남자 내 누님 되는 분인데. 예예예예. 누님뻘 되고. 예. 예. 저쪽에는 이제 우리 정홍룡 아줌매.
1: 아.
5: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1: 왕 언니.
5: 예, 왕 언니. 예.
1: 네. 예. 아,
5: 오늘 이게 네. 잘 가르쳐 주세요.
1: 네.
5: 예. 예예. 예.
4: 전통 막걸리를 만들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누룩을 만들어야 돼요. 그 누룩을 만들려면은 첫째 밀을 통밀을 가지고 물 반죽을 해야 됩니다.
6: 아이고 요 손보래. 손이.
1: 손이. 아가씨 손이라고 하시는데.
0: 가장 먼저 통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물 반죽을 만듭니다.
1: 아우, 이 물이.
0: 예전엔 이 작업도 전부 손으로.

0: 섞였다고 하시네요. 잘 섞인 반죽을 꺼내면 본격적인 누룩 만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우리 누룩 자체가 몇백 년 전에 하던 방식과 빚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족타식이라고 그러는데 족타식이 아니라 족압식이에요. 발의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큰 피자처럼 넓혀나가는 그런 원반형이거든요.
0: 누룩을 밟는 작업은 보통 고무신을 신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고무신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으면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 맨발 벗고 하세요.
3: 맨발 벗고?
2: 네. 맨발 벗고 하는 게 훨씬
3: 양발 네.
2: 벗고.
3: 네.
2: 네. 벗고 맨발.
3: 맨발로 할게요.
0: 전통적인 방식은 맨발로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누룩 고수에게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2: 발 뒤꿈치.
3: 발 뒤꿈치.
2: 뒤꿈치에 꽉 쓴디가.
0: 처음에는 한 발로 시작해 모양이 잡히면 두 발로 밟으면 다듬어 줍니다.
3: 벗고.
2: 이게
3: 맞나 모르겠는데.
2: 여기 나가면 발로 요래.
3: 발로 이렇게 아 발로 요래. 아 요래 요래. 아. 오, 진짜 어려운데요?
2: 됐어!
3: 아, 됐어요?
2: 네, 됐어. 남자, 됐어.
3: 네.
2: 뺑뺑이 돌았고, 요래.
3: 응, 아, 뺑뺑이 돌았고. 네.
2: 아까 요래 잡고, 들어, 막 들어. 그럼 내지 마.
3: 아, 묻어서? 아, 이렇게?
2: 그래, 그래.
3: 이렇게?
2: 그래, 그래.
0: 처음으로 완성한 누룩입니다. 어떻게, 그럴싸한가요?
3: 네. 이거 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왜 남자들 안 하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걸?
2: 저 어릴 때부터 했어요.
3: 어릴 때 몇 살이요?
2: 네, 13살부터.
3: 13살 때부터? 네. 아유.
2: 집집마다 다된 해놔놓은 노비업스가 어릴 때부터 비어가지고 안 닿고. 그 전에는 이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3: 맞아요. 이 마을이 그걸로 누룩 만드는 걸로 유명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2: 고만. 고만 너무 커지 나가네.
3: 네. 아니, 네, 제가 한번 커져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2: 크다 싶으지?
3: 네, 좀 너무 커졌어.
2: 다리 크지 않겠네. 네,
3: 그러니까 두 발로 하면은
2: 다리 크죠.
3: 네, 너무 납작해져요.
2: 그렇긴해.
0: 다시 한번 사부님의 터치를 거쳐 탄생한 두 번째 누룩.
4: 들어서.
2: 네, 자, 난 그거 봤어.
4: 으쌰.
3: 자. 아유. 생각보다 이쁘게 된 것 같아요.
2: 예. 네.
3: 이 모양이 이뻐야 술도 잘 나오는 거죠?
2: 아마님 쫓쫓했지.
3: 아, 생각 너무 없구나.
0: 결국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3: 으쌰쌰.
2: 제가 받는 폼이 좋다. 네? 제가 받는 폼이 좋아요.
3: 폼 괜찮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데요?
2: 재미있어. 그러면 이거 취직할란가?
3: 네?
2: 직접을 하라고. 말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수월할까.
3: 아, 이거, 어쨌든 이래야겠다.
2: 예. 부모님들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네. 아, 몸도 타는
3: 아, 그래요?
2: 그리고 여기 취직을 해라는 등.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3: 아유, 영광입니다. 뭔지 빨리 모르겠다.
2: 엄청 좋아하시네.
0: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약 500개 정도의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2: 막 시키자. 어떡해.
3: 버떡.
2: 어떡해.
0: 완성된 누룩은 발효에 가장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누룩방에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5: 만약에 우리 태생하고 나가서 이거
2: 청소하고 오케이.
1: 그 피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누룩방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발 위에다가 그래서 올려놔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데 형태의 누룩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3: 맞아요.
1: 이제 우리는 피자처럼 이렇게 얇으면서 넓적한 그런
3: 형태로.
1: 예, 예. 그렇고 이 테두리가 두껍잖아요.
3: 네.
1: 이 테두리가 두껍다는 거.

0: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꺼우니까. 이 습기라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곰팡이.
1: 곰팡이가 잘 익도록.
0: 그렇죠.
2: 여기서 최상의 발효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명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탄입니다.
0: 예, 연탄이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습도 맞추기도 좋고.
3: 네, 온도랑 습도를 연탄으로. 예,
0: 제가 이제 그 보일러 시설 때 해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아예 안 돼요. 예, 그래서 썩어버리더라고. 자, 이제 옆방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 이건 전에 해놨던 거죠?
0: 예, 전에 해놨던 거죠. 예, 예. 이렇게.
3: 아, 달라붙는 거.
0: 달라붙죠.
3: 네. 이게 곰팡이가
0: 막 균이 날아다니죠, 그죠? 네. 예. 이 집안 사람들은 이걸 누르 꽃이라고 해요. 예, 누르 꽃이 핀다고 그러죠. 네. 네, 요렇게 이제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황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끄무끄무하게 보이죠? 네. 요런 거는 이제 흑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또 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하얗게. 뭐 요거는 이제 백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착균까지 있어가지고, 네. 누르게는 이런 균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누룩이다.

0: 뭐 조상들 덕분이죠. 조상들 덕분이고 저희들이 그 500년 넘게 그 지켜온 그 누룩하고 막걸리가 저를 유일한 대한민국 막걸리 명인으로 지정하게 해준 그 운동이 됐죠. 계기가 된 거죠. 네.
1: 그렇게 누룩 만들기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명인과 함께 막걸리 공부를 위해 경치 좋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2: 만드는 사람이 마실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막걸리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0: 당연히. 아니 자기는 술 안 먹으면서 남들 보고 술 먹으러 하면 그거 아주 양심 바른 사람 아니에요.
2: 맞아요.
0: 빨리 부으세요. 빨리 부으세요. 빨리 부으면 됩니다. 막걸리 뭐 오랫동안 뭐 자신 따르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막걸리
2: 이런 게 안 되는데요. 저는 약간 유리제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차야 맛있어요. 네.
2: 네. 또 영광입니다. 진짜. 선생님 뵙고 또 직접 따라주시는 술을 마시니까.
1: 막걸리 명인이 빚은 막걸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2: 어우. 아 기가 막히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막걸리하고 좀
2: 다르죠. 맞아요.
0: 전혀 다릅니다. 네.
2: 약간 사과향 같은 게 나는 것 같다고.
0: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술이 가장 잘 익을 때가 뭔가 과정이 나요. 딱 설, 누르, 물, 이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2: 맞아요.
0: 과일 향이 나요.
2: 그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0: 그게 위대한 자연입니다.
2: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조금씩 다르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지역마다 다 달랐던 이유가, 팔도에 다 누룩 자체가 다 달랐어요. 뭐, 대구 경북지에 가면 좀 두꺼워요.
2: 맞아요. 이렇게. 두껍고.
0: 네, 두껍고, 네. 예, 사각.
2: 네모난 것도
0: 예,
2: 있고, 맞아요.
0: 사각 그렇죠. 네. 있고, 또 저 호남지에 가면은 또, 그 약간 얇으면서도 또 그 사각형. 그 여러 가지가 각 지역에 따라서 그런 누룩들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균주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술맛도 다 달랐어요.
2: 그런 개성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0: 그건 팔도 막걸리예요. 제가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는 팔도 막걸리가 나와야 되는데
2: 그렇죠.
0: 누룩을 빚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은 저밖에 없죠. 입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효소를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발효회사에서 균주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도가 찐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술을 담는 방식. 그게 이제 입국이거든요.
2: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0: 나쁘다는 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2: 맞아.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그런데 깊이가 술이 돼야 된다. 예.
2: 드시죠. 예, 예, 예, 예, 예. 뭐, 이거를 예, 예. 막걸리가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만드는지.
0: 막걸리는,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3일 후에.
2: 3일 뒤?
0: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막걸리가, 그럴 때 막걸리의 독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하고 섞습니다.
2: 네.
0: 근데 이 물하고 완전하게 섞이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 정도.
2: 바로 말하자면은 가업이랄까? 그렇게 주조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좀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0: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됐으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게 돈이 안 됐으니까.
2: 네. 막걸리를 하실 생각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0: 별로 없는 게 하고 전혀 없었지. 전혀 없었는데, 제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 안에 뭐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뭐, 짧지만은 교사도 좀 해봤고, 뭐,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

0: 막걸리가 거의 그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되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 내가 한 4년, 5년 동안은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술 그때 연구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인데도 술 맛을 많이 보게 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그 맛이다. 나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했어요.
1: 어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드를 잡아주셨군요.
0: 그렇죠. 그분들이 당연히 술맛에 대해서 최상.
1: 그 맛의 기억을 갖고 계시죠.
0: 알죠. 그렇죠.
1: 못 믿으셨던 거구나.
0: 당연하죠.
1: 해봤자 우리 집에서 만드는 것만
0: 못하다 이거죠. 지금은 집에서 만드는 분 아예 없어요. 성길이가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 저 술을 하면 되지 뭐.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고.
2: 그렇게 산성마을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발효를 마친 누룩을 말리는 날입니다.
0: 야, 단지 보세요. 우리 PD 선생님, 그 정도에서 다 늘어주세요. 저 옆으로,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저 옆으로.
3: 이렇게 합쳐서. 선생님, 이쪽 깨진 게 있는데?
0: 야, 깨진 건 깨진 건대로 또
4: 나가고.
0: 네. 오케이.
3: 얼마나 말린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만든 지?
0: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10일 정도 넘은 거죠. 경상도 말로 따갈따갈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단단해가지고 소리가 나고 푹푹 소리가 통통 소리 비슷한 게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말랑거거든요.
3: 디비가 나와야 돼요?
0: 매운 맛은 밑이 더 축축하기 때문에 뒤집는 거예요.
1: 약간 축축하네, 진짜.
0: 네. 밑이 약간 축축할 거예요.
1: 축축해요.
0: 네. 날이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떠나놓습니다. 양이 못 떠나는겨.
1: 이거 더럽다, 더럽다 하는 것도 일이겠다.
0: 아, 일이죠. 손이 많이 가죠, 근데.
5: 일하고 빠뜨리는 거.
0: 일하고 빠뜨리는 게 상당히 일하고.
1: 명언이 막 나온다.
0: 야, 그렇지, 이제. 네.
1: 비비고.
2: 반죽을 만들어 빚고 발효를 거쳐 햇볕에 말리는 과정까지 총 50일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전통 누룩이 완성됩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술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크기로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3: 저게 별걸 다 해보네. 누룩을 다 이렇게 보네.
0: 별걸 다 해보는 게 해보셔야 돼요.
3: 그렇지. 이게 또 꼭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0: 네. 우리 PD님이 눈살미도 있고 내 보니까 일을 잘하신다.
3: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0: 일을 잘하시네.
2: 오전 일이 끝나고 찾아온 새참 시간.
0: 누룩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건강.
3: 아유.
0: 술 자식이 뭐 건강 사실.
6: 누구도 건강은 있어야 된다.
0: 그러죠.
6: 힘으로 몸은 건강이 오는 기다.
3: 맞다. 예.
6: 내 86 보겠는겨.
3: 86? 와, 진짜요?
0: 86이라.
3: 예순 한 넘으신 줄 알았는데?
0: 아니,
3: 그래. 예수는 좀 그런데 진짜 전 70 이차 출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0: 70 정도.
3: 누룩 PD가 하면 저절로 운동이 되고 하니까 또 다 건강하시구나.
6: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했어. 먹기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비어야 돼. 애기 때라도 막 비어야 돼.

0: 니가 옛날 부끄러워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용한다 그러게, 오줌마는. 왜 떨어가? 아주머니 내렸어, 이라는 게. 그 자기네들이 막 받아가, 그 차도 치고, 그 아줌마도 차도 치고. 뭐, 딩가 뿐다, 이거. 참, 부끄러웠어요. 진짜. 얼굴도 못 들겠대요.
1: 그 아픈 역사도 흑역사죠. 눈을 피해가지고 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균을 보존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오늘

0: 날라봐 날라봐 가라고.
1: 누구의 저태로운
2: 아니 이렇게 가곡을 하시네.
3: 분위기가 안 맞다니 분위기가.
4: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네. 앞으로 윤탁 씨라든지 뭐뭐 그 임영웅 씨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 설 자리가 없다니까.
2: 아니 잘하는 건 어떻게 해.
4: 아, 그 설 자리 없기 때문에.
5: 아니 착각입니다.
4: 아, 술을 봄 자체.
0: 아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나.
4: 아, 진짜.
0: 근데. 살아봐야 팔구지.
2: 오, 잘한다.
4: 자, 한잔합시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잔하고, 네. 이제 또 일하러 갑시다. 아, 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네, 열심히.
6: 자, 누룩을 만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빚어볼 시간입니다.
4: 지금부터 헤어져 좀 빡시게.
2: 빡시게. 예. 그동안 안 빡신 건 아니었지만. 네.
4: 아. 한 번에 이거 네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2: 몇 킬로예요, 이거 하나에?
4: 여기에 두 포대씩 들어가니까 한 80킬로씩 됐어요.
2: 80킬로?
4: 4830이 네 개가 들어가니까 320킬로가 들어가요. 아. 금정산의 맑은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 아들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술에 관계되는 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죠. 혜수야, 나는 이제 술 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규 과정을 다 했죠. 대학에서 전공을 했고.
2: 그런 거를.
4: 예. 네. 상당히 힘이 요구됩니다. 네.
2: 그래 보이네요.
4: 예. 네. 아이고. 네, 상당히 힘이 요구돼요. 옛날에 원래 힘 좀 컸어요.
2: 힘이요?
4: 네. 아니, 글쎄요. 굉장히 곤란해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옆으로. 우리 아들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2: 네. 자. 네. 어이, 되게 무거운데? 잠시만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네, 맞아요?
4: 맞아요. 하나, 둘. 너무 힘껏 들어왔어. 너무 힘껏 들어왔어. 그럼 살이 다.
2: 너무 세게 했어요?
4: 살이 천천히. 네, 살이 쏟아져 버려요. 살이 천천히. 물만 쏟아져. 그러세요.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네.
2: 그냥. 어우, 엄청 무거워요.
4: 네, 엄청 무겁지, 그러니까. 무거워요.
2: 되게 무거워요, 지금.
4: 아니, 그게 바들바들하네, 지금. 옷이 지금 다들 떨고 있어, 지금.
2: 아, 그거. 손이 아파요, 지금.
4: 그래, 아프지.
2: 잡는 부분이 날카로워서.
4: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2: 되게 무겁네요.
4: 쉽게 쉽게 내는 게 없어요.
2: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7: 돌려서 삽으로 네. 넣습니다.
2: 아, 또, 삽질하게 되겠네요. 아, 또, 저기, 덧가래, 눈삽.
7: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너무 많이 펴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2: 네.
7: 해서 퍼서,
2: 이렇게,
7: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2: 네. 너무 흘렀나? 흘리면 안 되는 거죠?
7: 흘리면 안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네. 개인이 힘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가져요. 네, 많이 탔어. 끝까지 다 넣어줄게요. 한 번만 탈게요.
2: 네.
7: 그리고. 네 번 반복하면 말이 저희 쌀은 320kg 사용하고 있고 물까지 합쳐지면 대부분 20%에서 25% 물을 머금거든요. 그러면 한 400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거의 어이씨 잘못하면 몸살나겠는데요 이거.
7: 저도 네. 한 달은 힘들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7시에 잤습니다. 피곤해서.
2: 그러니까 그럼 원래 되게 예전부터 이 양조장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7: 네, 저는 계속 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이거기 때문에 네.
2: 거의 뭐 이게 딱 내일이다 생각을 하셨겠구나.
7: 네, 맞습니다.
2: 그럼 뭐 좋은 의미에서는 진로 고민이 없으셨겠네요.
7: 맞아요. 네, 남들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0: 취업한다고 바빴을 때.
1: 그렇지.
0: 저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했어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네.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또 가지고 있어서. 잘해놓은 걸 제가 망치면 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도 생각보다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재능 있으신 것 같은데.
1: 아유, 재능까지 하고. 그냥 팝질은 뭐, 남자라면 조금씩 해보잖아요. 네. 원하든 원치 않든.
0: 나중에 일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아니, 오늘 얘기 많이 들었다. 계속 세우고.
0: 40분까지 물 빼고, 그리고 50분 동안 쪄줄 거예요.
2: 물에 불린 쌀을 찜통에 넣고 50분간 찌면 막걸리를 만들 때 필요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고두밥이 모습을 드러내고
0: 처음에 그 고두밥이 뭉쳐 있으니까
1: 무너진다.
0: 네. 뭉쳐 있는 고두밥을 밥으로 부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뜨거운 이제 손을 한번 적시고
0: 뒤로 넘기면 네. 네, 또 갈고리 이용해서 이제 펼쳐 불 거거든요.
1: 아, 펼치는 네. 고두밥이다. 정말 꼬들꼬들하게 됐네요. 네.
2: 삽과 갈퀴를 이용해 고두밥을 고루 펼쳐줍니다. 중간중간 손을 차가운 물에 식혀야 할 정도로 힘들고 뜨거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고두밥을 펼치는 이유는 뭉쳐진 밥으로 술을 빚으면 발효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아, 제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 땀이 지금 엄청나요.
2: 30분 넘게 이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장은 점차 사우나실로 변해가고
0: 뭉쳐져 있는 것들을 네. 손으로 부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겁거든요.
2: 네. 계속해서 손을 식혀가며 맨손으로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다 펼쳐진 고두밥은 30분간 식혀줍니다.
3: 이제 다 했나?
0: 네,
3: 오늘 뭐 해보니까 뭐 재밌어요.
1: 예. 아니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게.
3: 아 뜨겁고 네. 이게 고두밥이 또 잘 쪄져야 이게 또 술이 잘 되는 거거든요. 고소고소하게 깎이구나. 밥들은 물렁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면 고들고들하게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게 네. 고두밥이요. 고들고들하잖아요.
4: 뭉쳐지면은 안이 균이 또 안 들어갈.
1: 그렇죠. 이렇게 담는군요.
3: 예, 예. 이렇게 빠져줘야죠.
1: 아, 그렇게.
3: 처음 하러 오신 분이, 해가지고 뭉쳐 있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1: 이렇게. 이렇게. 잘 흩어서.
3: 예, 네. 잘. 벌써 부서줘야죠. 따라가세요.
2: 이제 다 식은 고두밥을 몇 방에 발효조에 옮겨 담을 차례.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1: 너무 그것도 힘들다.
2: 고두밥을 담고 부순 후 발효조에 옮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0: 아, 진짜 무거워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겁습니다.
1: 그러면 누룩을 얼만큼 넣는 거예요?
2: 독보대.
1: 독보대. 40kg?
2: 20kg.
1: 20kg씩 독보대.
0: 그냥
1: 그냥 들어가죠, 이것도.
2: 네, 맞습니다.

0: 자, 하겠습니다.
1: 누룩과 고두밥을 섞는 비율에 따라 막걸리의 맛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고두밥에 25% 정도로 누룩을 섞어 막걸리를 빚습니다.
2: 네. 옆에 벽을 긁는다라는 생각으로
3: 긁듯이
2: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최대한 힘 많이 줘서 돌려주시면 돼요.
3: 섞어야 되는 거죠?
2: 네네.
0: 벽을 긁듯이
2: 네. 돌려가면서
0: 쌀을 으깨듯이
2: 네. 내려갈 때 체중 실으시고
0: 네. 네. 저 잘 하고 있나요?
4: Nope.
5: 아니요. 밥상 주세요. 얘기해가지고. 힘 있게 주세요. 그래야 다 죽일 되겠어요.
0: 아, 이게 생각보다 힘이 드네.
5: 내가 죽음을 또 보여줘. 아, 이래가지고. 체험하러 와가지고. 이게 뭐 체험이 아니고.
2: 벽을 긁듯이 돌리면서.
0: 긁듯이.
2: 한 사람을 빌어가면서.
0: 방이
2: 이렇게
0: 그렇지
5: 이래 방이
0: 이제
5: 그래가지고
0: 움직이기
5: 때문에
0: 죽이겠어요. 아 이거 방력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거의
1: 아 막걸리 빚기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 교반 작업입니다.
5: 이 교반이라는 자체가 이제 뒤집기를 한다는 건데 뒤섞어준다는 건데 실제로 위의 온도와 밑의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반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미생물이 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누룩하고 다 섞이게 해가지고 발효가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교반입니다.
0: 예, 네, 아니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 네, 예, 한번 이렇게
6: 상당히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0: 아, 이게 똑똑해가지고
6: 예,
0: 내공이 필요해요. 아, 이거 골고루 되겠네, 이거. 아, 진짜.
7: 700리터 넘는 그 발효지어 있는 거를 비빔밥을 비빈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죠. 골고루 잘 해야 되고, 그걸 대충 하면 발효가 잘 안 된대요.
0: 허리를 다 써가지고.
1: 심지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2: 소용돌이 만들어서 이렇게
0: 아 물에 소용돌이를
2: 네. 이제 네. 한쪽만 풀어주면 아주 뜨거든요.
0: 아
2: 고고로
0: 아아 거의 뭐
2: 고고로
0: 완전 그냥 네.
2: 여기 붙다 보면 밑에 이제 쌀이랑 그런 게 섞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0: 네.
2: 그거 보고 이제 잘 섞였구나라고
0: 보시면 아, 바로 아, 여기 아, 이건 정도면 된 거예요?
2: 네.
0: 아, 진짜 힘들다.
1: 앞에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준 시범에 따라 열심히 교반 작업을 해보지만
0: 거의 이 정도 막 이 정도 했었잖아요.
1: 결국 오랜 노하우를 따라갈 수는 없나 봅니다.

0: 예, 이거 어떻게?
1: 예예예. 봅시다. 아, 네. 이제 정확하게 됐네.
0: 아,
1: 여기서 이제
0: 네.
1: 놔두면은 자연 발효를 합니다. 자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져보면 네. 따뜻해요.
0: 그 예, 때문에.
1: 예. 아, 뭐.

0: 손을 요리대 보면은 벌써 온기가 느껴져요.
1: 느껴져요, 진짜로. 진짜로. 네. 온기가.
0: 예, 느껴져요. 예. 폭해요.
2: 잠깐.
0: 이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다다닥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2: 지금 거의 다다닥 하는데요?
0: 예.
2: 우와.
3: 그렇게 힘겨웠던 양조장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발효 중인 막걸리의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이른 새벽부터 양조장 안 작은 세상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롯이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소리입니다.

0: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내뿜는 열기는 카메라 렌즈에 김이 서리게 할 정도인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활발하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1: 진짜 향기가 거의 완성된 막걸리랑 비슷한 게 나는 것 같아요. 네.
2: 막걸리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청주.
1: 청주. 네. 떠 있는 애들은 네. 청주고.
2: 합쳐서 출하한 막걸리고. 원주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14도 정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1: 이대로 먹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2: 네, 저희 원주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부분만. 지금 이 윗부분은 근데 막걸리랑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
1: 약간 네. 네, 떠 있는 거잖아요. 오, 막걸리 맛이 난다.
2: 막걸리 맛이 납니다.
1: 이거 이 상태로 깨끗하게 걸러내면 그게 청주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금성 막걸리에서 만든 비공식 청주를 제가 지금 먹어보게 되네요.
3: 이거를 오늘 걸러볼 겁니다.
1: 이게 얼마 정도 된 거예요?
3: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된 거고요.
0: 막걸리 원주에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추고 마지막으로 잘 저어줍니다.
1: 수분이 엄청 올라가요.
3: 네.
1: 네. 어우, 딱 시작했는데.
0: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습니다.
1: 아, 여기도 그러면은 네. 액체만 빠지는 거예요?
3: 네. 이 펌프 따라서 내려가고요.
1: 아래층으로.
3: 밑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0: 술찌개미라고 불리는 누룩과 쌀 찌꺼기를 걸러내면 이렇게 고운 색깔의 막걸리가 탄생합니다.
4: 네. 거르고 있는 술인데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1: 네. 냄새가 사실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강하네요. 네. 도수가 좀 높으니까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부드러워요. 좀 콩국물 같아요, 약간.
0: 여기서 한 번 더 부드럽게 거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1: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걸러지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완성품인 거죠.
0: 완성된 명인의 전통 막걸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2: 네, 계속 올라옵니다.
1: 냄새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5: 네, 이제 다 있는 모양이에요. 네.
6: 여기 이제 완성품이에요. 우리의 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500년이 넘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켜오며 고유한 맛과 향을 유지해온 명인의 막걸리.
7: 이 막걸리 맛이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마시는 막걸리, 부산에서 마시는 막걸리, 뭐 전주에서 마시는 막걸리 이게 다 팔도 막걸리에 있어가지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한 50년이 지난 그 오늘에 와서는 거의 다 없어지고.

0: 맛이 너무 획일화되고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쉽게 쉽게 이래 만들어진 막걸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1: 제가 위에서 이거를 섞기 한 거예요. 제목도 조금 있습니다.
2: 그것도 조금은 있다.
1: 역장
2: 조금은 있다.

0: 가자.
1: 대표적인 지역 술이자 가장 서민적인 술, 혹은 전통주의 막내라고 불리는 막걸리.
2: 지역에서 그런 전통주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시면은 그걸로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중에 와서는 어휴, 일본 가니까 전통주 많던데 우리나라 왜 없냐, 프랑스 가니까 와인 뭐 많던데 왜 우리나라 없냐 이러고만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평생 걸고 해오신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해오신 어떤 그런 노력은 우리만이라도 좀 그런 분들의 어떤 가치를 좀 알아주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며칠 동안 여기 경주장 와서 명인님도 만나 뵙고 이모님들도 뵙고 그다음에 아드님까지 뵙고 하면서 아,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럼 막걸리는 결국에는 그 우리 지역민들이 수백 년 동안 보존해온 그런 그 혼의 막걸리예요. 역사적인 막걸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막걸리를 빚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빚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혼이 담긴 막걸리를 계속 이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김구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유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

0: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로 들어서는 계절이 오면 더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싼 몸값 자랑하는 이 녀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는데요.
1: 농장 자체는 저의 피와 땀과 열정이 담긴 그런 곳이라.
0: 습도와 온도에 민감하다는 백봉 오골계.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흙먼지와 사투를 버리는 작업자들.
2: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소독을 해서 완전히 여기에 세균을 다 죽여야 돼요.
0: 하루에 두 차례 수백 번 허리를 숙여가며 약 3천여 개의 달걀을 수거하는데요.
3: 지순이 여러 손을 꽉 눌러. 아파요.
0: 가을의 초입. 황금빛으로 자란 상황버섯 수확도 한창입니다. 작두를 이용해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4: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 팔이 아파.
0: 덥고 습한 작업장. 잠시만 움직여도 땀으로 흠뻑 젖어버립니다.
3: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바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
0: 잡으려는 작업자와 빠져나가려는 흑염소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농장.
5: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0: 흑염소의 건강을 위해 매일 해줘야 한다는 착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데요.
5: 젖이 아파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0: 환절기의 건강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푸른 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농장. 이곳에서는 몸값

0: 새싹이로 소문난 작물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녀석이랍니다.
1: 상황버섯. 버섯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2: 그럼 여기 지금 하우스가 많은데 몇 동 정도 되는 거예요?
1: 총 21동.
0: 21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약 12만 개의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다는데요. 종균을 배양한 후 3, 4개월가량 키워 여름과 가을 사이 수확을 한답니다.
3: 상황버섯은 이제 물로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면역 챙기는 차원에서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0: 약용 버섯으로 분류되는 상황버섯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데요.
3: 엄마 이거 버섯 뭐 하자 버섯 하자.
0: 진하게 우려낸 상황버섯차 맛이 어떨까요?
4: 아침에 먹으니까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0: 참나무에 버섯 종균을 배양한 후 키워낸 황금빛 상황버섯. 나무에 붙어 자라는 특성 때문에 작토나 끌 같은 도구를 이용해 수확한답니다.
3: 나무랑 버섯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작두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나무 하나에 평균적으로 한 3kg 정도가 되는데요. 잘 따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0모씩, 3,000개씩 이렇게 꺼내서 자르고 또 위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럼 며칠 정도 수확해야 돼요?
3: 목표는 일주일 정도인데, 예, 그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 비닐하우스 한동에서 재배하는 상황버섯은 약 5천여 개. 일일이 버섯을 자르는 작업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데요.
4: 상황 좋다. 고생하고.
0: 황금빛깔을 자랑하는 상황버섯. 통통하게 잘 익은 빵 같은 모습이네요.
3: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쁩니다. 골고루 붙어가지고 상품성이 높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예, 올해는 착상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0: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 상황버섯. 자칫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성장을 멈춘다는데요. 고가의 작물인 만큼 수확할 때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3: 자라고 있을 때는 이렇게만 살짝만 이렇게 돼도 빨갛거나 손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최대한 수확할 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잡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정말 예민한 작물이네요. 종균을 배양한 나무를 매달아놓고 키우는 상황버섯. 수확을 위해선 버섯이 자란 나무를 내려 작도로 자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번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1: 힘들어. 팔이 이게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면 팔이 아파.
3: 나무랑 이제 버섯이 달린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누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직업병처럼 엘보도 이렇게 오른쪽 팔에 잡히고 예, 힘이 많이 들어요.
0: 작업을 하다 뭔가를 가져오는데 전동 절단기네요.
2: 이건 왜 가져오는 거예요?
3: 아, 그 자꾸 며칠 쓰다 보니까 날이 잘 안 들어가지고 좀 갈아가지고 하려 해보려고요.
0: 나무에 붙어 자라는 상황버섯 수확.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장비 점검은 필수죠. 반복 작업에 무뎌져 버린 작두의 날을 갈아줍니다. 다시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확실히 전보다 더 잘 잘리는 것 같네요.
2: 작두날 갈고 자르니까 어때요?
4: 훨씬 낫지.
1: 훨씬 낫습니다.
2: 힘들어하는 게 좀

0: 저래요?
1: 예.
2: 하루 수확 목표는 비닐하우스 한 개동 약 5천여 개. 보통 6명이 작업하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4명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3: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수확 시기가 한 년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2: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작업이 고되다 보니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기다 덥고 습해 금세 온몸은 땀 범벅이 된다는군요.
3: 안에 이제 습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여름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팬티 하나 입고 다 같이 옷 다 벗고 팬티 하나 입고 들어왔었거든요.
2: 계절은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한여름 더위가 무색할 만큼 온도가 높은데요.
1: 아, 시원하다. 그렇지, 나도 일이 쉬웠는데. 천국이 왔다 갔다 해. 바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 아이고, 덥다.
2: 좋은 상황버섯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비로소 황금빛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답니다.
0: 안에 있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어떠세요?
3: 아, 시원합니다. 땀이 바로 마르는 느낌이네요.
2: 더위를 이겨내며 수확한 상황버섯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요.
4: 건조식기를 가져갑니다. 건조를 안 시키면 곰팡이가 와서 상품이 안 됩니다.
2: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는 수분이 남지 않도록 잘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4: 온도 한 50도에서 55도 사이 해가지고 15시간에서 16시간.
2: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건조가 필요하다는군요. 약 16시간이 지난 후 건조된 상황버섯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 구워진 빵처럼 황금빛 그대로 건조됐네요. 상황버섯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분류해줍니다.
0: 몇 가지로 선별해요?
1: 지금 약 10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스럽게 이렇게.
2: 널쩍하니 둥근 모양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는군요.
1: 몸이 아파도 수확할 때는 재미있어요. 병원 가가 주사 맞고 침도 좀 맞고 또 관리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농사가 잘 되면 재미있고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기운이 쫙 빠져갖고 그냥 하기 싫어지고.
2: 올해는 노력한 만큼 작황이 좋으니 기운이 난답니다. 고온에서 자라는 작물인 상황버섯은 날씨가 추워지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까지는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아버지에 이어 상황버섯 재배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3: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이 와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완전 피땀 흘려서 일을 하시는데 그 뭐 도매상에게 이렇게 넘기게 되면 1년 동안 뭐 남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2: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20대에 뛰어든 상황버섯 농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농장을 일궈낼 수 있었는데요.
3: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은 사람도 거의 없었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농장을 크게 키워오고 농장 자체는 저의 피와 땀과 열정이 담긴 그런 곳이라 생각됩니다.
2: 황금빛 상황버섯은 노력과 땀으로 이뤄낸 귀한 결실인 셈이죠.

0: 다음 날 이른 아침. 수확 후 건조를 끝낸 상황버섯은 하나하나 일일이 솔로 문질러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1: 모르는 사람들은 곰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소를 가지고 제가 제거를 합니다.
2: 아, 또 하얀가요?
1: 예.
0: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선별한 후 버섯 주변에 남아있는 균사나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건데요. 손질을 끝내고 나면 일정한 무게에 맞춰 포장을 한답니다.
1: 아침에 네. 4시 반부터 한 게 이거밖에 못 됐어요. 하루에 한 5, 60개 정도 합니다. 박스로.
2: 많이 못하네요.
1: 못합니다.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싹다 술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하지 못해요.
0: 모든 공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다 보니 하루 출고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상황버섯을 일정한 무게로 맞추는 일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1: 이게 가벼우니까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정확하게 달리면 여러분 버섯을 들었다 놨다 계속 해야 돼요.
0: 하나의 상품이 나오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작업. 하지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정성껏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황금빛 상황버섯.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더 보람을 느끼는 거겠죠.
1: 여름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버섯이 나와서 포장하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좋습니다.
0: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봅니다. 숲속에 자리한 농장. 닭 울음소리가 요란한데요. 새하얀 깃털을 가진 닭들이 농장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닭과는 외관부터 확연하게 다른 모습인데요.
3: 아, 백봉 오골계입니다. 중국에서는 봉황새라고 하죠. 닭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 발가락이 6개고요. 똥, 닭 분변을 해도 손으로 만져도 냄새가 안 나고 바람이 불면 닭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0: 오골계 중에서도 하얀 털을 갖고 있어 백봉 오골계로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털을 제외한 살, 뼈, 내장까지 모두 검은색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김새만큼 키우기 까다로운 품종이기도 하답니다.
3: 백봉은 마사토나 흙에서만 자라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면 같은 데서 키우면 얘들이 많이 죽어요. 흙으로 목욕을 하고 진드기를 흙으로 떼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야 돼요.
0: 닭들이 마당을 노니는 사이 비어있는 축사 바닥을 긁어내고 있는 작업자들. 바닥을 덮고 있는 흙을 긁어내 분뇨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4: 아, 닭 배예요. 나중에 병물이 여기 갖고 와요.
0: 야생성이 강한 백봉 오골계는 흙이 있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한다는데요. 병아리 입실 전 흙을 갈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랍니다.
2: 이거 괜찮아요? 먼지?
4: 네, 괜찮아요.
2: 괜찮아요?
3: 깨끗한 거죠. 여기 뭐 농림식품부에서 깨끗한 농장 인증까지 받은 농장인데도 와서 일하려고 하는 먼지도 많이 나고 한국 사람은 누가 하지를 못한다 이거. 외국인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0: 냄새와 먼지 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작업 인력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데요.
2: 힘들지 않아요?
4: 괜찮아요?
0: 분뇨와 이물질이 덮인 흙을 걷어내고 난 후 새로 들어온 병아리들이

0: 사용할 공간을 정비해 주는데요.
1: 소독약 해요.
2: 소독약 해야 돼요?
1: 네.
3: 바닥에 이제 그 세균들이 있어서 병아리 입식할 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소독을 해서 완전히 여기에 세균을 다 죽여야 돼요.
0: 자칫 남아있는 세균으로 인해 병아리들이 집단 폐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바닥은 물론 모이통까지 꼼꼼하게 소독을 끝낸 후에야 병아리들에게 방을 내줄 수 있답니다. 청소와 소독까지 약 3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났습니다.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백봉 오골개는 약 10만 마리. 그중 3분의 1은 병아리인데요. 병아리는 다 자란 성게와 달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3: 얘들이 한 지금 20일 정도 된 애들입니다. 1년 이상 키워야 야종으로 쓸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키워야 알을 낳고 그래요. 3, 4일에 알은 하나뿐이 안 나요.
0: 온도와 습도 등 환경에 예민한 백봉 오골개. 어린 병아리의 경우 큰 소리가 나면 떼지어 모이는 습성이 있어 압사로 인한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3: 얘들이 어렸을 때는 얘들이 온도도 굉장히 민감하고 사료에도 민감하고 일반 병아리고 그런 점에서 많이 달라요. 뭐 그 온도가 15일까지는 34도가 유지돼야 돼요. 24시간.
0: 자라는 시기에 맞는 먹이를 주고 온도를 유지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죠. 병아리 관리가 끝나고 난 후 성게들이 모여있는 축사로 향하는 작업자들.
1: 계란 주시고. 이쪽 축사. 여기는 다 알랐는. 따라오셔요.
0: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씩 달걀 수거에 나서는데요. 백봉 오골개는 1년에 50에서 6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3: 좀 큰 거 수컷이에요, 저렇게. 좀 큰 거. 이거 있잖아요.
0: 덩치가 크고 검붉은 벼슬을 가진 녀석이 수컷. 벼슬이 없고 몸집이 작은 쪽이 암컷입니다.
3: 그래야 유정란이 되죠. 그러니까 암컷 한 20마리에 수컷 한 마리 정도.
0: 2, 3일에 하나씩 알을 낳는 백봉 오골개. 달걀 수거를 위해서는 축사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하는데요.
1: 이렇게 이런 데다가 좀 낳고. 백봉은 이렇게 흙에서 낳기 때문에 흙에서. 얘 봐봐요. 알 날라고 앉아있는 거.
0: 넓은 축사 안을 꼼꼼하게 훑으며 달걀을 줍는 작업. 백봉 오골개는 일반 닭과 달리 몸집이 작은데요. 알 크기 역시 작은 편입니다.
1: 이게 백봉 오골개 알입니다.
0: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네요.
2: 하루에 알이요. 몇 개 정도 나와요?
1: 보통 한 3,300개에서 3,200개.
0: 백봉 오골개는 알을 품으려는 본능이 강한 품종이다 보니 알을 꺼내기 위해선 어미 닭과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종종 생긴다는데요.
1: 꼼꼼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계란을 이틀에 하나, 3일에 하나밖에 안 나요. 주시면은 손 꽉 물어.
0: 수만 마리의 닭이 모여있는 축사. 달걀 수거를 위해서는 넓은 축사 안을 오가며 바닥을 살피고 허리를 숙여 줍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약 3,000개의 달걀을 줍기 위해 1,000번 이상의 허리를 굽혔다 펴야 하는 거죠.

0: 실내 분류장으로 옮겨집니다. 하루 생산되는 3천여 개의 백봉 오골계 알은 분류와 세척을 거치게 되는데요. 알을 낳는 장소가 제각각인 것처럼 크기 또한 다르다 보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기계 세척을 통해 이물질 제거를 한 후 크기와 무게에 따라 흉난, 정난으로 분류합니다. 선별 작업은 달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닦아주는 수작업으로 시작합니다. 꼼꼼한 세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1: 흙에서 났기 때문에요. 똥이 묻어갖고 닦아줘야 됩니다. 기계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런 건 안 닦여집니다.
0: 가장 위생적인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손과 기계로 세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달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1: 여기에서 깨진 것도 나오고 이런 건 약간 이러고 점 묻고.
0: 불량품 출고 방지를 위한 작업이기도 한 거죠. 축사 청소부터 달걀 수거와 세척까지 모두 작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픈 것도 생겼답니다.
1: 손가락이 아파요.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줘야 되니까.
0: 정성껏 키운 백봉 오골계에서 얻은 영양 가득한 달걀. 이렇게 꼼꼼한 분류, 세척 작업이 끝나고 나면 포장 후 소비자에게 보내지는데요. 일반 달걀보다 가격대는 높지만 주문이 늘고 있답니다.
2: 100% 믿고 드셔도 되고 즐겨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루 일과가 마무리될 시간. 농장 한쪽에서는 백봉 오골계로 백숙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3: 아, 이건 백봉 오골계 백숙하려고요. 치칠 때 약으로, 보양식으로.
0: 뜨거운 장작불로 끓여내는 백봉 오골계 백숙. 약 2시간을 푹 끓였는데요. 빛깔부터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3: 국물은 질기게 오르네.
0: 약 250여 종의 닭 품종 중 약용닭으로 불리는 백봉 오골계. 임금에게 진상되던 보양식을 고생한 직원들과 나눠 먹는데요.
4: 맛있어요?
5: 맛있어요?
4: 네.
1: 하늘만큼 땅만큼.
0: 고기도 좋지만 역시 국물이 진국일 것 같은데요.
1: 아우, 몸이 기운이 팡팡 솟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걸 먹으니까 역시.
0: 전북 김제의 한 공장.
6: 백봉 오골계 즙을 생산하려고 해요. 예, 300마리 정도 됩니다.
0: 크기는 작지만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백봉 오골계를 약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먼저 1년 이상 된 백봉 오골계를 해동 후 세척을 해주는데요.
7: 이건데 좀 이제 털 같은 거나 좀 분비물 같은 것도 그래야 빠지니까요.
0: 살과 내장, 뼈까지 검은색을 띠고 있는 백봉 오골계. 해동과 세척이 끝나고 나면 한 솥당 약 100마리의 닭을 넣어줍니다.
6: 100ml 기준으로 해서 100마리에 1000봉 정도가 나옵니다.
0: 백봉 오골계와 함께 영양을 더해줄 한약재도 넣어주는데요.
6: 숙주와 백지, 당황, 홍삼, 우슬,

0: 당귀 뭐 해서 10여 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1: 10여 가지의 약재와 백봉 오골계를 함께 끓여낸 보약을 만드는 건데요. 강한 압력으로 고온에서 장시간 익혀낸답니다.
0: 지금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9시쯤에나 작업하거든요. 물을 제쪽 뺍니다. 20시간 정도.
1: 한 솥당 100마리의 백봉 오골계를 끓여내는 작업. 120도의 온도에서 20시간 이상 푹 끓이고 나면 영양을 가득 채운 진액이 완성됩니다. 정성들여 키운 백봉 오골계 진액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포장까지 마시면 마침내 공정이 마무리되는데요.
0: 제 마지막 공정이잖아요. 이제 고생은 보람이 있죠. 이제 막 저 해서 힘들게 집어넣고 이제 나오니까 건강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1: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전남 화순의 한 농장. 백봉 오골계와 함께 검은 보약이라 불리는 마지막 주인공이 있는 곳이랍니다. 건초를 맛있게 먹고 있는 바로 이 녀석들인가 본데요.
2: 저희는 그 흑염소랑 이렇게 사냥들 키우는 농장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검은색 애들이 흑염소고 이게 이제 하얀색 애들이 그 젖을자는 사냥, 예, 사냥이라고 하죠 저희가. 저희 농장은 약 한 3천 마리 정도 규모의 농장인데 현재는 한 2천 마리 정도, 예, 사육하고 있습니다.
1: 농장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염소들은 축사 밖으로 향하는데요.
3: 불지에서 가네요.
2: 예.
3: 대장만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2: 예, 여기가 순놈, 이렇게 순놈들.
3: 아,
2: 예, 네 마리가 순놈이에요.
1: 넓게 펼쳐진 마당에서 방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흩어져 맛있게 풀을 뜯는데요.
2: 일단 풀을 먹으니까 사료비가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초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훨씬 건강하죠, 염소들이. 앞놈들은 이렇게 좀 운동을 해줘야지 다리에 좀 힘이 생겨서 새끼도 잘 낳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목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방목을 시키고 있어요.
1: 새끼 염소를 제외한 약 1200마리의 염소들이 오전, 오후 시간을 나누어 매일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군요. 자연 방목과 사육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풀을 뜯으며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 염소들을 분리해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매일 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2: 예, 이제 염소 우유 짜려고요. 저희가 먹기도 하고 그 새끼들, 저희 새끼들 직접 젖주는데 이거 짜가지고 저희가 직접 인공포유하고 있거든요.
1: 새끼 염소의 인공포유를 위해 젖을 짜주는 건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어미 염소들이 순순히 말을 듣질 않네요.
2: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여기만.
1: 벗어나려는 염소와 붙잡아주려는 작업자.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자리 잡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미 염소와 신경전을 벌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네요. 젖자는 작업은 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염소와 작업자 모두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2: 젖이 아파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1: 우유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경험을 통해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2: 마사지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유가 잘 나와요.

0: 고기를 이게 때가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1: 힘들어도 마성님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요.
2: 흑염소 고기는 부위별로 잘게 찢어둔 후 완성된 국물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발효부터 손질까지 6시간에 걸쳐 고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흑염소탕을 만들 차례. 고기를 쪄낼 때 나왔던 국물과 육수를 한 대 섞어주는데요.
1: 이거 아주 진하게 우려넣은 국물이에요. 그러면 맛이 아주 물맛이다. 아주 고소해요.
2: 흑염소 육수에 시래기와 대파, 그리고 얼큰한 맛을 더해줄 양념까지 넣어 끓여줍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 섞이도록 저어주는 것도 힘이 드는데요. 재료들이 다 익을 때까지 저어주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0: 소금을 넣고 또 측면으로 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안에 양념이 고루고루 배길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끓일 때까지 옆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2: 한 솥에 만들어지는 흑염소탕은 약 500인분. 뜨거운 불 앞에서 계속 저어가며 음식을 익히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이거 젓기가 향이가 너무 많아갖고 한 번씩 저을 때는 굉장히 이 온몸에 땀이 다 나갖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2: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약 1시간을 끓여내면 진한 국물에 흑염소탕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흑염소탕은 600g씩 일일이 담아주는데요. 건더기가 많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손질한 고기까지 올려주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흑염소탕이 됩니다.
3: 음식은 보약이죠.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뼈도 약해지시고 이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0: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강원도 춘천에 사는 임현화 씨. 최근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해도 즐겁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사는 맛이 제대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론이고 손과 다리의 마비까지 시작돼 일상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현아 씨는 목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1: 참지 말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선생님이 수술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하시는 게 나아요. 저처럼 참지 말고.
0: 맞습니다. 누구나 겪는 흔한 통증이라고 가볍게 넘기다가 병을 키우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2: 점차적으로 가면서 올해 1월달 들어서서 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3: 병원에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아지겠지 하다 보니까는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4: 뼈주사 이런 다 해봤죠. 도수치로부터 해가지고 목이 통증이 너무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5: 아 이제는 의사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내가 혼자 오디를 하고 앉았구나.
0: 우리 목은 뼈가 작고 움직임도 많으며 중요한 신경까지 고루 퍼져 있습니다.
6: 경추 척수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영구적인 후유증이 될 수가 있어요.
0: 목과 그 주변이 아플 때는 왜 아픈지, 신경 손상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홍재택 교수와 함께 목통증 그 원인

0: 경추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장석진 씨입니다. 처음엔 목과 어깨에만 통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은 증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1: 만지면 내 살을 받지 않고 계속 저래요. 막 짜릿짜릿짜릿짜릿 계속. 이제 저림은 뭐 24시간 계속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쪽 한쪽 방향으로 돌아 누워버리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증상이에요. 마비 증상이에요. 가장 힘든 게 물건을 들었을 때 떨어뜨리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0: 장석진 씨의 증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증상은 목 뒤가 뻐근하게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어깨와 팔이 저려왔고요. 최근 4, 5개월 전부터는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고 볼펜이 잘 쥐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게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증상은 잔뇨감과 걸음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술 전 마지막 외래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환자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게 불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비가 시작되면 근력이 줄고 과잉 반사 반응이 나타납니다.
2: 반사 기능은 뭐 크게 나빠지진 않으셨어요.
0: 목을 젖히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미 신경이 눌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 움직이는 게 많이 불편하시구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손을 한번 쭉 뻗어보세요.
0: 자,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추신경의 손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 하시는 걸로 몇 번이나 빨리 하는지 볼 테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시작. 빨리 빨리.
1: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0: 10초에 20회 이상을 해야 하는데요. 장석진 씨는 꽤 느립니다.
2: 그럼 뭐 우리 사모님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거든요.
0: 아내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2: 우리 목에서 신경이 눌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말초신경이 눌리는, 가지신경이 눌리면 우리가 보통 뭐 목디스크처럼 팔이 땡기고 아프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날 텐데 환자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시는 것처럼 뭔가 불편해진 거예요. 굼뛰어지고 생활하는 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이제 활동하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신경이 이렇게 찍어 눌린 것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0: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중추신경인 척수가 눌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척수신경이란 무엇일까요?
2: 여기 이제 머리 뒤쪽 부분이 일부가 남아 있죠. 이제 뒤통수가 되겠죠. 머리뼈가 있고 그 밑에 경추가 있고 우리 이제 몸통을 이루고 있는 흉추가 있고 허리뼈를 이루고 있는 요추가 있습니다. 골반뼈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곱 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위를 우리가 목뼈를 이루고 있는 척추, 경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중추신경은 그야말로 우리가 명령을 만들고 그 명령이 전달되는 중요 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지신경은 그 팔다리로 빠져나가는 이제 말초신경이 나오는 부분, 고속도로에서 뻗어 있는 국도, 지방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0: 경추의 중심을 지나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추신경인 척수이고 척추뼈 사이로 가지를 뻗은 것이 가지신경이라 불리는 신경근입니다. 척수가 눌려 나타나는 경추척수증은 운동신경 이상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목디스크처럼 신경근을 누를 때는 통증이나 시림, 저림 같은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손을 완전히 쥐었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을 10초에 20번 이하로 하거나 발끝을 붙이면서 한 줄로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경근이 아닌 척수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추신경인 경추척수가 손상되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방치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팔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마비가 발생하는 척수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중추신경인 경추척수가 손상을 받는 걸까요? 사지마비의 위험까지 불러오는 척수증,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수를 압박하는 어떤 질환도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로 알려진 추간판이 밀려나와 척수를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뼈 몸통 뒷면에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색인대 골화증입니다. 후궁뼈 앞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척수를 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노화에 의한 경추관 협착증이 생겨도 척추뼈가 무너지고 좁아지면서 척수를 눌러 척수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해 이미 마비가 시작된 장석진 씨. 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 예, 환자는 61세, 60대 초반 남자 환자고 후종인대 골화증 때문에 척수신경이 눌린 척수증 환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 6번 목뼈 뒤쪽으로 하얀 음영이 보이죠. 이게 뼈처럼 딱딱해져 있는 병변을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주변에 척수신경,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생겨있는 상지, 하지, 마비 증상도 있고 환자분은 소변 보시는 것도 좀 불편하고 뒤끝이 남고 하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0: 척수증이 확인되면 수술 치료를 합니다. 손상된 신경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개의 경추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척추뼈의 몸통 앞뒤에는 2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장석진 씨는 뒤쪽에 후종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척수를 누르고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입니다. 이로 인해 척수증이 생겨 손저림과 팔다리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 상태입니다. 수술은 먼저 목 왼쪽을 절개하고 뼈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한 뒤 후종인대가 생겨 신경을 누르고 있는 5번, 6번 뼈를 일부 깎아냅니다. 그리고 뼈를 넣은 구조물을 추간판을 제거한 공간에 넣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이후 미리 잘라놓은 5, 6번 척추뼈를 앞쪽으로 당겨 고정하면 눌려있던 신경이 펴지게 됩니다. 수술은 현미경을 통해 목 안쪽을 보며 시작합니다. 먼저 조심스레 5, 6번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사이에 뼈가 든 케이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을 이용해 경추를 고정합니다. 신경에 충분한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통해 경추의 배열을 확인합니다. 5, 6번 경추 쪽 후종인대가 석회화되어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을 받은 장석진 씨. 수술 받은 지 6일째입니다. 수술 전엔 마비가 시작돼 부자연스러웠던 팔과 다리도 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변화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1: 24시간 계속 저림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그 저림

0: 상태는 없어지고. 가장 좋은 게 저림도 좋지만은 앉은 자세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 자세를 버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이제 너무 대박이에요. 신기해요.
1: 경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는데요. 장석진 씨는 이제 오늘 퇴원입니다.
2: 뭐 가실만 하시겠어요? 네. 불편한 게 남아 계신 게 있나요, 혹시?
3: 제가 목 쪽에 부은 데만 조금
2: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질 거고, 그 음식 드시고 하시는 데는 크게 힘든 건 없으시고요. 예. 한번 내려와 보실까요? 예.
1: 눌렸던 척추신경이 회복되면서 걸음이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2: 한번 쭉 뻗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주먹을 줬다 폈다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1: 상당히 느렸던 손동작도 꽤 빨라졌습니다. 눌렸던 신경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2: 저 지난번에 그 사모님하고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빨라지긴 하셨네, 그죠? 예.
1: 이제 잘 회복해 재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2: 환자는 이제 후종인대골화증 때문에 이제 경수증이 생겨서 팔다리 마비 증상도 생기고 감각 이상도 있었던 환자죠. 지금은 비교적 정상적인 뭐 회복 경과를 밟고 있고, 우리가 세 마디를 앞쪽에서 목 앞쪽을 이제 유압시키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뼈가 잘 아무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뭐 그것만 잘 아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걱정했던 거는 경수증 증상이 이제 예민한 증상이라서 증상의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 환자분은 비교적 건강하신 편이라서 아주 잘 회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물건은 스마트폰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은 평균 5.2시간.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에 하중을 견뎌내야 할 목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의 머리는 5kg 정도.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경추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 3kg 정도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45도 정도로 숙이면 머리의 무게는 약 22kg을 넘게 됩니다.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야 하다 보면 목의 커브는 무너지고 퇴행성 변화도 빨리 시작되며 각종 경추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2: 경추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장 많이 움직이는 척추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추는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나 노화 과정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아니면 어떤 염증성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질환은 아무래도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흔할 수 있겠고요. 협착증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협착증은 심하게 진행되면 경수증, 척수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모든 경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상위 경추, 특히 1번, 2번 경추에 관절염 때문에 불안정증이 생기는 경우도 제법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1: 목 주변에 통증이 생기면 우선 목디스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38세의 윤아영 씨도 목디스크인 줄 알고 여러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아 MRI를 찍어보고서야 원인을 찾았습니다. 42세의 이성철 씨는 약물과 주사치료 등으로 버텨왔지만 최근엔 목 주변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두 환자. 사실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홍재택 교수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먼저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 두통이 심했댔어요. 지금도 지금 오늘 약 먹고 왔는데 지금 약 효과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도 두통이 있어요.
5: 겁이 나죠. 겁이 나죠. 예, 뭐 고개를 돌리는 게 후진할 때 뒤를 보거나 뭐 자전거 타면서 뒤를 바라보거나 할때 온몸이 찌릿찌릿함을 느끼죠. 예.
1: 일반적인 목 디스크와는 좀 다른 증상인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0: 안녕하세요.
1: 요즘에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증상인가요?
0: 요즘 불편한 거는 지금 머리 두통하고요. 목 이쪽에, 오른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1: 그래서 검사하신 거 보니까
0: 네.
1: 1번, 2번 관절이 지금 불안정한 형태가 있으시고
0: 네.
1: 그리고 MRI 찍은 걸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이 조금 좀 눌려있고 그래요.
0: 네.
2: 경추 1, 2번 뼈가 흔들리면서 머리 뒤쪽에 신경이 자극을 받아 두통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1: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이냐면 후두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을
0: 네.
1: 만드는
0: 네,
1: 이제
0: 네.
1: 신경이에요. 여기서 관절염이 생겨서 불안정하고 염증 반응 때문에 이 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이면 이제 후두부 신경통이 생기는 거거든.
2: 윤하영 씨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경추 1, 2번이 불안정해지면서 신경이 눌린 상태인데요. 극심한 두통을 유발하는 후두부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이성철 씨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보는 중인데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3: 목을 좌우로 돌릴 때 예, 찌릿찌릿한 통증이 예. 여전히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상생활 하고 예. 활동할 때 아프다 말씀하세요.
3: 예, 예, 맞습니다.
1: 버텨만 주면
3: 예.
2: 이성철 씨 역시 문제는 1, 2번 경추에 있습니다.
1: 여기 이번에 CT 찍은 건데
3: 예.
1: 1번하고 2번 뼈가 이제 벌어져 있으니까
3: 예.
1: 뒤쪽에 있는 1번 뼈의 뒤쪽 부분도 신경으로 이렇게 좀 닿아 있고 2번 뼈도 앞쪽에서 닿아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3: 예.
1: 지금은 조금 많이 진행을 했어요.
3: 아, 그러네요.
1: 뭐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이거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2번에 해당하는 상부 경추는 좌우 회전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 3번부터 7번까지의 하부 경추는 숙이거나 젖히는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1번, 2번 경추는 너트와 볼트 형태로 서로 맞물려 있고 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 세 개의 인대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대와 관절들이 느슨해지면 탈구가 일어나기 쉽고 안정성이 떨어지며 덜렁거리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 뒤쪽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목 주변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척수 손상이 발생해 전신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추 불안정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일반 진통제로는 가라앉지 않는 심한 두통입니다. 그 다음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고 더 진행되면 손놀림이 서툴러지고 보행장애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1: 경수신경에 손상이 되어 있는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팔다리에 근육이 마비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과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운동에도 일반적인 목 움직임에도 그 손상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경수 손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팔다리의 감각 이상, 근육 근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수술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통증만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0: 마비의 위험 때문에 수술을 결정한 이성철 씨가 입원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수술 결정. 이성철 씨는 어떤 희망을 갖고 수술을 결심한 걸까요?
2: 약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처음에는 엄청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이 병원까지 오게 된 거였죠. 이게 근육통이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예. 계속 문질러 줘야만 통증이었고, 가만히 놔두면은, 예, 뭐 누워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니까, 예, 이걸 집에 잘 때도 이걸 늘 마사지기를 목에다 차고 자고, 예. 그랬습니다.
1: 통증이 심해지거나 척수신경 손상이 확인되면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제 일반적으로 1번 목뼈와 2번 목뼈는 앞쪽 면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있는 상태에서 고정이 돼 있어야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잘 이제 눌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면 그 뒤쪽을 잡아주는 인대가 느슨해지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세요. 뭐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한30% 이상의 환자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개를 숙였을 때 1번 목뼈와 2번 목뼈가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관절 통증도 생기고 또 심하면 이제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마비 증상이 생기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병이라서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계획은 1번 목뼈와 2번 목뼈를 뒤쪽에서 고정해서 그 관절이 이제 덜렁거리지 않도록 움직이면서 통증이나 또 신경 손상을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수술을 오늘 진행할 겁니다.
1: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팔다리는 물론 척추 어디에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꼼꼼하게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2: 타임아웃합시다. 서전 홍재택. 수술명은 경추고정술. 1번, 2번. 체인은 프론입니다. 항생제 들어갔죠? 수술 이상 없고 예상 소요 시간 2시간 반. 예상 소요 시간.
1: 이성철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 1번 경추의 가로인대가 느슨해지면서 1, 2번의 간격이 벌어져 척수신경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먼저 관절염으로 손상된 1, 2번 경추를 바로 세우고 좌우에 나사못과 막대를 넣어 고정합니다. 그 다음 1, 2번 경추 뒤쪽의 뼈를 잘라내고 케이블로 단단히 고정한 다음 그 위에 이식할 뼈를 덮고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빈 공간에 뼈를 채우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경추 1, 2번 불안정증 수술은 크기도 작고 구조가 복잡한 데다 척수가 지나고 있어 까다로운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재택 교수는 23년간 약 1,000례의 수술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와 막대를 고정할 때는 척수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시야 먼저 봅시다. 마이크를 빼주세요.
1: 긴 나사를 사용해 고정하기 때문에 나사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수술 중 확인합니다.
2: 오케이, 좋네. 응?
1: 1, 2번 경추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경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1, 2번 경추가 흔들리면서 수술 중에도 척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신경 전기 신호 파장의 변화를 보며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 2번 경추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기증받은 뼈 조각을 경추 뒤쪽에 덮어 이식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2: 큰 뼈를 그 이제 1번 뼈, 2번 뼈그 위쪽, 뒤쪽 부분에 넣어서 케이블 이용해서 고정시켜서 이제 유압시키는 작업을 한 가지 했고, 환자분이 관절염이 심했던 오른쪽, 1번, 2번 관절의 후관절 부분이 약간 주저앉아 있어서 그걸 좀 넓혀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도 이제 뼈를 이식해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움직여보고 다녀볼 수 있을 거고, 뼈가 이제 아무는 기간, 그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3, 4개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는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1: 신경외과 수술은 마비의 위험이 있는 신경과 그 주변을 치료하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현미경 수술도 많고 오랜 시간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은데요. 홍재택 교수의 목 건강은 어떨까요?

0: 예전부터 목 통증이 이제 간혹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제 외과 의사들, 수술하는 의사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작업해야 되는 게 이제 장시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을 하니까 예전에도 목이 가끔씩 뻐근하게 아프고 뭐 이래서 이제 중간중간 진통제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아주 좀 심각했죠.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뭐 자세를 돌려도 아프고 그런 상태가 돼서 너무 아파서 뭐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점심시간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MRI도 찍어보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5번, 6번에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제법 심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MRI 찍자마자 신경차단술을 했죠. 주사 맞고 약 먹고. 신경차단술을 하고 나니까 조금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1: 42세의 최지혁 씨, 목디스크 진단 후 추적 관찰 중입니다.
2: 오른팔이 저립니다. 그러니까 저리다는 게 책상 다리를 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은 저리잖아요. 그렇게 계속 저려요.
1: 최근 팔저림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일 때 혹은 어떤 검사 결과가 나타날 때 수술이 필요한지
2: 팔저림은 뭐
1: 살펴보겠습니다.
2: 어떠세요? 지속적으로
0: 계속
2: 저리고
0: 저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었죠?
2: 올해 초에 좀 많이
0: 올해
2: 심해졌었어요.
0: 초부터
2: 제가 20대 때 디스크 판정, 그목
0: 목
2: 디스크
0: 디스크
2: 판정 한화를 받았는데
0: 예예
2: 그때부터 목이 좀 계속 불안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사를 하고 나서
0: 그때 무리하셨던 모양이구나
2: 예, 가운데 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이 좀 심하게 저리는데 계속 불안했어요.
1: 최지혁 씨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세 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0: 전체적으로 이제 최지혁 씨는 나이에 비해서 그 척추에 그 이제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생겨 있는 그러니까 또래 친구분들에 비하면 연골이나 척추가 이제 빨리 노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세요. 그중에 이번에 이제 팔 저리는 거는 7번 목뼈하고 흉추 1번 부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지혁 씨가 다른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형태라서 더군다나 아직은 젊으시니까 조금 경과를 봐도 되겠다 싶은데 손에 힘도 없다 그랬나요 혹시?
2: 가끔
0: 가끔 늘 그런 건 아니고
1: 혹시 척추신경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0: 자 여기 퉁퉁 쳐볼 테니까 쳐서
2: 저립니다.
0: 저린 느낌이 좀 있으시고
1: 다행히 팔의 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 그래서 이제 흉추 1번하고 7번째 경추뼈에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8번 경추신경이거든요. 8번 경추신경이 그쪽에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이제 뭐 여러 이유 때문에도 최지혁 씨는 수술을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1: 아직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된다는 진단입니다. 최지혁 씨의 통증과 저림의 원인은 8번 경추신경입니다. 경추는 7개의 마디에 8개의 가지신경이 있는데요. 눌리는 부위에 따라 저림과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다릅니다. 경추 가지신경 4번과 5번이 눌리면 목과 어깨가 저리고, 6번은 팔과 엄지 부분까지, 7번은 2, 3번 손가락까지, 8번이 눌리면 3, 4, 5번 손가락 주위에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재택 교수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0: 일반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디스크면은 뭐 7, 80% 환자분들은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면서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이제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있는 자세가 디스크의 압력을 앞쪽으로 많이 주게 되면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서 머리가 앞쪽으로 쏠려서 이제 그렇게 되면 머리 무게가 디스크 앞쪽으로 하중이 실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디스크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책상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자주 이제 목을 뒤쪽으로 스트레칭해주는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는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이제 그 디스크 앞쪽에 쏠렸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풀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1: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 차단술이 결정됐습니다. 시술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창재 교수가 맡았습니다.

0: 자, 좀 작동하세요. 시작합니다.
1: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0: 좀 뻐근하실 거예요. 다 끝났어요.
1: 신경 차단술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나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목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도 운동은 필수인데요. 경추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2: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그런 운동 방법은 목 뒤쪽에 있는 신전근육, 그거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목 신전근육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목만 뒤로 젖히면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가슴을 쭉 펴야 돼요. 견갑골을 가능하면 붙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뭐 목에 운동하는데 등까지 운동을 합니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전근육, 목 뒤쪽에 있는 신전근육은 목뼈에도 붙지만 등뼈에도 붙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을 다 같이 자극을 하려면 가슴을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그게 운동이 됩니다.
1: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자세도 있을까요?
2: 건강한 사람들이야 어떤 형태로 스트레칭을 하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숙이는 자세, 그리고 옆으로 꺾는 자세, 그 각각의 자세, 앞으로 숙이고 옆으로 꺾는 자세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좁게 만드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이미 병이 있어서 디스크에 탈출증이 있는 분들은 더 그걸 가속화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환자, 그리고 경추질환을 예방하고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입니다. 머리가 척추의 중앙에 오도록 허리를 펴고 턱을 밀어줍니다. 15초씩 3세트를 해줍니다. 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 수건으로 머리를 가볍게 밀면서 등을 펴고 천정을 바라봅니다. 15초씩 3세트를 해줍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목과 등이 튼튼해져 척추의 부담이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어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홍금표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늘 폐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경추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1: 뻐근해요. 목뒤가 아주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그냥 넘어가볼까 말까 하다가 빨리 안 풀려. 에이, 안 되겠다. 가서 통증약이라도 먹자. 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생각 안 하고 가게 된 거지. 그랬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네.
0: 입원하기 전까지도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서 지켜본 딸의 생각은 어떨까요?
2: 본인은 이제 힘이 많이 빠진다, 걷기가 힘들다 하셨고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급격하게 기운이 많이 빠지시고 일단 걷는 그 모습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1년 전부터 좀 걸음걸이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젓가락질은 아직은 그냥 문제 없으신 것 같은데 글씨 쓰실 때 글씨가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0: 홍금표 씨의 경추엔 어떤 문제가 생겨 곧바로 수술을 결정하게 됐을까요?
3: 우선 엑스레이부터 잠깐 보시면 환자분은 나이 드시면서 등이 구부정해진 상태에서 목에 이제 병이 생기신 상태고 4번, 5번 목 관절은 살짝 앞으로 이제 어긋나 있어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MRI 찍은 걸 보면 5번, 6번의 목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허옇게 이제 경수가 변성된

0: 이제 소견이 관찰되고, 뒤쪽에서 2번 목뼈 아래쪽에 있는 황색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2번부터 6번까지 협착증이 생겨 있는 그런 소견이 보이죠. 모든 게 앞쪽 뒤쪽에서 다 신경이 눌려 있으면서 신경이 이제 약해지고, 실제로 MRI상에서 척수의 색깔도 변해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경수증 중에서 많이 진행돼 있는 그런 경수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1: 사지마비를 불러오는 척수증은 일반 경추질환과 구분돼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지거나 글씨 쓰는 것이 어려워지는지, 또 걸음이 불안하거나 단추를 채우기가 어려워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홍금표 씨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2: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5번, 6번의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척수신경이 허옇게 멍들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뒤쪽 2번 목뼈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뒤쪽에서도 신경이 눌려 있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3번부터 6번까지가 척수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형태이시라서 앞쪽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고정시키는 수술을 먼저 하고요. 뒤쪽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형태로 수술을 앞쪽, 뒤쪽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1: 고령의 환자일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합니다. 환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밀려나온 5, 6번 추간판과 두꺼워진 황색 인대가 중추신경인 척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목의 앞쪽으로 접근하여 추간판을 제거하고 자라난 군더더기 뼈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인공뼈를 넣어 두 경추를 고정해 줍니다. 이제 척수의 압박을 풀어줄 차례인데요. 우선 신경이 지나는 3번 후분뼈를 잘라내고 4, 5, 6번 후궁뼈의 한쪽은 홈을 파고 한쪽은 잘라내어 벌려줍니다. 그리고 장치를 이용해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고령의 환자인 경우 퇴행성 변화가 많아져 수술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요. 추간판을 제거하거나 뼈를 넣을 때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뼈 조각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를 사용해 고정할 때는 척추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0: 경추 3번에서부터 6번까지 뼈와 인대를 제거해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고정시키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홍군표 씨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폐합병증이 걱정이었는데요.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하는 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어르신.
0: 다음 단계는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감각과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눌려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회복하는 데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1: 아직은 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실 건 없고 어르신 한번 팔 굽혔다 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으세요? 예. 그 손발 저린 건 좀 어떠세요?
2: 물어보니까 약간 저린 것 같아요.
1: 예.
2: 심하진 않고.
1: 손은 어떠세요? 손 저린 건 없으시고?
2: 네, 저린 건 없어요.
1: 하기 전보다는 저린 건 조금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예.

0: 려고 지금 모시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예전보다 절인 것도 좀 많이 좋아지셨고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나중에 중환자실 나와서 일반 병실 나와서 이제 움직이면서 얼만큼 이제 회복되고 계신지도 이제 평가하고 상처 부위가 잘 아물어야 되겠죠. 예.
1: 경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성철 씨입니다. 아직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데다 작은 흔들림에도 위험할 수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약 3개월 정도 착용하며 재활기간을 갖게 됩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이곳은 이성철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인데요.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엔 걱정이 많았던 이성철 씨.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2: 집에 와서는 아주 잘 잤습니다. 두통 일단 사라졌고, 예. 지금은 수술 자국에 있는 통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금방 나아질 테니.
3: 확실하게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시겠네요?
2: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 들죠.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데 일단, 예. 초점을 더해야죠.
1: 오늘도 수술장은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부터 환자를 지키기 위한 생명의 최전선입니다. 어렵고 긴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명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0: 근데 요즘에는 환자분이 무사히 퇴원하면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우리가 치료하고 수술하고 기대했던 결과와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죠. 간혹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 미진하거나 또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환자 본인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사히 잘 퇴원하시는 분을 볼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느낌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등질도 하고 점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

0: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예,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0: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예.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0: 빛나던 청춘 시절을 지나 부모님의 시간은 점점 더 빨라져만 갑니다.
1: 근육이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기운이 없고 걸음도 이제 늦어지고 뭐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2: 근육이 많이 빠졌대. 내가 하나 바라는 거는 좀 잘 걷는 거. 빨리 걷고 싶어도 이게 다리가 안 따라줘.
3: 애들은 빼느냐고 송아. 늙은이들은 찌고 싶어서 애를 쓰고. 아유 무서워요. 앉죠 앉죠. 그냥 앉아서 쏙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0: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쇠하는 노쇠의 비밀. 마침내 의학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4: 근감소증은 나이 들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 내 도미노 현상의 첫 번째 도미노다. 이게 무너지면 다 연속적으로 나빠지고 결국은 장애와 네, 유연성 입소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0: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내 손발로 움직일 수 있는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그 열쇠는 다름 아닌 근육에 숨어 있습니다. 미리 근육을 저축할수록 노쇠를 막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 생체 나이는 이제 65이지 않습니까? 신체 나이는 그래도 한 50 초반은 되지 않을까.
0: 그렇다면 이미 노쇠해져버린 부모님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6: 1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가는 데만도 가망 없다고 못 산다고 하니까 이리 와서 살아난 거죠.
0: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쇠의 원인을 찾고 어르신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4: 이제는 오로지 남은 길은 요양시설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한번 노인학 전문가의 진료실을 문을 두드린다면 의외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노인의학의 권위자 원장원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는 바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최근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0: 이게 느려졌다는 59살 권후희 씨. 갑자기 체중이 준 이후 기력도 전 같지 않습니다.
1: 한 3, 4kg 빠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느껴지죠. 걸으면 어지럽고 막 몸이 안 좋으니까 숨이 차고 노인네 마냥.
0: 아직 50대 후반인데 꼭 노인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후희 씨. 원인은 무엇일까요?
2: 지금 당뇨병 저희가 진단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1: 6, 7년 되는 거 같아요.
2: 6, 7년, 네. 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병 자체 때문에 또 근육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고. 자, 준비, 시작.
0: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줄어 근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이 아닐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2: 이쪽 종아리 한번 볼까요?
0: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감쌌을 때 딱 맞거나 헐렁하다면 근감소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상황. 확진을 위해선 추가 검사가 필수입니다. 근육량은 골밀도 검사로 알려진 덱사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지 근육량을 합해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는데 여성은 5.4가 기준입니다.
3: 살짝 올려주시고
0: 이어서 근력의 지표인 악력을 재는데요. 여성은 양손의 기준이 18kg인데 한참 미치질 못합니다. 마지막은 보행 속도 측정. 이 중 두 가지가 기준치 미만이면 근감소증으로 진단하는데요. 권후희 씨는 세 가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2: 65세 기준으로 해도 5.4인데 사실은 이분은 그 연령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근육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보행 속도와 근력이 줄어있기 때문에 근육감소증이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 근감소증에 해당되겠습니다.
0: 근육은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돼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심장이나 내장에도 근육이 있지만 근육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골격근인데요. 팔다리는 물론이고 배와 얼굴 등에 600여 개의 골격근이 존재하는데 그 무게는 체중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근육량은 보통 30대 후반부터 줄기 시작해 근력 운동을 따로 하지 않을 경우 75세가 되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근육은 근육 섬유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섬유다발은 다시 수많은 근육 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재생되는 근육보다 손실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면서 근력이나 근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질환으로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호르몬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량 부족을 비롯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2: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30대 중반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근육의 노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40세부터 1년에 한 0.5%씩 떨어지는데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분명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육 감소증 하면 노인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은 근육 감소증이 훨씬 더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 간부전 이런 걸 포함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육 감소증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0: 한때 근 감소증을 걱정했다는 한 남성. 지금 운동하는 모습을 봐선 믿기 힘든데요.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멋지게 성공해내는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4: 저는 어수영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1958년생이에요. 이제 65 곧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바디빌딩에서부터 수영, 고강도 운동이 섞인 크로스핏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65살 어수영 씨. 그런 그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대에 켜진 건강의 적신호였죠.
4: 93kg 정도까지 체중이 불었었고요. 거의 일과 회식의 연속이었어요. 집을 자정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고지혈이라든가 중성지방 이런 성인병 인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졸음운전, 아차할 만한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병원에서의 진단이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고 당분간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0: 차마 일을 접을 순 없어 자전거 출퇴근과 등산으로 20kg 감량에 성공했죠. 하지만 뜻밖의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4: 지방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활력이 떨어지는, 아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병행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됐고요. 웨이트 하니까 근육들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에서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던 40대 때보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보다 더 활력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건강나에 역행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과연 65살 어수영 씨의 건강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근육량 측정은 흔히 인바디로 불리는 체성분 분석기로도 가능합니다. 남성은 사지 근육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7 이상이면 정상.
3: 하나, 둘, 셋.
0: 전신 근력의 지표인 악력은 기준치인 28kg 이상을 훨씬 웃돕니다. 근력 운동으로 단련된 허벅지 근육의 질을 검사할 수 있는 근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2: 지금 65세이신데 깜짝 놀랄 65세 이 정도 악력이 좋고 근육량이 많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 되겠고요. 근 초음파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요. 하얗게 보이는 지방이나 섬유 조직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육 자체는 약간 검게 보이는 정상인데요. 결국 뭐냐면 간에 근육 질이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어수영 씨의 근육량 지수는 20대 남성 평균보다도 높았고 악력도 마찬가지.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한 그는 만성 질환도 사라졌습니다. 근육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혈액 속 과잉의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전환돼 대부분 근육에 저장됐다가 활동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해 근육 내 글리코겐 비축이 줄어들면 에너지원 부족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우리가 근육하면은 단순히 운동 기관으로만 생각해왔던 거죠. 최근까지도 그랬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근육이 내분비 기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됨으로써 우리 몸의 장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 기능, 뇌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재생,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거죠. 또 심장 기능, 심장 수축력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심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뼈에도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또 면역 기능도 좋게 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우리 몸에 두루두루 신체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0: 근육은 체형을 보기 좋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근육의 재발견과 함께 근 감소증이 노년 건강의 열쇠라는 비밀도 풀리기 시작했죠. 응급 입원한 환자를 만나러 가는 길. 고령의 낙상 환자이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열은 없으시네, 그죠?
5: 네. 손이 빠졌어요.
2: 네. 제가 한번 데려가 만져볼게요.
5: 예, 예. 네.
0: 치료에 앞서 근 감소증 여부를 확인하는데 근육량 감소는 물론이고 근력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18 정도? 네. 28 정도 되는데 조금 약하긴 하세요.
0: 근 감소증으로

0: 로 인해 다른 곳도 아닌 방 안에서 낙상했다는 80살 권관웅 할아버지.
1: 예, 그때가 자는데 그냥 무지하게 추워요. 추워가지고 농 있는 이불을 꺼내려고. 농 있는 이불이 상당히 높아요. 그 꼭대기 걸어갔다가 내린 큰 놈이 한치 떨어져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그 입을 내리다가 이런 배를 당하죠. 그게 모든 게 다 힘이 없어서 그렇죠.
0: 허리를 다쳐 쓰러진 뒤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 많이 놀랬죠.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병인이 우셔서 이렇게 발견한 거지. 이제 전에도 이제 경찰 공무원이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이 팔 두께가 일반 사람 이상의 1.5배 정도 힘이 좋으신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많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근육이.
3: 바라는 건 어떤 거세요? 바라시는 거?
1: 바라는 것은 건강해서 좀 집시가 아파요.
2: 아, 저기 장모님이 증증치매예요. 그러니까 증증치매 돌보시다가 이렇게 됐어요.
1: 그래서 조금 나서 시끄를 그래서 빨리 나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0: 병상에 누워서도 그저 치매에 걸린 아내 걱정뿐인 할아버지. 낙상 이후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져 집안에서의 낙상만으로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겁니다. 노인들의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죠. 우리 몸의 근육은 70%가 하체에 집중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하죠. 특히 허벅지에 있는 네 갈래의 근육을 뜻하는 대퇴사두근은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음이 불안정해져 낙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낙상을 경험하면 다시 낙상할까 두려워 신체 활동을 줄일 수 있고 누워 지내면 점차 근육이 감소하고 신체가 쇠약해져 또다시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4: 되게 골격근이라는 것은 근육은 뼈에 붙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태생학적으로도 우리가 태아 때도 같은 기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서로 아주 밀접한 기능이나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감소증이 있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더 훨씬 많이 발생하고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절 위험이 10년 내에 2배, 3배 증가하고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동시에 다 있는 경우 흔한데 그런 경우는 기하산술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척추 골절로 입원한 지 2주째. 다행히 극심한 통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회복이 되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5: 이제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운동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운동을 물론 하시되 그 누워계시지 마시고 쉴 때도 앉아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일주일 동안에 근육이 한 3% 정도 줄어든다. 네. 그러면 그 양은 한 나이를 한 3년 먹었을 때 줄어드는 양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은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 네.
0: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할아버지. 근감소증으로 낙상한 뒤 침대 생활을 하는 사이

0: 근육이 더 줄어버린 다리.
1: 다시 앉으시고
0: 앉았다
1: 회복하시고.
0: 일어서기 동작은 하체 근육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있는
1: 다시 또
0: 힘껏
1: 일어나고.
0: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할아버지. 한시라도 빨리 아내에게 향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닿은 걸까요? 마침내 한 발 한 발 다시 걷기 위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83 이종남 할머니는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2: 이 배가 좀 나왔어요, 이게. 그래도 그때는 배 나온 걸 모르고 살았어. 배가 이게 무척 나온 배예요, 그때. 얼굴도 동그랗게 생기고.
3: 젊은 시절의 나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2: 글쎄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을까, 그랬죠. 지금 같은 거는 배가 나와, 안 나와서 걱정이지.
0: 67kg에 달할 정도로 체격이 좋았던 할머니. 지금은 45kg이 채 되질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기력도 쇠했습니다.
2: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한 2년을 입맛이 없더라고. 입맛이 없더니 조금 줄어들어가는 게 다말로 쭉 없어요. 작년에 이제 언니 돌아가고 언니 돌아가는 거 보고 1년을 알았다니까. 힘들었죠.
0: 친정 엄마 같던 언니마저 세상을 떠난 충격이 컸습니다.
2: 지금도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3: 그 전까지는 그럼 60대 되시고 70대 되실 때는 괜찮으셨어요?
2: 아유, 그땐 뛰어댕겼죠. 80 넘으니까 그렇게 되대. 80 하나 달라고, 둘 달라고. 살이 쭉쭉 빠지면선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더라고.
0: 80대로 접어들면서 식욕이 크게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 누워 지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단지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들의 부담이 걱정인 84 이동희의 할머니.
4: 누워있는 게 편해요. 근데 워낙 못 먹으니까 잘 먹을 때는 잘 모르겠고 못 먹고 그럴 때는 좀 그런 게 더 심해요. 나도 8남매 막내인데 다 돌아가고 차례는 내 차례인데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워있을까 봐.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자손들이 와서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지 다른 건 없어요. 어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0: 어느 날 갑자기 누워 지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인 두 할머니. 과연 기력이 쇠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분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고령 환자들의 근 감소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원 교수의 진료부터 네.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4: 항상 그 근육이 적은 게 문제예요.
5: 남들보다 조금 더 피로를 빨리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4: 그런 셈이죠. 예, 밥만 잘 먹으면은 그런 것도 들었는데 밥이 수월하면은 좀 그런 걸 좀 느껴요.
5: 작년보다 체중이 빠지셨어요, 몸무게가? 작년보다?
2: 작년 같아요.
5: 아, 근데 좀 적은 편이다 이 말씀이죠.
2: 45kg도 안 나가요.
5: 근육이 좀 모자라는 게 걱정돼서.
0: 체중 감소와 피로감은 근 감소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5: 그런 걸 더 느끼시는군요.
6: 이제 제일 넓은 부위를 재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요만 공간이 남잖아요, 지금 그죠? 종아리가 좀 작다. 자기 키에 비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0: 종아리가 야윌 대로 야윈 상황. 두 분 모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쪽 팔다리의 근육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근력을 알 수 있는 악력 검사에 이어 근 기능을 보는 보행 속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드러난 이동희의 할머니. 이종남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은 중증 근 감소증에 해당됐습니다.
5: 4.7밖에 안 되니까.
0: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원 교수. 누세와 관련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0: 노쇠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병적인 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신체적인 노쇠가 있는 사람들은 2년 뒤에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올 확률이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와상 상태가 되는 거고 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요양시설로 가게 되는 입소가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 노쇠는 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노쇠해지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결국 장애 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쇠의 주요 증상으로는 식욕이 감퇴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져서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죠. 노쇠가 생기는 원인은 노화 자체뿐만 아니라 나쁜 영양상태, 신체활동 감소, 약물 부작용, 사회적 교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원인에는 근감소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 근감소증이 노쇠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노쇠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 나이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밥 잘 안 드시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근육감소증이 오게 되거든요. 근육감소증이 오게 되면은 활동이 또 줄어들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맛이 더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1: 원장원 교수는 노쇠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했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계단 10개를 오르는데 힘이 드나요?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한 번도 안 했나요? 1년 동안 체중이 4.5kg 이상 감소했나요? 운동장 한 바퀴 정도를 걷기가 힘든가요? 5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노쇠 전 단계이고 3개 이상이면 노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최근에 1년 동안 살이 5kg 넘게 빠지셨어요?
3: 5kg 넘게 빠졌어요.
2: 5kg 넘게 빠지셨어요.
1: 두 분도 노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는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거나.
4: 예, 너무 힘들고 오늘도 설거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왔어요.
2: 그러셨구나.
1: 중증 근감소증에 더해 노쇠까지 진단받은 이동희의 할머니. 우려했던 대로 이종남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노쇠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노쇠라는 것은 장애의 전 단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장애가 생기고 요양시설로 가는 원인을 보면은 뇌졸중도 있고 뭐 치매도 있지만은 특히 80세가 넘어갔을 때는 그런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1: 다행스러운 건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병적인 노화 현상인 노쇠는 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한 노인은 노쇠의 전 단계를 거쳐 노쇠해지고 장애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쇠를 치료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요법을 통해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특화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노쇠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0: 근육감소증은 사실은 근력을 좋게 해주면 좋아지겠지만 중증 근육감소증은 특히 보행 속도가 떨어져 있는 중증의 경우는 보행이 좋으려면 꼭 근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이 밸런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균형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 중증 근육감소증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처음부터 갑자기

0: 반향은 안 되겠지만은 서서히 늘려가서 한 20, 하루에 20분 정도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 좋겠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심장이 약하고 폐기능이 약해서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좋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근력 운동이 가능하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근력 운동 효과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걷는 거죠. 걷는 걸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가급적 매일 걸어주시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노쇠의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분들, 근감소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운동요법을 배워볼까요?
2: 첫 번째 동작은 밴드를 발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눈높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1: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은 평소 잘 쓰지 않는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스쿼트 동작은 뒤로 깊숙이 앉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팔을 앞으로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면서 무릎은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실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전방에 한 지점을 찍고 거기서 시선을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까치발 들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허리가 아픈 노인들이 따라하기 힘든 윗몸 일으키기.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한쪽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허리의 부담은 줄이고 복부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걸을 때 중요한 엉덩이 근육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식사요법.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적인 식사법은 무엇일까요?
0: 노인에서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하루에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육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늘리려면. 최소한 1.2g, 50kg 정도 된다고 치면 하루에 60g을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이제 하루 세 끼가 있잖아요.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단백질을 먹는 것이 가장 많이 근육을 만들 수 있고 근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생선 100g에는 단백질 7g이 포함되어 있고 육류에는 20에서 25g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등을 번갈아가며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단백질을 그냥 그 육류를 먹을 거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어느 게 좋으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뭐가 있냐면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좋게 해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또 뭐가 장점이 있냐면 보행 능력이 좋아진다는, 근 기능을 좋게 해주는 쪽이고 그래서 약간 효과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 효과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근육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는 결국 근육 약화와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재료가 될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관여하는 mTOR 효소를 자극,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자연 생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가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증 근감소증으로 노쇠 상태에 이른 두 분과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양 교육을 받고 이어서 운동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0: 하실 때에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 괜찮으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하시죠.
2: 힘드니까 운동이죠.
1: 맞아요. 근육이 빠져 있어서 문제이신 상태니까 근육을 만들려면 계속 근육을 괴롭혀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0: 2주간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변화를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현재 근육 상태는 썩 좋지 못합니다. 근초음파 결과 두 분 모두 근육의 두께가 얇고 지방과 섬유 조직이 많았는데요. 건강한 60대 여성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일주일 뒤 84 이동희의 할머니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한창 근력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운동이라면 주로 걷기만 했다는 할머니는 처음 해보는 근력 운동의 재미가 제법 쏠쏠하답니다.
3: 내가 이런 걸 알아서 배워서 하니까 좋구나. 엉덩이는 덜 아프고요. 이제 밥 뭐 잘 먹으면은 기운도 좀 나고 그래요.
0: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데도 노력 중인 할머니. 다행인 건 운동 덕분인지 식욕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소원이 고대 왕실로 푼 집도 싫고 잘 먹는 게 최고다. 화이팅이야.
0: 같은 시각 이종남 할머님의 집. 배가 나왔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질 만큼 근육이 빠져버린 할머니는 평소 잘 안 드시던 음식들도 신경 써서 일부러 챙겨 드십니다.
4: 제가 계란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계란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매일 하나씩 먹고, 예. 또 저기 그 단백질 음료수 그거를 꼭 아침이면 하나씩 먹고 그래요.
0: 식품으로 직접 섭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단백질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던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이 익숙해져가는 7일차.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계단 오르기 운동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4: 남들처럼 허리 좀 안 구부러지고 좀 걸음걷는 것 좀 씩씩하게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0: 마침내 2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병원으로 모인 두 분의 표정이 밝습니다.
4: 그냥 뭐 이것도 하고 발도 저기 하고 이것도 막 하고 예 그랬어요. 막 이런 거 하고 밥 먹는 건 약이다 하고 먹었어요.
3: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0: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노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과연 두 분의 근초음파 결과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동희 할머니의 결과입니다. 근육 사이에 하얀색 지방과 섬유 조직이 조금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이종남 할머니도 근육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자발적으로 계단 운동까지 병행했던 이종남 할머니는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든 변화까지 관찰됐습니다.
5: 사실은 운동 효과를 보려면 3개월은 해야 됩니다. 근데 2주 만에도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근육의 질, 분명한 것은 근육의 질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육감소증과 노쇠에 좋은 신호거든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거고 노화는 뭐 우리가 거슬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노쇠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또 원인이 있어 생기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기능 저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0: 86 이준균 할아버지 부부에게 올가을은 더 특별합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식사할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아내 경자 씨.
3: 할머니라 내가 잘 집어주지.
0: 군에서 총상을 입고 한파를 쓸 수 없게 됐지만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2년 전 죽음의

0: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1: 그때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지. 못 먹으니까 그냥 한 숟갈 들어가면 그냥 토하는 거야. 그랬었어. 그러기를 진짜 1년 넘게 했네.
0: 70대까지 건장했던 할아버지는 80대로 접어들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먹는 약이 차츰 늘어갔습니다.
2: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또 정신과 37, 8개 그렇게 먹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날이 시작됐습니다.
2: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1: 그렇게 하면서부터 먹는 걸 못 먹은 거예요. 먹으면은
2: 다 토하고
1: 먹질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오래 갔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아무 이상이 없대. 해줄 게 없대. 사람이 이 생명이 끝이 되려면 병을 잘 모른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었죠. 아,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아유 내가 그
0: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간 곳이 어르신 진료센터였습니다. 오직 물로 연명하며 체중이 42kg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준균 할아버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3: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4: 네, 저희 그동안 잘 계셨죠?
3: 예, 아주 교수님 덕분에 뭐 아주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4: 저희 2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네. 그때 막 한 체중이 한 15kg 정도 빠지시고 토하고
3: 15kg가 뭐야 한 30kg는 빠졌지. 그때는 교수님한테 올 때는 죽으러 온 거지. 영화실 갈 생각하고 네네. 한 발짝을 못 뛰고 뭐
4: 결국은 뭐였냐면은 그 토하고 이러시면서 전해질이라는 게 부족, 네. 칼륨이 부족했었고 네. 약을 드시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보니까 네네. 뭐 우울증 약에다가 뭐
0: 뜻밖에도 약물 과다 복용이 문제였습니다.
4: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이 약물이거든요. 특히 노쇠한 분들의 경우는 약물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전해질 이상이 아닐까 생각했었고요.
0: 우리 몸의 체액과 혈액에는 나트륨과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녹아 있습니다. 전해질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지면 이를 전해질 이상이라고 합니다. 칼륨 이온은 심장, 신경, 근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죠. 저칼륨 혈증은 흔한 전해질 이상 중 하나로 혈액 검사에서 칼륨 농도가 3.5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약물이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도한 이뇨제 사용도 그중 하나. 너무 많은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급격히 칼륨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구토나 설사가 저칼륨 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소화관에서 칼륨이 너무 많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저칼륨 혈증이 생기면 전신 쇠약, 마비,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구토가 계속돼 저칼륨 혈증이 생겼던 할아버지는 원 교수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또 칼륨 농도를 높일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섭취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컸습니다.
3: 우리 할머니한테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이거를 자꾸 주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이제 우리 할머니가 나

0: 이젠 노쇠라는 말보다 건강 노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준균 할아버지.
1: 하루 최하 15,000보 내지 18,000보는 걸어요. 밤맛 좋지, 잠 잘 자지, 다리 힘나지.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0: 뼈와 가죽만 남아 앙상했던 다리는 어느새 단단한 근육으로 채워졌습니다. 노쇠를 딛고 일어선 그는 활기찬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만성질환을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삶. 복용 중인 약은 평균 4.1개에 달하고 일상생활 장애를 겪는 노인도 4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주목해야 할 건 노쇠와 노쇠 전 단계에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10년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현실. 여러분은 오늘 건강 수명의 열쇠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근육을 저축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2: 노인의 경우에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이다. 내가 의미 있는 일들 할 수 있어야 돼.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노쇠 전 단계인 사람들은 한 15% 정도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지는가를 봤더니 이분들은 대개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노쇠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요양시설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국민행동요령 지진해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GP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0: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점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고된 노동의 무게도 함께 나누고
1: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2: 그러지? 따뜻하고 그러지? 따뜻하고
0: 변화무쌍한 삶의 풍파도 같이 이겨내며
3: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0: 마침내 맺어낸 세상에 꼭 필요한 결실.
4: 아빠가 만든 소금.
2: 이래 너무 맛있지?
0: 좋은 소금이 음식 맛을 살리듯 서로를 살리는 사이 좋은 부부를 찾아 비금도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가 모여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 섬들 가운데 예로부터 소금 섬으로 이름난 곳 비금도. 비금도 염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5: 멀리 있어요, 기계.
1: 기계가 와, 이제 점수 자동으로 이제 딱 틀어 넘어.
6: 아, 딱 가. 뭔 기계가 와요?
1: AI 시대예요, 이제.
2: 아, 가지.
1: 기계가 딱 와서 싹 힘든.
0: 염전밭에 등장한 낯선 기계.
1: 이제 수동으로 딱 맞춰놓고 그것만 할 것인가.
2: 자, 같이 우리 붙잡고 와볼까요? 사이좋게.
1: 야, 이랑 붙게, 금방 물어. 잡지 말고, 이렇게 가서 가만히 잡고만 있어.
2: 응.
1: 잡고만 있어. 그러고, 이렇게 돌려.
2: 예. 잘 밀어지네. 기계가 기계네.
1: 쪼쪼로 나가면 이렇게 더 돌리고.
2: 응.
0: 소금을 밀어 모으던 장비, 대파를 기계가 대신합니다.
1: 아, 친구. 너 서이 노래 부르면서 한번 확실히 그 노래에 신경 쓸 거라는 거야. 확실히
2: 아니 기계도 깨끗하게 밀어지네. 좋구만.
0: 덕분에 예전보다 노동은 한결 수월해지고 더 많은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6: 예전 같지 않네요.
2: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시대의 변천을 염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기계가 일을 덜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염전 일. 부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0: 몇십 년 됐다고?
1: 그러지. 우리 애기 아빠랑 똑같이 시작했죠.
0: 몇십 년?
1: 한 죽어. 몇십 년 됐어, 우리? 세월이 간 게 잊어버렸네.
2: 그럼 그 시기도 똑같이 했을 게 41년.
1: 41년. 자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게. 그 몰랐지. 나는 이 염전을 무대에서 소금을 물에서 건진지 몰랐어. 빗자루로 쓸어 담는 줄 알았어. 소금. 뭐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물 속에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 3년 고생했어.
3: 남편을 따라 비금도로 온 최향순 씨. 낯선 염전 일에 몸도 마음도 고됐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염전 밭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1: 우리 둘이 염전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애기들도 다 키우고 다 교육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다 자기 가족 이게 가족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3: 흐린 날 뒤에는 다시 햇살이 비춘다는 걸 알기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염전밭을 나아갑니다.
4: 오늘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1: 그러지? 따뜻하고.
4: 그러지? 오늘 조심해야 돼. 애기 다르듯이 다른다니까. 부럽지 뭐요.
5: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아껴주시네.
1: 그러니까. 그런 게 살지, 지금까지.
4: 와,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마음이 아파.

0: 비 예보가 있는 날.
1: 우리 예쁜 장어가 오늘 우리 부부의 보양식.
0: 이 장어가 오늘 점심상의 메뉴입니다.
2: 두 분이 드신다고 두 마리 드시는 거예요?
1: 그렇지. 한 마리, 각자 한 마리씩. 각자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탑탑하게. 이렇게.
0: 장어에 된장을 넣고 부부의 보양식을 뚝딱 끓여내는 향순 씨.
1: 우리 서방님이 어디 계실까? 대아빠! 얼른 와서 식사하시오. 오늘 비머리 하려면 힘드실 텐데. 오늘 탑탑하게 아주 잘 기대셨습니다.
3: 잘 먹고.
1: 예.
3: 그저께도 먹었는데.
1: 아니.
3: 계속 먹었는데.
1: 그래도 이것처럼 힘이 난 거 없어. 요즘 낙지도 좋은데 낙지가 좀 잘 안 나니까 짱으로 대체해야죠. 짱으로.
3: 비머리 아주 힘들게 또 짱으로 먹어야지.
1: 먹어야지. 자, 얼른 드십시다.
0: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염전이 바쁜 날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1: 다 그러지. 엄마나 맨날 진수성찬 먹었어.
3: 오늘은 염전 비원이 한다.
1: 나 저녁에 만찬을 해야죠.
3: 그래서?
2: 네.
3: 바빠서?
1: 바빠서 간단하게 먹어야 돼.
3: 말을 하면 앞에서 막지 말고 내 말이 끝나면 하고
1: 있어. 이런 우리 맨날 티격태격이요. 어, 그걸 재밌어. 사랑의 티격태격.
4: 오늘 장어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장어의 힘을 한번 발휘해볼게라오.
3: 아따, 그러니까 오늘 비모리 함께 장어를 잘해줬어.
1: 예.
3: 장어 안 했으면 비스비스 할 텐데 장어 먹은 말에 오늘 또 힘찬 나고.
4: 아, 여기에 그냥 기름이 잘 흘러버려.
3: 기름 다 빠져버려, 오늘. 아이, 그래야지.
4: 그러면 또 맛있게 또 해 먹어봐야지.
0: 비 내리기 직전. 만들어진 소금은 얼른 거두고. 염전을 정리정돈하는 걸 비몰이라 부른답니다. 하늘 눈치 보는 것도 염전의 중요한 일이죠.
1: 어메! 아이, 바쁜데 일하고 왔냐?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큰놈, 아이고, 오늘은 고생했다. 가족들하고 또 지내야 될 테니 또 이러고 도와주려고 왔냐?
5: 아드님 자주 오세요?
6: 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5: 아, 그래.

0: 얼을 맛있게 담아보자.
1: 네.
2: 무슨 기계예요, 이건?
0: 이것이 소금 여가 있는 거, 그, 다, 통에다 바로 넣어보, 체렴기.
3: 용가리.
0: 용가리.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꼭 이빨, 입이하고 장닭까지 있어요, 장닭. 장닭 빨아, 그렇게 생겼는데, 또 용같이 생겼어. 그렇게 용가리라고 했지.
3: 용 타셨네요, 그러면.
0: 용도 타봐야지, 한 번씩.
3: 무슨 차나 오겠지? 아니, 개선장군 같아. 어?
0: 다 밀었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야, 용가리 체려. 각자 임무, 유충 유치.
4: 흡사 대첩이라도 펼쳐진 듯 오동 씨의 지휘에 따라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0: 그대로 됐어 됐어.
2: 어떻게?
4: 모아놓은 소금을 통에 옮겨 담는 체염기. 물기를 머금은 소금은 무게가 상당하기에 비모리 작업에 체염기가 큰 도움이 된답니다. 창고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요.
5: 한 아까 600kg? 500, 60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3: 고생하신 분 많이 보셨어요.
5: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저희도 그 고생하실 때 저희도 또 같이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부모님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었겠지만 직접 또 같이 또 하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 어린 시절부터 부부의 곁에서 도왔던 자녀들, 온 가족의 땀으로 일군 소금 받칩니다. 염전은 가족의 삶이자 든든한 뿌리. 가족이 힘을 보탠 덕분에 비몰이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들들만큼이나 반가운 손님.
6: 오메 우리 공주 우리 진사 현사 아이고 우리 서준이도 왔네. 자 우리 서준이 한번 알아보자. 우쭈쭈쭈 우쭈 영감아 서준이 몇 살?
7: 네 살.
6: 이렇게 하고 네 살입니다.
7: 네 살입니다.
4: 향순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섬 제철 재료로 저녁상을 차리려고요.
8: 아 여기 지금도에서 지금 이제 6월 이제 5월부터 제철이 시작해서 6월에는 제철이지. 진짜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거죠. 살도 연하고.
4: 아들 손주 모두 좋아하는 병어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비금도 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는 살이 두툼하고 쫄깃해 살짝 데치기만 해도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6: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을 게 우리 아들들도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올려봐. 좀 내려봐.
4: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은 밥상. 세상 많은 밥상을 책임져온 소금도 빠질 수 없죠.
0: 그래도 누구 아빠가 만든 소금.
6: 이래 너무 맛있지?
0: 40년 지금 간이 맞아.
4: 좋은 소금으로 간한 삼겹살은 그 자체로도 맛이 좋죠. 향순 씨를 먼저 챙기는 오동 씨.
6: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유, 맛있게 들고. 네.
6: 먹고 힘내겠습니다, 나도. 아우.
9: 아버님이 다 싸주시네요.
6: 보기 드문 일입니다. 맛있네요. 좋네요. 자주 이렇게 싸주면 좋겠네요.
10: 아, 병어. 엄마 요리는 갈수록 늘치네, 실력이.
7: 맞아.

0: 말씀하셔.
1: 병원 맛있어. 병원 먹어.
2: 할아버지의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1: 나는 자.
3: 감사합니다.
1: 오냐, 고개도 잡아. 내가 부산에서 주지 말고 그래서 까먹어.
4: 누가 응. 여기서
0: 누가?
5: 감사합니다, 야재.
3: 감사합니다.
5: 여기 보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가족의 맛있는 저녁이 무르익어갑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은 덕분에 부부가 쉬어가는 날입니다.
6: 아니 근데 내가 여 비금도에 살지만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하트는 난생 처음이네. 나 혼자 올 때는 잘 보이더만 당신하고 올게 이렇게 앞이 이래선 안 되는데 여보.
1: 하트는 이 아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6: 지금 완전히 모카솜 이불이 딱 덮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7: 아버님은 고개 돌리셨나?
6: 아 아닌 것 같다고.
1: 아니 안 보여.
6: 자 우리 여기서 찍읍시다.
1: 여보. 속상한.
6: 자 여보. 여 하트
1: 해변에서. 차분하지 않아. 여기 아무도 안 보이니까.
6: 안 보이게 좋네.
1: 할래의 마음이 없구만.
6: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억을 하는 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 무슨 손대?
6: 아 이제 핸드폰 한번 줘보셔요. 예. 자. 사진 한 장 찍어주실래요?
7: 아니.
6: 이만큼 와주세요. 가까이 하게 뭔 당신이 아니니까. 자.
7: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4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두 분이 좀 살고 싶으세요?
1: 내가 할까? 자네가 먼저 하게.
6: 예전에는, 추웠다, 더웠다. 진흙탕도 들어갔다. 아주 그런 인생 역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따뜻한 보리차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살고 싶습니다. 희망.
7: 아버님, 왜 웃으세요?
6: 너무 이상한 말 해서 그러나?
1: 웃음이야, 나온 것만.
2: 날씨는 변화 못살해도 부부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8: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어리와. 맛있네. 천만원 맛있구만.
9: 아야 잘 먹었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해.
10: 맛있어.
11: 다음에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자고 그냥.
12: 아이씨구 잘 친구 차차차.
13: 오늘 흥이 나니까. 다 흔들어 치다.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그럼 이렇게 파키스탄을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3: 안 더워요? No hot? Hot,
4: yeah. You speak English?
3: No. 그래. 자, 1, 2, 8.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3: You happy? I'm happy too.
1: 시골 만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된다 보네요.
5: 야, 이 길이가 지금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1: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폴로 경기 하고 있습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0: 꿈속을 걷는 듯한 풍경 훈자. 이 장수 마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 물속 안에 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는.
0: 파키스탄 여행만 11번째. 많이 왔어도 태국을 경유하는 여정은 설렙니다. 볼수록 올수록 새로운 파키스탄. 이번 여정은 파키스탄 북부 치트랄로 갑니다. 치트랄, 제가 파키스탄에서 좋아하는 여행지를 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힌두쿠시 산맥의 최고봉, 트리치미르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 장엄한 설산이죠.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치트랄은 아름답고도 거친 태초의 자연을 품은 곳인데요. 그중 하나가 쿠나르 강이죠. 힌두쿠시 산맥에서 발원해 아프가니스탄까지 흘러가는 긴 강입니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세찬 물살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네요.
1: 저기 뭐지?

0: 그 약간 옆으로 길을 건너가는 뭔가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강 건너 마을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뭔가 보입니다.
0: 우와, 강 물살색이 봐. 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지나가고 있어. 와, 지금 두 분이 타고 건너왔어요.
1: 쿠나르 강 사이를 오가는 케이블카네요.
0: 와, 아, 여기 지금 강 물살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건널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골 마을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지금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우와, 대박. 손으로 하는 거 봐요. 이야, 절도 있어요. 몇 번 돌려서 어디까지 하면 딱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네요.
1: 수동이어도 속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0: 이야, 엄청 빠르다, 근데. 와.
1: 편도 요금이 우리 돈 100원. 가성비 끝판왕이네요.
0: 하루 종일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교대 같은 거 없어요?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1: 쿠나르강 케이블카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되는데요. 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0: 오, 호텔까지 지나다.
1: 문은 셀프로 열고 닫게 되어 있네요.
0: 와.
1: 2년차 기사님, 이동 거리를 계산한 후 케이블카가 출발합니다.
0: 와, 시원하다. 와, 진짜 물살 세네요.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 물살이다. 일상생활에서 참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교통수단입니다.
1: 승차감도 좋고요. 순식간에 강 건너에 도착.
0: 아,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 길이가 지금 450m입니다.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확 간 것 같아요.
1: 케이블카 덕분에 쿠나르강을 편하게 건넜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는 작은 시장이 있는데요. 어슬렁 어슬렁 돌아봅니다. 상점을 한참 구경 중인데 마침 눈에 띄는 게 있네요.
0: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모자가 여기 전통 모자인지.
1: 이건 파콜이라는 전통 모자인데요. 치트랄 지역의 특산품인 양모로 만듭니다. 둥근 모자 가장자리가 돌돌 말려 있어서 머리에 딱 맞게 쓴다는데요. 제 머리에 맞을까요?
0: 아저씨 손길이 너무 터프하네. 머리에 딱 들어가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쏙 들어왔어. 엄청 이게 약간 고정감이 있을까 싶었는데 엄청나게 고정이 딱 됩니다 지금. 아.
1: 파콜은 파키스탄 남성들이 쓰는 전통 모자.
0: 아저씨 입은 옷이랑 요거랑 전통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네.
1: 정말 날씨가 더운 여름날인데도 파키스탄 남자들 모두 파코를 쓰고 있네요. 어슬렁 어슬렁 걷지만 가고 싶은 데는 다 갑니다. 파콜 가게 주인이 소개해준 장인을 찾아가는 길.
0: 아까 가르쳐준 데가 여기 저기 헷갈리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조금 헤맸지만 찾았습니다.
0: 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1: 순모숄 센터, 영어와 울드어로 쓰여있는 간판에서 만만치 않는 내공이 느껴지죠.
0: 안녕하세요.

0: 아침 양모로 천을 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리드미컬한 데트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수천 올의 시실과 날실이 만나 양모가 천으로 탄생하는 과정. 우리네 배틀과 비슷해 보이는 이 기계는 파키스탄의 전통 모직을 짜는 배틀로 커디라고 부릅니다.
1: 안녕하세요. 아살라미쿰. 몇 년 동안 이거 만드셨어요?
2: 예, 우리 저라떼세요.
1: 50년? 50 years. 와. 48년 장인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운동 삼아서.
2: 와. 여태 같은 아메리카 고비자대. 1000 meter. I make this two hour.
1: Two hour.
2: One shot.
1: Oh, your hand very fast. You are like the machine. You are more fast. 와, 자부심이 엄청나시네요.
0: 자부심 넘치는 장인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1: 대단합니다.
0: 갑자기 눈을 가리는데요. 하지만 작업은 이상무. 가히 50년 경력의 달인다운 실력입니다. 치트랄 지역은 질 좋은 양모가 생산되는 곳으로 대를 이어 전수된 전통 직조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청년은 둘째 아들이라는데요.
3: 아버지의 대를 물려서 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1: 아, 속도가 다르다.
2: 1 month, 2 hours, he's 1 month.
1: Yes. You working how many years? 1 year. 아, 1년밖에 안 됐구나. 야.
0: 아직은 초보. 그래도 아들 실력을 더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1: 아, 여기 또.
0: 여기가 아들의 작업장인가 봅니다.
1: 오케이. 예. 아, 이렇게.
0: 아버지의 전통 배틀보다 간소화된 배틀 앞에 앉은 아들. 아, 그래도 어딘가 어설퍼 보이죠?
2: 와인딩. 와핑.
0: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데 하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1: Yeah, so you make now son is a beginner. 야. 걸렸어 지금 아버지 지금.
0: 배틀에 실이 걸려서 한참 헤매는데 경력 50년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1: 지금 좀 문제가 생겼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0: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다시 배틀이 움직입니다.
1: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또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때요?
4: 네,
1: 아버지가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둘째가 아버지는 그저 대견합니다. 요즘 젊은이답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야망도 있다고요. 가업을 이어가는 부자의 모습이 다정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치트랄산 천이 궁금해지는데요.
1: 아, 이게 다 지금 만든 완제품이구나. 아, 모양이 너무 예쁘다.
0: 장인이 직접 양모로 실을 뽑고 배틀로 짠 천입니다.

0: 아, 여기 다른 문양이네, 두 개네요. 모양이 다른 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This is a trouser, 바지. 야, 요거는, 아, 요거는 이제 숄이구나, 숄 맞죠? 덮는 거. 이게 파키스탄 분들의 좀 추운 데 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You happy? I'm happy too.
1: 50년을 이어온 장인의 자부심과 열정. 치트랄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비결이겠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장인들의 손끝에서 느낀 파키스탄의 진짜 모습. 사진으로 훔쳐봅니다.
0: 뭔가 붙이는 소리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1: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0: 우와, 이 밑에도 다 사람이에요.
1: 폴로는 페르시아 때 시작된 스포츠로 파키스탄 최고의 인기 스포츠죠.
0: 우와, 전력질주. 우와, 우와,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1: 이곳은 해발 2200m 고원의 경기장. 박진감으로 치트랄이 들썩일 정도입니다. 온 동네 주민이 경기를 보러 나왔는지 관람석이 꽉 찼어요.
0: 저, this is a match?
2: Yes, this is a practice polo match.
0: Well, a practice match, yes.
2: Exactly. Yeah, yeah. This is match between Chitral Police
0: yeah.
2: and Chitral Levies.
0: Ah, I see.
2: They are practicing for a match in Shandur.
0: Ah, Shandur. Ah, yes.
2: That will be played from 7 to 9 July yeah. against Chitral A team and Gilgit A team.
0: Ah, so Pakistan people, they like about the polo?
2: Pakistani people like polo as it is known as the game of kings.
0: Oh, wow.
2: There are few players who are part of Pakistan national
0: yeah,
2: team.
0: Yeah, yeah.
1: 폴로는 특히 치트랄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0: 지금 쉬는 시간이네요.
1: 경기 중간 쉬는 시간, 달궈진 열기를 식혀갑니다. 하지만 말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걷는데요.
0: 말이 경기를 했잖아요. 그럼 말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격렬하게 달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면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근육을 굳지 않게 하려고 지금 계속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말을 걷게 하는 겁니다.
1: 동네 꼬마들도 선수가 된양 경기장을 누빕니다. 폴로는 아이들도 즐기는 국민 스포츠. 오늘 치트랄은 폴로 경기 덕분에 모두가 즐겁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치트랄 지역은 힌두쿠시 산맥 기슭에 위치해서 지형이 험준합니다. 아찔한 굽커브는 기본. 굽잇기를 달려서 힌두쿠시 산맥의 최고봉 해발 7,708m 트리치미르 산을 마주하러 갑니다.

0: 더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죠.
1: 저는 항상 길기트발티스탄 쪽에 K2나 또는 옆에 난가파라밭 이런 산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치트랄에서 유명한 치르트미르 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차 타고 걸어서 제가 그 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치르츠미르 산은 전문 등반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산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늘 트레킹으로 대신해 봅니다. 이 지역은 정식 트레킹 코스가 없어서 발길 가는 대로 걸어보는데요. 고도에 따라서 주변 풍경이 다채롭게 변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칠 무렵 반가운 개울을 만났는데요.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죠.
2: 우와, 물 엄청 차. 와, 오, 손 시려. 지금 거의 10초 이상 손을 못 담그겠어. 손이 너무 시려요. 와, 진짜 손 시려요.
0: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와. 기운이 번쩍 납니다.
2: 진짜 손이 너무 차.
0: 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 우와, 진짜 멋있다. 안녕. Hello. You everyday watching this view. 어? It's a happy person. 와.
0: 전망이 기가 막힌 곳을 찾았습니다. 눈으로만 담아가기엔 너무 아까운 풍경. 마음을 울리는 풍경을 만나면 망설이지 말고 셔터를 누르세요. 사진은 나만의 추억이니까요.
1: 주는 진짜 힘이 다르다.
0: 아름다운 설산은 존재 자체가 작품 같아요.
1: 큰 산 앞에 서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거대한 자연 앞에 이 조그만 사람이 탁 섰을 때 그 위협받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압도되는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0: 그저 바라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1: 와. 와, 풍경.
0: 트리치미르 산을 향해 다시 걷는데요.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1: 저 여기 진짜 파키스탄 많이 와본 편인데 멋있네요, 풍경이. 지금 걸어가면서 제 걸음을 봐야 되는데 계속 얼굴이 지금 옆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
0: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이 높은 곳에서 삶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 여기는 밭인 것 같아요. 먹을 작물들하고 닭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참 대단해. 이 산비탈에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와, 저 집에서 진짜 풍경이 끝내주겠다. 와, 저 집 한번 가보고 싶네.
0: 저 작은 집이 궁금해집니다.
1: 길이 여기가 맞나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 미끄러워. 이게
0: 길인 듯 길 아닌 듯한 길을 조심조심 내려가서 봤더니 정말 집이었어요.
1: 아, 멀리서 봤을 때 좀 학교인가 아니면은 집인가 좀 궁금했는데 집이네요.
0: 하늘 아래 첫 집에도 삶의 흔적이 보입니다.
1: 우와, 세상에.
0: 풍경으로만 치면 파키스탄 최고 부잣집일 것 같네요.
1: 세상에, 이게 우리 집 앞 뷰라니.
0: 힌두쿠시 산맥의 설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이는 풍경이겠죠.
1: 와, 끝내준다.
0: 처마 끝에 걸린 설산의 풍경은 낭만 그 자체. 이런 풍경 속에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1: 안녕. Nice to meet you. You live here?
3: Yes.
1: Ah, but you can speak English?
3: Yes, I do.
1: Ah, you was born here?
3: Yes.
1: Wow. How old are you?
3: 11.
1: 11?
4: So, you think so here the everyday sunlight is beautiful or the sunset is beautiful?
3: Sunset.
4: Sunset?
3: Yes.
4: Ah, yeah? Sunset is more beautiful?
3: Yes.
2: 야, 주부와 진짜 멋있다.

0: 아따바드 호수는 2010년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혼자강이 막혀서 생긴 호수입니다. 당시 마을들은 이 에메랄드빛 호수 아래 수몰됐다고 하죠.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됐지만 호수 아래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라앉아 있네요. 혼자로 가려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타야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 혼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주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신비의 계곡, 혼자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 2430m의 깊은 계곡, 과거 혼자 왕국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죠. 마을로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8.8배 넓은 땅. 10번 넘게 왔어도 못 본 게 있죠.
1: 산장 같아요. 왠지 뭐 산채비빔밥 이런 거 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비교해 좀 네팔 약간 산장 느낌이 있어서 아 여기 보세요. 스티커 붙어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산악인들이 와서 자기들 심벌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대학 산업연맹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올 때 자기들이 스티커나 이런 와펜을 제작해 와서 자기 다녀왔다 붙이는 거죠.
0: 전 세계 산악인들도 꼭 찾는 곳이라는데요.
1: 오, 바람 찼다.
0: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1: 와,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찬 바람이 싹 왔어요. 근데 이 바람이 약간 냉장고 바람 같은 게 느껴보니까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가 심상치 않다, 지금.
0: 현재 해발 고도는 약 3,500m. 걷기만 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1: 멋지게 찍고 싶은데 지금 위험해가지고 제가 사진 작가니까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드려야겠다. I will take photo you. I will take photo you. Yeah, all together. Yeah. Three. Okay. One, two. Smile again. One, two. Yes. One, two. Where from? 아, 말레이시아였어.
2: 말레이시아 머리.
1: 예.
0: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 찍어 달라는 행렬이 생깁니다.
1: 좋아하시네. It's good? 산성군.
0: 산악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좋은 곳.
1: 1, 2, 3, 1 more, 1, 2, 오케이, 와, 와, it's good, 오케이, 1, 2, 3, 오, 나이스, very nice, 야, 오케이, good, 야, professional, you like a professional, 아, honeymoon, yeah, 와,
0: 냉장고 바람의 비밀을 찾아서 가볼까요?
1: 와, 여기 이제 빙합니다. 우와, 저기부터 지금 빙하가 시작돼서 내려오는데
0: 이 장관을 보고 싶었습니다. 검은 빙하로 불리는 호퍼 빙하는 길이만 9km에 이르는 대빙하. 수백만 년 전 형성된 빙하의 표면이 얼음탑처럼 뾰족한데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생긴 독특한 지형이죠. 거대한 얼음강이 흐르는 듯한 전강, 호퍼빙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1: 이게 입체적으로 되게 살아있는 느낌. 와, 멋있네요. 정말 신이 만든 작품이에요. 멀리서 보고 있는데 자꾸 더 빙하 가까이로 지금 가려고 하는 뭔가 사람의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0: 호퍼 빙하는 트레킹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0: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천천히 적응 시간을 가져야 고산병으로 고생하지 않아요. 빙하를 향하는 길은 풍경도 참 좋습니다.
1: 와,
0: 호퍼 빙하와 가장 가까운 전망대.
1: 야,
0: 빙하의 모습이 색달라 보입니다.
1: 밑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좀 입체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용암 마그마 같아요. 와, 이렇게 좀 소용돌이 쳐서 내려와서 다 굳어버린 그런 느낌이 됐어요.
0: 대자연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압도적 풍경을 연출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사진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키스탄은 잘 몰라도 혼자 하면 아, 거기 할 만큼 유명한 곳이죠. 700년 전 건축된 훈자 왕국 시대에 요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깊은 훈자로의 여행. 뭐니 뭐니 해도 훈자는 장수의 상징이죠. 최고령 어르신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1: 훈자 is a friend talked about this village, the more people long life.
2: Because our grandmother is now almost 90 plus year old. Yeah.
1: Wow. Assalamualaikum. Hunja friend talked to here. People is a long life, long life. Yeah. Yes. Yes.
2: Little bit.
1: Little bit. But you have? Okay. Oh yes, yes. Okay. I will go.
2: Time maybe no house.
1: No house. Okay. Wow. No house. No. He's still working. Wow.
0: 혼자 마을에서 손꼽히는 최고령 어르신 바로 이분입니다.
1: 알리라자.
3: 안녕하세요.
4: 마부 트라프자 왔어요.
1: 여기 알리라자.
4: 잘 안 보시나 보다. 알리라자. 아, I from South Korea.
1: 응. How old is he?
2: 105 years.
1: 와. 이 기운을 받아서 와 105. 이 건강의 장수의 비결이 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는지.
2: He's always in exercise.
1: Exercise, still working. 와.
2: 가한이야 나. 잡시처럼, 마스터시처럼, 그냥 피투수처럼, 마무리 유연시처럼, 한시처럼이야. 내가 길었지.
0: 105살 모하마트 할아버지. 청력과 시력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이남이녀 자식들도 벌써 70이 넘었고 평생 먹어온 집밥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5: 구이모 라마잔 알리 페잔 베이나 고미스 이네 가르마니스 카슈네르 바사 힐니 엑서사이즈 추무 고하 고카르 시앗 만데우르 타실라 세이반
2: 나지 벤테
0: 집안의 막내 손자가 이제 14살. 결혼식을 보려면 한참 더 기다리셔야겠죠. 오늘도 부지런히 운동하는 105살 할아버지입니다.

0: 혼자에서 70대는 젊은이로 친답니다. 파키스탄의 평균 수명이 66세인데 말이죠.
1: 몸이 엄청, you look very strong.
2: 72.
3: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너무 딱 사진 찍기 멋있는. 예? 이렇게.
0: 세월이 담긴 얼굴은 참 멋지죠. 여전히 현역인 70대 할아버지. 세계적인 장수마을 혼자의 비밀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봅니다.
3: 비스 클린 드링크 워터. 와, 이게 되게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기에는 좀 안 그렇게 보이긴 한데.
0: 혼자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수로 여기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3: 우와. 오, 물이 진짜 너무 차가워요, 근데. 우와, 이거 보세요. 그 꼭 기분에, 손에 금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와, 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꼭 움직이게 금이 움직였죠.
0: 바로 이 물이 그 유명한 혼자 워터입니다. 신비한 명성과는 달리 얼핏 보면 회색빛을 띈 탁한 물 같은데요. 이 물의 정체는 뭘까요? 장수의 비밀이 맞긴 할까요?
3: This is clean water. Yes? So drink. After filter.
4: Yeah.
3: Now like this after filter.
4: Now
3: it's
4: the same in water. We let it like this way.
3: 15 minutes, 20 minutes. 아, 이게 지금 만드네.
4: When the mud is settled.
3: How many hours?
4: Not hours. Few, 10 to 15 minutes.
3: Oh. They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Pakistan, but most people know about the Hunza. Because
4: yeah.
3: Why? Hunza is a long life. Long life.
4: Long life, yeah.
3: Because the water.
4: Yeah, everything is pure here.
3: Yes. But I see this color is true. It's the long life.
4: The green yeah? color. There are many minerals
3: from the Galatia water.
4: Yeah.
3: You will try for me.
4: I will try for you.
3: Yeah,
4: sure.
3: Yeah? Really?
0: 솔직히 막 마시고 싶은 색깔은 아닌데요.
3: The mineral water.
0: 매일 마신다는 혼자 주민은 잘 마십니다.
3: 와.
4: Cold fresh water.
3: Cold fresh water.
4: Yeah.
3: 아, 딱 다리도 받쳐서 딱 뜨는 데가 있네요.
0: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불순물을 미리 가라앉혀 놓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와, 이 안에 뭐가 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게.
0: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혼자 워터에는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많다는데요. 처음 마시는 여행자는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아까 전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애들이 좀 없어졌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만난다고. 할아버지 만난다고.
0: 시원한 물 한 모금도 어르신부터. 혼자 워터의 색깔을 보고 처음에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 물은 혼자의 자랑입니다.
3: 끝.
5: 예, 우리 아바우 아지다드 네비 이 파니 이스티말 키야 해. 피네 케 리에. 틱 해. 오르 하르 치즈 케 리에 이스티말 키야 해. 오르 아지 케 다우라 마 함 운케 포테 함 이스티말 커 레헨. 바스 이시 파니 키 와이즈 세 이스메 시파 해. 틱 해. 도 이스 와이즈 세 야한 키 우므레 람비 호티 해.
0: 혼자 마을의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흐르는 물을 바로 떠서 마시면 됩니다. 혼자 워터는 수로를 통해 집집마다 공급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장수의 비결 아닌가 싶네요. 그러므로 이 황홀한 풍경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자연 치료제 아닐까요? 혼자 마을에는 혼자 워터만큼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지금 과일 나무 같은데 분명히 그 혼자니까 혼자 어울리는 나무들이 있을 건데 저게 Hi. Nice to meet you.
4: Nice to meet you. Sure.
2: Today is very cloudy day. Hunja is very famous, the fruit many things, but I don't know, now everything is just green.
4: Our Hunja first fruit comes from mulberries.
2: Mulberries.
4: And cherries.
2: Cherry.
4: And
2: apricot.
4: And then peach.
2: Peach.
4: Plum. And grapes.
2: Grapes.
4: Yeah, I will show you.
2: Oh, wow. Oh, thank you.
0: Hunja 마을의 인심도 이렇게 좋습니다.
2: Is this your house?
4: Yeah, this is my
2: hous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저기 보세요. 체리가 너무 빨갛게 익었네. 와.
0: 혼자의 명물 체리입니다. 봄에는 체리꽃으로 아름답고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만큼 탐스럽죠.
2: I see the cherry only the supermarket. This is on the tree.
4: You can pick cherries from here.
2: Yeah. 아니 저렇게 체리 나무에 체리가 걸린 거 처음 봤어요. 항상 마트에 가면은 팩에 있는 거만 봤지.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
0: 태어나 처음으로 체리를 따봅니다. 원래 혼자의 장수 비결로 살구가 더 유명한데요. 아쉽지만 살구를 수확하는 철은 지났고 지금은 체리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2: 와. 와.
4: It needs some more time to prepare.
2: 근데 지금 굉장히 신선하고 약간 신맛이 있는 단맛이 있지만 저는 정말 한 뭐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와. 근데 아저씨 안 무서워해.
0: 자베트 씨의 푸른 정원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2: 오.
0: 염소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2: 여기 지금 닭들도 있고
4: We grow our own food here. We prefer to eat organic food.
2: Oh yeah.
0: 다양한 과일나무는 물론 텃밭의 채소까지. 알고 보니 자베트 씨는 가족의 먹거리를 전부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네요. 풍요로운 유기농 정원이 따로 없습니다. 네.
4: 아몬드.
2: 와, 아몬드. 이게 아몬드 트리, 아몬드. 아몬드 처음 봤어. 예. Yeah.
4: This is apricot.
2: 아, this is apricot. 아, 여기 살구.
0: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했던 혼자 왕국 시절에는 살구와 오디만 있었다고 합니다. 살구야말로 혼자의 역사를 담은 과일이죠. 혼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매일같이 말린 과일과 건가류를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왠지 중요한 비밀을 엿듣는 듯한 기분입니다.
4: We use apricot nuts.
2: Apricot.
4: That's why we use walnut.
2: Walnut.
4: And nuts.
2: Nuts.
4: And almond.
2: Almond.
4: Yeah. And and dry mulberries.
2: Mulberries.
4: When the mulberries start, they stop cooking.
2: Ah.
4: In Hunza, they stop cooking.
2: Stop cooking.
4: No food. Only they eat fruit. Until the fruit finish, they don't eat meat. They don't eat anything.
2: Almond, apple, walnut.
0: 혼자의 장수 비결이 된 견과류.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수 마을의 명성도 예전 같지 않죠.
4: When the Karakoram Highway comes, every you know everything is come inside. Yeah. That's why not so healthy people.
0: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은둔의 계곡 혼자를 세상과 연결해 줬지만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면 상석에 앉는 게 파키스탄 예법인데요.
2: 와, wow, thank you. This is cherry juice.
4: Cherry juice. Wow.
0: 방금 수확한 체리로 만든 주스와 혼자 전통 샌드위치도 내왔습니다.
2: 와, wow, 이거는 이게
6: 저는 알아요. 이거 살구씨. 요게 살구 말린 거.
0: 훈자 장수식품 삼총사가 총출동했습니다. 거기다 말린 살구도 있고요. 바로 이것이 훈자의 건강밥상. 제철 맞은 체리 주스는 새콤달콤 입맛을 돋아줍니다.
3: 드디어 훈자에서 가장 유명한 살구. This is last year?
7: From last year.
3: 와.
0: 골고루 맛보는 동안 집주인은 보고만 있는데요. 알고 보니 손님이 남긴 음식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훈자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3: 가서 손님이라고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집에 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0: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 만난 한국 취재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이유가 또 있었어요.
8: Mr. Kim, she is my daughter. Who is in Korea?
9: What have you guys
8: said? Yeah.
3: Yes. First daughter.
8: My first daughter, yeah.
3: Wow.
9: So every parent's thinking about the first is a special, special one.
8: That's, yeah, that's true.
9: And especially this yeah. daughter.
8: I've got three.
0: 첫째 딸이 그리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8: Hello, Mehnaz. How are you? I miss you. So these my friends came all the way from Korea. And then maybe you can see on the channel, on the Korean channel. So thank you so much. Bye-bye.
3: 어색해.
0: 어색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기 마련이죠. 제가 훈자에서 깨달은 장수의 비밀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미소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비밀 아닐까요?
6: 한인들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3: 여기가 오늘 저의 집입니다. Good night.
6: Thank you.
3: 잘 있어.
6: 스크리아. 박수.

0: 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1: 그러면서 또 개개인의 인권이 또 존중받고
2: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3: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쓴 은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작업하면서 다섯 명의 이주 아동과 그리고 이주 아동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이주 아동의 엄마 그리고 인권활동가 변호사 등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선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또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로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리나는 2002년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몽골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리나는 한국인일까요? 몽골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텐데요. 네, 몽골계 한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몽골계라서 외모도 한국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한국말을 쓰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살쯤 됐을 때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좀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예, 제28조 3항을 한번 보실까요? 예.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가입 및 비준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나도 이제 학습권이 주어져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게 되죠. 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난항을 겪게 돼요. 휴대전화 개통도 안 되고 또 의료보험 가입도 안 돼서 감기만 걸려도 굉장히 비싼 병원비를 내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공적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 좀 배제가 됐었죠. 가장 큰 불안은 체류 자격이 상실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모의 국적국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마리나를 만난 시점이 마리나가 고3 여름쯤이었어요. 몇 개월만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뭐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고 몽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몽골 언어도 모르고 왜냐하면 마리나는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모님의 어떤

0: 그 통역사 노릇까지 하면서 가장처럼 예, 부모를 또 돌보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마리나가 피해 당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요. 나에게 체류 자격 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내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20년 3월에 희소식이 왔어요. 인권위에서 장기 체류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중단해라. 그리고 체류 자격 여부를 심사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죠. 예, 법무부에서 마리나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15년 이상 산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해서 특별 체류 허가를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마리나에게는 체류 자격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의 의지와 또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갈 자격을 되찾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카림하고 달리아 남매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카림이랑 달리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남매거든요. 이제 각각 2살, 4살 때 사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요. 남매가 모두 국어와 역사 과목을 좋아해요. 성적도 아주 우수했고요. 그래서 카림 같은 경우는 역사 덕후예요. 그래서 역사 골든벨 전국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할 정도의 실력이었고요. 그런데 한국사 능력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어요. 외국인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예, 카림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난 건 죄가 없는데 왜 차별당하고 꿈도 못 이루고 고통받고 살아야 하나요? 예,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페버예요. 페버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마리나처럼.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한국인이죠. 예. 부모가 나이지리아인이고요. 예. 태어나서 9살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9살에 그 페버의 아버지가 뭐 일이 있어서 본국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체류 자격이 상실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페버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합법적이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운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피부색이 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이렇게 다투고 이랬을 때도 친구들이 야, 이 불법 체류자야. 당장 너희 나라로 가. 막 이런 말을 듣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버에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네 나라로 가라. 왜 계속 한국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느냐라고 말했을 때 페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그곳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살던 데서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네. 우리는 언제부터, 예, 어떤 이유로, 이주 노동자 혹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됐을까요?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이주 노동자를 주변에서 많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뭔가 좀 밀어내는 예,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다양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저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체류 기간 초과자. 예. 혹은 서류 미비 노동자. 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 2018년 12월에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하기도 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마라라고요.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1: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7.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0: 김포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갑자기 인천 출입국이랑 서울 출입국의 합동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그 단속을 피하려다가 미얀마 출신의 이주 노동자 딴저 테이 씨가 사망을 했어요.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사망인 거죠.

0: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징계하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지도 않았고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쓰지 마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경제적 수준에 취향이 비슷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보다 먼 이웃, 나와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나의 어떤 생각, 기존의 생각을 좀 깨뜨리고, 새로운 걸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공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진 않아요. 편견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혁군은 이제 이란 국적이고요. 7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란이니까 종교가 이슬람교도인데, 친구를 따라서 일요일에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찬양도 하고 뭔가 굉장히 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매주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체류 자격, 비자 기한이 이제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종교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란에 돌아갔을 때 뭔가 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종교 탄압을 이유로 중학생 때 난민 행정소송을 해요. 근데 2심에서 불인정이 나왔습니다. 불인정이 나오면서 2주 내로 한국을 떠나라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날 휴가셔가지고 그 옆자리에 있는 이제 국어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선생님이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된다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민혁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 민혁이를 돕고 싶은 사람은 다 교무실로 와라. 이게 점점점 소문이 나고 나중에는 옆 학교 아이들까지 다 들어와서 한 180명이 된 거예요. 많은 액션을 합니다.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넣고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1: 발 붙일 땅도 없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2: 차별과 혐오를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0: 민혁군이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나를 돕니?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를 돕지 않고, 그래서 네가 이란에 돌아갔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평생 지우지 못할 죄책감을 갖게 될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들 참 멋있죠라고 말했어요. 진짜 멋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민혁군의 소식이 해피엔딩입니다. 3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민혁과 친구들은 그 이후로 편견과 혐오의 벽을 허무는 인권 강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시타 기류라는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자원의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숫자가 2만 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분이나 지위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정말 있지만 없는 아이들, 또 그림자 아이들, 유령 아이들로 불리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 2022년 1월에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한 조건부 구제 대책이 나왔어요.

확대가 된 거죠. 국내에 출생했거나 또 영유아기에 입국해도 돼요. 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는 6년 이상 한국에 살고, 네, 영유아기가 지나서 7살 이상에 입국하면은 또 7년 이상 살고, 국내에 체류하고 공교육을 이수하면 예,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예, 기회를 부여하라라는 예, 그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사스러운 게 뭐냐면은 카림이랑 달리아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체류 자격이 생겼어요. 예, 너무 잘된 일이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외국인 등록증을 딱 보여주면서 예, 굉장히 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국내 거주자, 예,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외국인 비중이 5%가 넘으면 예, 다인종 국가가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인종 국가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가장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국가 인권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예, 미등록 이주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는 아마 모든 아이들이 예, 존중받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아이들이 어른이 된 사회는 혐오와 차별이 없는 예,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올랐습니다.
1: 여기 딱 보니까 아 영남 알프스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2: 너무 좋다. 부채 이렇게 팍 펼쳐놨는 마냥 진짜 진짜 너무 예쁘죠.
0: 해발 1000m 이상 9개의 산들이 모인 영남 알프스. 그곳이 숨겨놓은 장엄한 풍경과 오늘은 마주하려 합니다.
3: 보약 같은 숲이야. 오기만 해도 언제든지 반겨주고. 거대한 역사의 현장, 역사책 같은 곳이.
0: 오랜 세월 삶과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온 곳. 고단한 이들을 보듬어온 맛이 있고.
3: 아니 이게 또 그림을 보는 우리나라 이제 동양화를 보는 그런 느낌.
0: 입안 가득 울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4: 영남 알프스 골짜기 골짜기마다 물과 그다음에 고래 깊이에 따라 나무 맛이 다 다릅니다.
0: 눈과 입, 온몸이 즐거운 그곳. 영남 알프스의 진짜 속살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남 밀양, 경북 청도와 맞닿아 있는 울주의 상북면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모여 있는데요. 산세가 수려해 영남 알프스로 불립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죠.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 안에 있는 국제 클라이밍장.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청소년 국가대표 김하빈 선수.
5: 어떻게 따님한테 클라이밍을 시킨
6: 건데요?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7: 1학년 때부터 취미로 하다가 3학년 때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나니까 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겨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0: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이곳. 영남 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울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죠.
8: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위에 또 정상에 올라가면 짜릿하게 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5: 환경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8: 아, 좋습니다. 이 좋은 공기에. 특히 울주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게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0: 자, 그럼 이제 영남 알프스를 제대로 만나볼까요?
9: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 가를제를 거쳐서 신불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오늘 잡혀 있습니다.
11: 신불산은 거기 영남 알프스 구봉 중에 산세가 제일 좋습니다. 때를 잘 맞춰서 오면은 정말 뭐 굳이 외국까지 안 가도 우리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그 풍광이 스위스의 알프스 못지 않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영남 알프스. 울산에서 직장

0: 직장생활을 하는 이분들이 가장 자주 찾고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랍니다.
1: 우리나라에 1000m 넘는 산이 9개의 봉우리가 있는 곳이 잘 없지요.
0: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산에 오르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특히 영남 알프스는 9개의 산이 모여 있어 산을 고르는 즐거움은 덤. 그중에서 오늘 정상을 찍을 곳은 신불산이라는데요.
2: 영남 알프스라는 게 울산, 양산, 그리고 저기 밀양, 청도, 경주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9개의 첨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불산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구멍을 찍다 보면은 제일 볼거리가 많고 사진상에서도 제일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0: 간월산에 간월제를 거쳐 신불산으로 가는 길. 신불산과 간월산은 능선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해발 900m의 간월제는 신불산과 간월산의 능선이 만나는 고개로 가을철엔 은빛 억새 물결이 등산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곳. 영남 알프스의 전망대로도 불린다죠. 과거 울주 사람들은 간월제의 억새를 베어 억새 지붕을 이었답니다.
2: 간월제, 간월산과 신불산 능선이
3: 가운데, 영남 알프스의 가운데 왼쪽으로 가면 신불산, 오른쪽으로 가면 간월산.
0: 간월제의 드넓은 억새 평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면 다시 신불산 정상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간월제에서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곳. 자, 신불산은 어떤 산일까요?
2: 신령이 불도를 닦는 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면서 요번에 알았어요.
4: 고맙습니다.
5: 지금 이게 수행길 같아요.
4: 뭐 우리 수행은 아니고 우리도 도를 닦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면 도를 닦고. 산이 있으니까 사람이 가는 거고 가서 또 힐링도 하고 생화도 하고 오니까 좋습니다.
0: 신불산은 남쪽으로는 영축산, 북쪽으로는 간월산이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걸으며 영남 알프스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묘미죠.
2: 여기 딱 오니까 아, 영남 알프스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0: 신불산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드넓게 펼쳐지는 영남 알프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6: 저도 이 봄에 처음 와봤는데 새파란 초록 연두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 계절엔 처음이라도 그동안 수없이 오른 영남 알프스.
6: 알프스 구봉 그 완등 때문에 한 2년 전에 구봉 다 이렇게 안 다녔었죠.
5: 구봉을 완등하셨어요? 예.
6: 고이고이 간주 해놨던 거. 예, 구봉 완등 은하입니다, 은하.
0: 매년 울주군에서는 영남 알프스 구봉을 완등하고 정상석 옆에서 찍은 사진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기념 메달을 증정하고 있다네요. 덕분에 영남 알프스 등반 열풍이 불면서 전국 각지에서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SNS에서도 그 인기가 뜨겁지요.
6: 그게 전국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루에 막 두 봉씩 타기도 하고, 많이 타시는 분은 한 세 봉씩, 멀리 계시는 분은 오기 힘드니까 한 세 봉씩 타고 가기도 하고.
2: 특히 가을에 오면은 억새로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산세도 아름답고 울산에는 눈이 거의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여기는 눈이 항상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이제 눈을 즐기기 위해서 주로 겨울에 많이 찾죠.
0: 겨울이면 능선 위로 눈꽃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

0: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영남 알프스를 찾는 이유는 참 많겠죠. 드디어 영남 알프스의 최고봉 가지산 다음으로 높다는 신불산에 도착했습니다.
1: 자, 신불산에 왔다. 신불산에.
2: 이런 밴이 저 풍차도 돌아가고 많이.
0: 산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
3: 너무 좋다. 부채 이렇게 확 펼쳐놨는 마냥 진짜 너무 이쁘죠.
4: 저쪽이 동해 바다입니다. 저쪽이 바다도 보여요.
0: 산과 바다가 만났습니다. 영남 알프스가 빚어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5: 40분 가서 북한산 도봉산은 주로 바위잖아요, 올라가면. 근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풀이 돼 있어갖고 되게 이국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6: 왜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5: 네, 그러니까요. 이름값을 한다. 명불허전이다.
2: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전체 관람입니다.
1: 아, 여기 오세요.
0: 아항, 기념사진도 빠질 수 없죠.
4: 생각으로
0: 이렇게 신불산 등반 완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2: 산을 원뿔형이라고 본다면 정상은 꼭지점 아닙니까? 올라오는 길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이라도 올 때마다 다 달라요. 코스마다 다르고 또 누가 같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제 실증 나지 않고 지겹지 않고 늘 새로우니까.
0: 겹겹이 포개진 능선 너머 새로운 설렘이 있는 곳. 이곳이 영남 알프스입니다. 그런데 영남 알프스도 식후경이요. 깊은 산이 키워낸 자연의 맛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답니다. 신불산 정상까지 올랐더니 다들 출출하시죠?
7: 네, 반갑습니다. 예, 어벤처.
8: 안녕하세요.
9: 맛있는 게 뭐예요?
10: 나물이 지금 제일 좋을 때가 지금부터 지금 나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물이 좀 깊은 맛이 있습니다.
0: 인근에서 공수해온 나물들을 맛볼 수 있는 이곳. 아니, 이게 다 몇 가지입니까, 이게?
9: 나 앞에는 한 20가지 정도 넣습니다. 지금 모위, 나오는 모위, 그리고 이제 비름나물, 산나물, 뭐, 그리고 뭐, 방풍나물, 요렇게.
0: 예부터 신불산 나물이 없으면 언양장이 안 선다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산들은 푸짐한 밥상이었던 셈.
9: 뭐, 신불산, 가지산, 요, 인근의 고운산. 여기 인근에 어르신분들 그렇게 다 캐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0: 특히 나물이 만나기로 소문난 곳. 이맘때 보약보다 귀한 것이 바로 봄나물이랍니다.
1: 왔다. 오, 맛있겠네.
9: 여우 나물도 많네.
11: 저희 집 식사 처음이시네요?
9: 네.
11: 그럼 산 봄나물이 지금 제일...
2: 아, 이 나물 몇 가지입니까?
11: 아우, 샤르 보지는 않았습니다. 12개.
0: 갖가지 나물로 차려내다 보니 한상 가득 모이부터 취나물, 냉이 등 약 20가지의 나물을 맛볼 수 있는데요. 엄나무 순과 곰치와 비슷한 곤달비로 쌈밥까지.
2: 이게 또 그림을 보는 우리나라 이제 동양화를 보는 그런 느낌.
0: 이래서 영남 알프스를 찾는 걸까요?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나물의 향기.

0: 영남 알프스 골짜기마다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또 다른 비경을 찾아 영남 알프스의 깊은 품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벌산과 간월산 사이에 자리한 협곡 왕봉골. 옛 주민들은 왕방골이라고도 불렀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반겨주는 이곳에서 벌써 수십 년째 산 곳곳을 누비며 영남 알프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가 배성동 씨를 만났습니다.
1: 영남 알프스의 최고의 매력은 결이거든요. 결이 좋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협곡, 계곡, 물길들이 아주 산자수명하게 흘러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왕봉골 주변에는 무수한 삶의 길이 새겨져 있다는데요. 그 옛날 이 길은 물주 사람들이 오고 가던 길목이었답니다.
1: 옛날부터 그 장군들이 소를 몰고 드나들었고 조금 장사, 나물 캐는 사람, 숯을 굽는 사람, 쇠를 녹이는 사람, 숱한 민초들이 이 길을 통해서 외지로 나가고 하던 그 중요한 교통의 통로 같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0: 소금이 돈이던 시절, 이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을 팔기 위해 소금 장수들은 영남 알프스의 길을 오고 갔습니다.
1: 그 무거운 소금 가마니 치고 이 높은 잿마루를 넘을 때 힘이 안 들었던 이유가 이게 물소리예요, 물소리. 이 물소리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도취를 한다고, 힐링이 된다, 예.
0: 이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많은 이들이 영남 알프스의 산길을 걸었던 건 장에 가기 위해서였다는데요.
1: 영남 알프스를 넘어야만 은양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민초들이 청도, 밀양, 경주, 양산 이 일대에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통팔달 지역인 은양장을 가야 되거든. 거기가 영남 알프스의 모든 길은 삶의 길이고 또 은양장으로 통하고.
0: 그 당시 은양장은 없는 게 없는 장이었습니다. 울산과 경주, 양산 등지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고 갔죠. 그러니 영남 알프스의 길을 따라 숱한 민초들의 삶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왕봉골엔 아픈 역사의 흔적도 남겨져 있다는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1: 그 수탈의 현장, 쇠가 기할 무렵에 아연을 캤던 아연동굴.
0: 일제, 강점기, 일본이 아연을 채취했다는 아연동굴.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수탈의 흔적이 영남 알프스 깊은 산골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1: 근현대사, 그 다음에 조선 그 시대까지 이 민족의 아픔을 또 민초의 발자국을 오롯이 간직한 땅이 바로 이 왕방골, 파레스 폭포 이 골짜기입니다.
0: 이곳 왕봉골에 감춰진 비경을 만나러 온 길,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1: 우와, 이거 얼마나 봐. 우와. 아니, 여기 오니까 막 이 물이 좋아가지고 영혼까지 맑아지는 것 같아.

0: 전체들 정도가 아니고.
1: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예전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답니다.
0: 이게 이제 파래소라는 의원이 이 보다시피 파랗잖아요. 물이 파래서 파래소란 말이 있고 여기 와서 내가 한 가지를 바라면은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이를 의미해서 파래소. 그 의원은 이제 그랬는데
1: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파래소 폭포. 재밌는 전설 하나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0: 설화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여기에 맹주씨를 달아가지고 금두꺼비를 풀었는데 이 금두꺼비가 얼마나 파래소가 깊은지 땅속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저 밀양 호박소에 나왔다는 이런 설화가 있을 정도로 땅 밑이 깊고 이 속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옵니다. 와, 또 물이야. 얼음물이네. 얼마나 차운지. 물을 한번 먹어볼까? 아, 물맛이, 꿀맛이다. 얼마나 시원한지.
1: 잠시나마 세상 시름이 씻겨나가고 마음까지 참 맑아집니다. 영남 알프스가 주는 선물이겠죠.
0: 이 산을 뭐 수없이 드나들지만은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보이는 것 같아. 보약 같은 숲이야. 오기만 해도 언제든지 반겨주고. 거대한 역사의 현장, 역사책 같은 곳이고. 보세요. 누구든지.
1: 영남 알프스의 보물 상자가 하나 더 열립니다.
0: 영남 알프스는 계곡이 많아요. 보물 같은 폭포가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맛이 아주 솔솔해요. 장대하네.
1: 여긴 또 어딜까요?
0: 우와, 이 서늘한 기운이 감도네.
1: 높이 33m. 폭포수에 무지개가 서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신불산 홍류 폭포입니다.
0: 파래스 폭포와 홍류 폭포가 우주 8경의 하나예요. 그만큼 이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비루지카 삼청척이라 해서 날아다 가는 천녀가 이 삼청척이나 되는 높이다 하는 조금 가장이 된 말이지만은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물이 꼭 내려오는 게 좋은 건데요.
2: 저 울리지 않아요. 우울합니다.
1: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두 분.
2: 거기죠. 우리가 15분 거리에 와서 이 정도면 우리 좋은 데 산다. 아까 그 얘기하고 왔는데?
3: 저번에 왔을 때는 겨울이라가 얼음이, 겨드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비가 좀 오고 나니까 폭포가 이렇게 수량이 많은 거는 드물어요. 너무 좋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1: 자연이 내어주는 절경 앞에서 앞으로도 그 복 계속해서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남 알프스의 속살 제대로 만나고 갑니다. 겹겹이 쌓인 능선을 따라 삶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건네고 수많은 이들을 보듬어내는 곳. 이토록 즐거움이 넘치는 이곳은 울주가 간직한 영남 알프스입니다.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 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저기 똥빵한 엉덩이에 앙증맞은 꼬리 좀 봐. 귀여워.
1: 아니야 나 에그.
0: 어? 에그? 응? 에그 판다야?
2: 에그 박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아.
0: 신기하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2: 손도 귀여워.
3: 배가 빵빵해.
0: 와 꼬리 귀여워.
4: 위험합니다.
0: 위험하다고요? 엄청 순해 보이는데요.
4: 아, 그게 아니라 판다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판다는 왜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1번,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2번,
2: 너무 귀여워서.
4: 3번, 기후 위기 때문에.
2: 정답. 기후위기 때문에?
4: 딩동댕! 우와! 판다는 원래 중국의 높은 산에 있는 대나무 숲에 살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대나무 숲이 점차 사라지며 판다도 언제든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5: 판다 어떡해!
4: 귀엽고 사랑스러운 판다. 판다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아주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1: 제가요? 근데 제가...
4: 목소리를 아끼셔야 합니다.
1: 아니, 그게...
4: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1: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요?
2: 그럼 이거 과자 먹을래?
4: 안 됩니다! 이분은 이런 걸 드실 분이 아니십니다.
2: 아, 그럼 된고양이 먹어.
0: 고마워. 돼 먹게.
2: 판다는 대나무를 먹잖아.
4: 맞습니다. 신선한 대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자, 어서 가시죠.
0: 우와. 좋겠다.
4: 진짜.
1: 편하시죠.
4: 자, 그럼 가십시다. 자, 이동합니다.
2: 우리도 같이 판다를 도와주자.
0: 그래, 좋아. 가자.
2: 빨리.
4: 조심.
6: 여기 앉으시죠. 이쪽으로.
1: 아이고.
4: 예.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1: 오, 보호받은 느낌이. 와, 은근히 기분 좋다.
2: 에그판다, 어서 대나무 먹어봐.
1: 대나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0: 어떻게 먹는다니. 그냥 다른 판다들처럼 먹으면 되잖아.
1: 다른 판다들처럼? 저렇게?
3: 내 입맛엔 부드러운 잎이 딱이야.
7: 와, 그 다음엔 대나무 껍질을 쫙쫙 벗겨서 하얀 속살을 먹는다고.
0: 우와, 대나무를 꼭 끼고 잘도 먹네. 오, 그런데 손가락이 여섯 개 같은데.
2: 여섯 개? 우리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우와, 정말 손가락이 여섯 개네.
4: 이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손가락은 사실 손목뼈가 자란 가짜 엄지죠. 대나무를 꼭 쥐고 잘

0: 먹으려고 가짜 엄지가 생긴 거예요.
1: 오, 그럼 나도 이 가짜 엄지로 대나무를 꽉 치고 대나무를 맛있어.

0: 맛있다.
1: 우와, 애교판다. 정말 엄청 많이 먹었다.
2: 배부르겠다.
0: 근데 배가 안 불러.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프네.
3: 당연하죠. 배 채우려면 이 속도로 15시간은 더 드셔야 합니다.
2: 15시간?
0: 15시간이요?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3: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자, 여기서 또 문제. 판다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1번 흰동가리, 2번 꿀벌, 3번 곰.
2: 문제가 너무 쉽다. 정답은 곰.
3: 딩동댕. 그래서 판다를 판다 곰이라고도 부릅니다. 판다는 곰과 아주 가까운 동물이죠.
2: 모습이 비슷해.
1: 우와, 곰이 연어를 사랑해 먹고 있어.
3: 판다도 아주 옛날에는 곰처럼 주로 고기를 사냥해서 먹었다고 해요.
2: 정말요?
1: 그런데 왜 지금은 대나무를 먹죠?
3: 판다는 사냥감이 줄어들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대나무는 고기보다 영양분이 적어서 판다가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대나무를 아주 많이, 잘 때 빼고는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대요.
0: 맛있어.
1: 오, 그래서 판다가 저렇게나 많이 먹는구나.
2: 다시 고기 먹으면 안 되나?
3: 하도 대나무만 먹다 보니 안타깝게도 판다는 고기 맛을 못 느낀다고 하네요.
0: 대나무가 제일 맛있어.
4: 천천히 드십시오. 제가 씁니다. 자, 물.
0: 판다로 사는 것도 편하고 좋네.
2: 에그판다. 우리 사인해줘.
0: 사인? 오케이. 쾅. 쾅.
2: 귀여워. 에그판다. 너무 귀여워.
3: 어릴 적엔 얼마나 더 귀여웠는지.
1: 오. 어릴 적에?
3: 태어났을 땐 아주 작은 분홍색 꼬물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2: 와, 까만 안경을 썼어.
1: 그런데 아기 판다들이 왜 저렇게 누래?
2: 꼭 누룽지 같아. 목욕을 안 했나?
3: 엄마 판다가 핥아줘서 그래요.
1: 어? 핥아줘요?
3: 판다가 먹는 대나무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탄닌이 들어있는 판다의 침은 산소와 만나면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1: 아기 판다들이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누렇게 변하는 거였구나.
3: 아기 판다가 1년 반 동안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멋진 에그 판다가 되었죠.
1: 우와!
2: 와?
3: 그런데요? 이제 엄마와 떨어져 얼음 판다가 되었으니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0: 혼자도 떠나요? 어, 어디로요?
1: 중국으로.
2: 에? 네? 중국이요?
3: 어른 대도 그냥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도 대나무 많은데.
2: 네, 우리가 돌봐줄게요.
1: 판다는 인간과 다릅니다. 판다는 원래 혼자 지내는 동물.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생활을 시작하고 또 짝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짝을 찾을 수 없어서 판다 친구들이 많은 중국으로 가는 거죠.
2: 아, 그런 거구나.

0: 싫은데.
1: 나도.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욕심인 것 같아.
0: 판다를 위해 기분 좋게 보내주자.
2: 네, 그게 판다의 행복을 위한 길이죠. 자, 에그판다 가시죠.
3: 아, 아니, 아니요, 나는
1: 에그판다 보내줄 때 어서 타.
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
3: 아니야. 나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1: 맞다. 이러면 우리들만 힘들어진단 말이야. 보내줄 때 어서 타.
3: 아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아니야.
1: 괜찮아.
3: 아니야. 나 판다 아니고 에그 박사라고. 에그 박사라니까.
1: 에그 박사님 일어나세요.
0: 에그 박사님.
3: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0: 박사님, 무슨 안 좋은 꿈을 꾸셨어요?
3: 꿈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 아주 그냥 내가.
0: 근데 박사님 눈 판다 같다.
3: 눈이 판다 같다고? 눈이 어떻게 판다 같아? 눈이 판다 같다고? 아니, 뭐야? 뭐야? 아직 판다 마법에서 안 깬 건가?
1: 마법이요? 그냥 다크서클 같은데요.
3: 아니 아직 꿈에서 안 깬 걸 거야.
1: 박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0: 꿈 아니에요, 진짜요.
3: 아니야, 이거는 꿈이야. 원래
0: 꿈 아니에요.
1: 그만 하지 마세요.
3: 꿈이야.
0: 아니 그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진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링 앞에서 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음식.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0: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TV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0: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호민아, 달력에 우리 생일 표시하자.
1: 그래. 우리 생일은 몇 월?
2: 10월.
1: 자, 1월. 자, 2월. 3월.
2: 4월.
1: 5월.
2: 6월.
1: 7월.
2: 8월.
1: 9월.
2: 10월.

0: 우리 생일은 10월 9일!
1: 와!
2: 한글 생일도 10월 9일이래.
1: 우리 생일이랑 똑같네!
0: 훈민정음 생일은 한글날!
1: 와!
2: 훈민아,
0: 우리 생일에 파티할까?
1: 그래! 생일 초대장 만들자!
3: 이제 날짜까지 쓰면 끝!
2: 내가 써볼게.
0: 자, 9일.
3: 정음아, 월도 써야지, 월!
4: 월은 너무 어려워.
3: 우리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업!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월, 월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6: 월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8: 여기야!
7: 누가 출동하지?
5: 내가 갈게.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8: 간다!

0: 이응을 찾자.
1: 자, 이제 어깨 운동해야지.
0: 찾았어. 잠시만요. 이응만 찾아갈게요.
1: 그러세요.
0: 아령의 이응.

이제 월에 월을 쓰자. 월을 쓰려면 우와 어가 필요해. 우! 어! 월에 월을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헛!

워! 이윽이 워를 만나 워!

0: 워! 월의 원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을 찾자.
1: 받침의 문!

0: 원, 원, 원, 원. 웍, 웍, 웍, 웍. 월, 월, 월, 월, 월.
1: 여기야! 받침 리을을 찾으러 떠나자! 한길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받침 리을을 찾자.
1: 형! 형!
0: 찾았어. 털실에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1: 워.
0: 받침 리을.
1: 월.
2: 받침.
3: 저장 완료.
2: 월.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월 한글 카드다. 우와.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5: 응.

0: 우리 생일에 놀러 오세요. 10월 9일이에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월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월. 월. 와. 와. 을. 을. 을. 을. 을. 을. 월. 월. 우리 훈민정음의 생일은 한글날 10월 9일이에요. 달력에 잘 표시해뒀어요. 생일날 뭘 해주지? 뭐?
2: 잘 먹었다.
1: 오잉? 한글 워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워. 월. 월. 월. 골. 골. 헐. 헐. 월.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월. 친구들, 따라해봐요. 월.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더워? 더위? 추워?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더워? 더위? 추워?
1: 월. 훈민정음이 생일 초대장을 만들어요.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한글 월이 궁금해요. 우가 어를 만나 워. 아령의 이응이 워를 만나 워. 워가 털실에 받침 리을을 만나 월. 한글 카드를 넣으니 훈민정음 생일 초대장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훈민정음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웬일?

0: 하, 이,
1: 야!
0: 후민정은 안녕?
2: 아이야, 웬일이야?
3: 웬일?
0: 너희가 우리를 불렀잖아.
2: 우리가 아까 머리를 부딪혀서 아이야 한 건데.
3: 아이야를 부른 줄 알았구나.

0: 찾으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1: 여기야.
0: 누가 출동하지?
2: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2: 이응을 찾자. 응? 무슨 소리지? 오호, 찾았어.
4: 왜?
2: 안경에 이응.
1: 순서라 한글.

0: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이제 애를 쓰자. 애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어? 이

0: 헛, 헛, 왜? 왜네? 왜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을 찾자.
1: 받침의 문.
2: 웩, 웩, 웩, 웩. 웽, 웽, 웽, 웽. 웬, 웬, 웬, 웬, 웬.
3: 여기야!
1: 받침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니은! 이제 이를 찾아야 돼. 차! 일이 저기 있어. 차! 과일의 일. 나와라 한글. 받침, 니은. 일. 웬일,
1: 합체. 저장, 완료. 웬, 일.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웬일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3: 응. 자, 니은이.
4: 만 원이네. 누구세요?
5: 훈민아, 정음아, 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란다.
2: 웬일이니? 웬일이야?
5: 훈민이와 정음이가 한글을 바르게 써서 칭찬해 주려 왔단다. 칭찬해.
2: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웬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웬일. 웬일. 왜? 왜? 왜? 은. 왜? 은. 웬. 웬. 일. 웬일. 웬일. 웬일. 웬일. 웬일이니? 웬일이야? 웬일이니? 웬일?
7: 왜? 냠냠.
6: 웬일이니?
7: 잘 먹었다.
6: 오잉? 모음 외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왜? 왜? 웬일? 퇴퇴퇴퇴. 왜왜 치카 치카 치카 치카 퇴퇴퇴퇴.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웬일.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웬일.
8: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웬일, 완두콩, 완성.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웬일, 완두콩, 완성.
6: 웬일. 훈민 정음이 아파서 아이야. 그러자 아이야가 찾아왔어요. 아이야, 웬일이야? 우가 애를 만나 왜? 안경에 이응이 외를 만나 외. 외가 논에 받침 니은을 만나 웬. 과일에 일. 한글 카드를 넣으니 세종대왕님께서 나오셨어요.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아이야가 나오다니 웬일이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4: 얼굴엔
9: 순한 킹킹.
4: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늦었다.
1: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할아버지가 개고야.
1: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놀러오셨어요.
0: 저희 잡아보세요. 앞뒤 앞뒤.
2: 거기 서라.
0: 아리아리 매직.
2: 아이고 힘들다. 나도 옛날엔 하루 종일 뛰어놀았었는데.
0: 에? 할아버지가요?
2: 그럼 할아버지도 보니처럼 어릴 때가 있었지.
0: 우와 신기하다.
2: 응? 그렇지. 할아버지가 하던 놀이 가르쳐줄까?
0: 응?
2: 됐다.
0: 이게 뭐예요?
2: 이건 딱지란다. 잘 보렴. 헉! 옆! 이렇게 상대방 딱지를 쳐서 넘기면 이기는 거야.
0: 재밌겠다. 저도 해볼래요. 오!
2: 오!
0: 와! 뒤집혔어요!
2: 잘하는데?
0: 진짜 진짜 재밌어요.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도 해볼래요.
1: 보니 할아버지는 친구들에게도 딱지를 나눠주셨어요.
3: 호잇! 호잇! 호잇! 야! 아, 아깝다. 아, 야!
4: 예나야.
0: 어?
4: 이제 집에 가야지.
3: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얍!
4: 웬 딱지 치기지?
2: 자, 간다. 얍! 배꼽 치기!
4: 저건.
3: 배꼽 치기!
4: 혹시, 딱지왕 만수?
2: 에? 설마, 파란 대문집 영수?
4: 맞구만, 맞아.
2: 이게 얼마만이야.
4: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0: 친구요?
2: 그래,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지.
4: 여전하네. 딱지치는 모습을 보고 한 번에 알아봤다니까.
2: 나야 영원한 딱지왕이지. 자네 기억나나? 나한테 딱지 다 잃고 엉엉 울었잖아.
4: 에이, 언제쯤 얘기를. 내 딱지 실력도 알아줬다고.
0: 그럼 누가 더 잘하는지 대결해봐요.
5: 에이,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가 이기지.
0: 그거야 해봐야 알지. 할아버지, 대결하실 거죠, 네?
4: 가지까 해보지 뭐.
0: 간다.
3: 우와, 우리가 뒤집었어.
4: 걱정하지 마. 이 할애비가 꼭 이겨줄게.
0: 네.
4: 하나, 둘, 하얍. 아깝다.
2: 기대하시라. 배꼽 치기.
0: 제발 안돼.
2: 이겼다.
0: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4: 괜찮아, 괜찮아.
1: 다음 날도 본인은 딱지를 가지고 놀이터에 갔어요.
0: 할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딱지 낳았어요.
2: 그러자.
3: 우와, 굉장하다.
0: 얘들아, 뭐 하는 거야?
3: 괜히치기 하는 중이야.
0: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다. 정말?
4: 여기, 보니 것도 준비했지.
0: 고맙습니다.
2: 팽이라고?
4: 응, 왔어.
0: 이거 보세요. 얘는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2: 그랬어? 할아버지가 팽이치는 법 알려주마.
4: 팽이치기는 내가 대장이었다고. 자네도 알지? 팽이왕 영수.
2: 무슨 소리? 팽이도 내가 더 잘 쳤다고.
0: 그럼 우리 또 대결해요. 이번엔 팽이로요.
2: 좋지.
4: 실력발휘 좀 해볼까?
6: 우와, 오늘은 팽이 대결이다.
7: 하나, 둘, 셋, 넷.
2: 벌써 끝나면 싱거운데.
0: 어떡해요, 할아버지.
4: 걱정 말거라. 미치기.
0: 안돼.
4: 이럴 수가. 봤지? 팽이왕은 나라니까.
0: 할아버지 최고.
8: 우와, 진짜 멋지다.
0: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겼거든.
8: 그럼 누가 이긴 거지?
0: 비긴 것 같은데.
3: 안 돼! 승패는 가려야지!
5: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결하자!
0: 좋아! 이번엔 뭘로 하면 좋을까?
2: 아! 연날리기!
1: 그날 저녁, 본인은 할아버지와 함께 커다란 연을 만들었어요.
2: 이 하래비가 최고로 크고 튼튼한 연을 만들어주마.
5: 좋아요!
2: 자, 이걸 이렇게.
5: 괜찮아요!
2: 가운데 힘을 뿌려서 붙여보자. 오, 잘했어.
1: 다음 날, 본인은 할아버지와 함께 밤새 만든 연을 가지고 나왔어요.
0: 우와, 이렇게 큰 연은 처음 봐.
8: 나보다도 훨씬 커.
2: 연은 역시 방패연이지. 무슨 소리? 가오리연이 최고지.
3: 두 분, 이제 시작할까요?
1: 드디어 커다란 연들이 날아올랐어요.
5: 우와!
2: 자!
5: 할아버지, 더 높이요! 더 높이요!
2: 이런! 안 돼!
0: 밤새 할아버지랑 열심히 만든 건데.
8: 나도.
5: 그렇지!
3: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2: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동창!
1: 우와, 부부맨이다!
2: 안녕, 얘들아. 오늘은 무슨 일로... 자네가 부부맨인가? 아, 네. 안녕하세요.
3: 설마 알아보시진 않겠지?
1: 부부맨, 큰일 났어요. 연 날리기를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렸어요.
2: 어? 정말이네?
4: 연을 꼭 찾고 싶네.
5: 손주와 밤새 만든 소중한 연이라서 말이야.
1: 맞아요.
2: 아...
1: 다 만들었다!
5: 마음 같아선 직접 찾아주고 싶은데 저렇게 멀리 가버려서야 원.
4: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2: 아! 만약에 두 분이 직접 찾아주실 방법이 있다면요?
6: 엥? 우리가? 어떻게?
4: 참, 하늘을 날 수도 없는데.
1: 그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6: 비행기?
2: 역시 본이야. 두 분, 이것 좀 눌러주실래요?
6: 엥? 이렇게?

0: 그럼 이제 진짜 대결을 펼칠 땐가?
1: 뭐라고?
0: 누가 먼저 열을 찾는지 겨루는 거야. 아하, 재밌겠다.
2: 대결이라. 좋아.
3: 그럼 제가 심판을 볼게요. 준비 출발.
2: 뭐냐? 어떡하네?
0: 잡았다!
3: 이번 대결은 예나 팀 승리!
2: 와, 이겼다!
4: 먼저 잡을 수 있었는데.
0: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어떡해요!
2: 자네 이거 좀 갖고 있게.
3: 아, 네, 네, 알겠습니다.
2: 꽉 잡아라.
0: 조금만, 조금만 더요. 제자 조사 정말 고맙습니다.
5: 나도야, 정말 대단하더구만.
2: 뭘 그 정도쯤이야.
0: 부부맨,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보니 팀, 예나 팀?
5: 글쎄,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한가?
2: 소중한 연을 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지, 안 그래?
5: 그럼!
0: 맞아요!
5: 오랜만에 실컷 놀았단다.
2: 덕분에 아주 재미있었어.
6: 저희도요!
7: 어느덧 할아버지가 시골로 가시는 날이 됐어요.
4: 더 이따가 가시면 좋을 텐데.
8: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되지.
2: 꼭 놀러 와야 한다.
5: 이제 가려고.
0: 안녕하세요.
2: 자네 왔나? 안 그래도 줄 게 있었는데. 자.
5: 마음이 통했구만. 자, 나도.
2: 이건 자네 덕분에 오랜만에 어린 시절인 마냥 즐거웠다네.
5: 나도 그랬어. 조만간 또 놀러 오게.
2: 당연하지. 그땐 딱 지고 팽이고 안 봐줄 거야.
5: 봐주긴 누가 봐줬다고 그래.
7: 또다시 소중한 추억을 만든 할아버지들. 두 분의 우정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겠죠.
0: 다락방의 보물.
7: 오늘은 본인의 가족이 대청소를 하는 날이에요.
1: 청소 끝!
0: 이제 놀아도 되죠?
1: 그럼 뭐하고 놀까?
8: 어? 이제 다락방 청소해요.
1: 다락방 청소라니 이게 얼마 만이야?
0: 우와, 이게 다 뭐예요?
8: 대부분 보니 네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이야.
1: 오, 이거 봐! 보니가 아기일 때 아빠가 떠준 건데 아직도 있었네.
0: 진짜 조그맣다.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1: 그랬지.
0: 아빠가 직접 떠주신 거였구나.
8: 어머? 응? 이것도 보니가 참 좋아했었는데. 너무 오래 안 써서 고장났나 보네.
0: 우와, 이 곰인형 기억나요? 놀이동산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우와, 너무 예뻐. 그때 진짜 좋았는데.
1: 다들 정말 오래됐네요.
8: 그러게요. 이참에 안 쓰는 물건들은 치우는 게 좋겠어요.
0: 네? 안 돼요. 아직 멀쩡한데.
8: 그럼 나눔센터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0: 네? 그것도 싫어요.
1: 하지만 계속 다락방에 두면 먼지만 쌓일 텐데.
8: 그래, 보니야. 안 쓰는 물건을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지 않을까?
0: 알았어요.
8: 고마워. 자, 그럼 이 상자에 모두 담고 내일 나눔센터로 가져가죠.
1: 그래요.

0: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본인은 무척 속상했어요.
1: 여기 있다! 내 소중한 물건들! 어?
2: 내일 나눔센터로 가져가죠.
1: 안 돼! 빨리 상자를 숨겨야겠어! 너무 무거워! 어떡하지?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래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3: 어?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어? 상자 숨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0: 상자?
1: 네,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인데 오늘 나눔센터에 가져간대요.
0: 아, 그렇구나.
1: 추억이 담긴 거라 아무한테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꼭꼭 숨겨요.
0: 그래, 같이 숨겨보자.
2: 그런데 이렇게 큰 상자를 어디에 숨기지?
1: 아, 집 안에는 숨길 데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나가서 찾아보면 어때요?
0: 응, 그러자.
2: 아, 어디가 좋을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데나 숨길 수는 없잖아.
1: 맞아요. 응? 보고만 앞에요! 어?
3: 아!
2: 큰일 날 뻔했네.
4: 아이고.
2: 어?
4: 아유, 이를 어째. 아유, 미안해요. 놀랐죠?
1: 괜찮아요. 보고만 우리 저 할머니 도와드려요.
0: 좋지.
1: 여기요. 저희가 다 주웠어요.
4: 아이고, 친절하기도 하지. 오. 그런데 장바구니에 구멍이 나서 이걸 어디에 담는다?
1: 오, 구멍이 엄청 크게 났네요.
2: 대신 담을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 잠깐만요. 보고만, 이건 어때요?
0: 오, 좋은 생각인데? 야, 자.
1: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거...
5: 막상 할머니께 드리려고 하니 조금 망설여졌어요.
2: 보니야, 이거 할머니께 드려도 정말 괜찮겠어?
4: 아휴.
1: 네! 할머니, 여기에 담으세요.
4: 아유, 정말 내가 써도 되겠니?
1: 그럼요.
4: 정말 고맙다.
0: 조심히 가세요. 잘했어, 보니야.
1: 그래도 다른 물건들은 절대 안 나눠줄 거예요.
0: 그래,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1: 네.
2: 어?
1: 이게 무슨 소리지?
2: 새들 울음소리 같은데?
1: 보고만, 저기요! 아기 새들이 있어요!
2: 아이고, 둥지에서 떨어졌구나.
1: 어떡해, 둥지도 다 망가지고 여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6: 뭐야?

0: 자, 이제부터 이게 너희 집이야. 보고맨, 이것 좀 나무 위에 올려주세요.
1: 응? 자, 됐어. 마음에 드나 봐.
0: 어, 보고맨, 저기 좀 봐요.
2: 보니의 물건들은 쓸모가 많았어요.
3: 정말 고마워.
2: 그 후로도 보니는 필요한 이들에게 물건을 나눠주었어요.

0: 어, 벨이 고장났었는데 고맙다.
1: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보니도 뿌듯해졌어요.
2: 아무한테도 주기 싫다더니 물건을 많이 나눠줬네.
3: 그러게요. 이제 남은 거라도 잘 숨기러 가요.
2: 그래. 어? 이게 무슨 소리지?
3: 제 소리예요. 배가 좀 고팠어요.
2: 그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네. 뭐라도 먹을 곳 없을까? 어? 응? 저기 빵집이 있나 본데? 우리 빵 먹고 갈까?
3: 좋아요!
4: 어허...
3: 우와, 이런데 빵집이 있었네요?
2: 빨리 들어가 보자.
5: 자, 주문하신 빵 나왔습니다.
3: 우와! 아, 엄청 맛있어요!
5: 그래? 자, 이건 서비스.
3: 고맙습니다.
5: 내가 더 고맙지. 오늘 첫 손님이거든.
3: 정말요?
6: 이 시간에 저희가 첫 손님이라고요?
5: 아, 네, 빵집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네요.
6: 하긴 저 간판으론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3: 빵은 이렇게 맛있는데.
5: 나가서 홍보라도 하고 싶지만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아, 배부르다.
3: 빵집이 있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손님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가진 걸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6: 그러게. 예.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인데.
3: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이번엔 방귀 구름도 필요해요. 빨리 엄지 좀 내밀어 주세요.
6: 그래.

0: 우와!
1: 여기에 닭봉빵을 올려놓으면 완성! 이제 이 곰인형이 빵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2: 빵 사세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3: 이 정도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겠죠?
4: 정말 대단해!
2: 빵 사세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1: 어?
5: 어? 어?
6: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1: 우와, 맛있겠다. 엄마, 우리 저 빵집 가보면 안 돼요?
6: 그럴까?
1: 우와, 정말 장갑 멋있고 장갑도.
4: 이렇게 손님이 많은 적은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보니, 부부맨.
1: 이제 가요, 부부맨.
3: 그래. 그런데 이제 물건을 숨기러 갈 필요가 없겠는데?
1: 어? 언제 이렇게 됐지?
3: 다 나눠줬는데 괜찮아?
1: 아쉬울 줄 알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요.
3: 그럼 집에 갈까?
1: 네!
7: 상자는 텅 비었지만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본 보니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8: 뿡뿡빵빵 부부맨 다음 이야기.
9: 얘들아, 나 고민이 있어. 난 보니한테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보니는 나보다 부부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보니가 날 더 좋아할까? 다음 시간에도 부부맨과 함께.
10: 아침엔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늦었다.
10: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진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진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2: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옥스퍼드 팡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디에로 사이어스.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7: 늦었다.
16: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아! 서울 우유.
1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0: 순한
19: 줄무랑
20: 덥덥한 말
21: 순하게
22: 지켜줄게.
1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아빠와 보니가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1: 괜찮겠어요? 보니 친구들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텐데.
2: 문제 없어요. 내가 워낙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3: 맞아요. 어제부터 아빠가 더 신나신걸요? 걱정 말고 우리 할아버지 댁 잘 다녀오세요.
1: 그래, 그럼 이따 봐요.
3: 빠빠이.
2: 조심해서 갔다 와요.
3: 다녀오세요.
2: 그럼 우리도 준비할까?
3: 좋아요. 준비 완료. 뭐야? 어?
2: 친구들도 도착한 것 같은데?
3: 빨리 나가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
2: 다들 준비됐지?
4: 네.
2: 좋아. 그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놀이동산으로 출발. 빅방울?
3: 설마 비 오는 거예요? 어떡해. 그럼 놀이동산 못 가는 거야?
5: 안 돼.
2: 아닐 거야.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거겠지.
3: 휴, 다행이다.
2: 그럼 다시 놀이동산으로 출발!
4: 출발! 어?
5: 일기예보 거짓말쟁이.
2: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 금방 그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0: 결국 보니와 친구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놀기로 했어요.
3: 괜찮아. 네 차례야.
5: 준이야, 혹시 비 그쳤어?
6: 아니.
3: 슬기야, 비 그쳤어?
7: 아니.
5: 이젠 비 그쳤겠지?

0: 집에서 노는 건 너무 지겨워. 밖에서 놀고 싶다고. 놀이공원 못 가면 놀이터라도.
1: 나도.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2: 아, 그래. 부부맨한테 부탁해보자.
1: 맞다. 부부맨이 있었지.
3: 부부맨이라면 비를 멈춰줄 거야.
2: 도와줘요, 부부맨.
4: 난 이때가 제일 기대되더라.
2: 맞아요.
4: 간다, 간다, 간다.
2: 도와줘요.
4: 아이, 꿈이었구나.
2: 도와줘요, 부부맨.
4: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얘들아, 안녕.
1: 안녕하세요.
0: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2: 조금만, 비 좀 멈춰주세요.
0: 응? 비를?
2: 네, 비가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갔거든요.
3: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4: 너무너무 심심해요.
5: 나가서 놀고 싶어요.
0: 그런데 어쩌지? 비를 멈추는 건 나도 할 수 없는데.
2: 그럼 계속 이렇게 심심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0: 아니야.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어.
1: 어떡해.

0: 아, 그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를 알려줄까?
1: 네!
0: 자, 이렇게 블록을 쌓아도 되고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그치?
2: 그런 거 말고요!
3: 그건 네. 아까 다 했어요!
0: 아, 그랬어?
3: 저희는 집 밖에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근데 밖에서 놀면 옷이랑 신발이 흠뻑 젖을 텐데?
4: 맞아. 엄마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하셨어.
2: 그럼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 옷이랑 신발이 있으면 어떨까?
3: 에? 그런 옷이랑 신발이 어딨어?
2: 번개구름으로 만든 튼튼한 비옷과 장어만 있다면 밖에서 놀아도 절대 안 젖을 거야. 그렇죠, 부부맨?
0: 오, 그 방법이 있었네.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자,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 방귀 캔디 머신! 뿜컬러 파!

0: 진짜 비를 맞아도 끄떡 없는데.
1: 맞아. 게다가 예뻐.
2: 그럼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3: 저기 근데 놀이터가 다 젖었는데 괜찮을까? 미끄러울 것 같은데.
0: 얘들아!
4: 어?
0: 이거 진짜 재밌다. 눈 때문에 엄청 빨라져서 꼭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2: 놀이기구라고?
3: 어?
2: 그렇지. 부부맨, 미끄럼틀이 엄청 커지면 어때요? 진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처럼요.
5: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열차까지 만들면 진짜 놀이기구 같을 거야. 방귀구름 워터 슬라이드.
4: 재밌겠다.
5: 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2: 네.
3: 어떻게 보니야, 나 떨려.
2: 괜찮아, 슬기야. 엄청 재밌을 거야.
5: 자, 그럼 출발합니다. 그럼 나도. 미안 얘들아.
0: 괜찮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2: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기구도 만들어봐요.
5: 좋지. 어떤 걸 만들까?
3: 저걸로 회전 목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5: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이왕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동물들로 만들어요.
1: 비가 오니까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떨까?
2: 그래, 놀이도 하자는 없는 우리만의 회전 목마를 만들자.
5: 다들 좋은 생각인데? 그럼 다 같이 만들어볼까?
4: 네!
2: 이러니까 꼭 바닷속을 탐험하는 것 같아요.
5: 놀이터 끝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4: 네!
5: 하나, 둘, 셋, 출발! 얘들아, 괜찮아?
4: 네!
1: 꼭 범퍼카 같았어요.
4: 맞아!
2: 부부맨 덕분에 비가 왔는데도 엄청 재밌었어요.
0: 진짜 놀이동산만큼 재밌었다니까요.
5: 다행이다.
2: 앞으로는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0: 좋았어요.
1: 엄마!
2: 놀이도 잘 갔다 왔지?
1: 빠빠!
3: 보니야, 오늘 비가 와서 놀이동산 못 갔지? 많이 속상했겠다.
1: 아니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3: 그래? 뭐하고 놀았는데?
1: 그건요, 비밀이에요. 어?
4: 이제 보니가 비 오는 날도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죠?
1: 유치원 운동회 날.
4: 오늘은 유치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5: 마침내 오제의 마법사를 만난 친구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6: 와, 재밌다!
7: 준이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주셨죠? 다들 박수!
6: 와!
8: 엄마, 진짜 진짜 멋졌어요.
5: 고마워.
9: 와, 준이는 좋겠다.
10: 어? 유치원 특별 수업?
1: 네, 선생님 대신 동화책 읽어주는 수업인데 이번엔 우리 가족 차례예요.
11: 어, 그럼 당연히 이 아빠가 가야지.
1: 이번엔 엄마가 오시면 안 돼요? 아빠 몇 번이나 오셨잖아요.
11: 그야, 엄마는 회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1: 그래도.
3: 보니야, 그럼 이번엔 엄마가 갈게.
1: 정말요?
3: 그럼 우리 보니를 위해서 그 정도 시간도 못 내겠어.
11: 정말 괜찮겠어요?
3: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1: 어, 신난다! 약속한 거죠?
3: 응, 약속.
4: 유치원 특별 수업 날이 되었어요.
1: 맞다, 오늘 보니 엄마가 오시는 날이지. 응, 재밌는 책 읽어주실 거니까 기대해.
3: 보니야.
1: 엄마 오셨나 봐. 엄마. 엄마.
11: 짜잔.
1: 엄마는요?
11: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대. 그래서 대신 아빠가 왔지.
1: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렸는데.
3: 다녀왔어요. 본인은요?
11: 아, 당신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3: 얼마나 속상했을까. 본이랑 한 약속 꼭 지키고 싶었는데.
11: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4: 다음 날이 되었어요.
1: 예, 아빠!
11: 잘 다녀왔어?
1: 네, 이것 좀 보세요.
11: 오, 가족 운동회? 재밌겠는데?
1: 그쵸?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11: 갑자기 왜?
1: 빨리요!
11: 그래, 잠깐만. 자.
3: 여보세요?
1: 엄마!
3: 어, 보니야.
1: 다음 주 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열린대요. 이번엔 꼭 와주실 거죠?
3: 다음 주 금요일? 물론이지.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1: 약속!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가족 달래기

0: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1: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척척 맞아갔죠.
2: 와, 최고 기록이에요.
3: 이러다 우리가 1등하는 거 아니야?
1: 드디어 운동의 날이 되었어요.

0: 회사는 언제 오세요?
1: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내고 금방 오신대. 아마 점심 때까지 오실 거야.
0: 빨리 오시면 좋겠다.
2: 친구들은 신나게 운동회를 즐겼어요.
3: 그래 얘들아, 잘하고 있어.
1: 잘한다 우리.
4: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먹고 오후에 만나요.
5: 네.
0: 아빠, 엄마 오셨어요?
1: 아, 아직.
0: 벌써 점심시간인데.
1: 아까 출발했다고 연락 왔으니까 경기 전에는 꼭 도착하실 거야.
0: 엄마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1: 그렇긴 한데 길이 조금 막히나 봐. 일단 우리끼리 도시락 먹고 있으면.
0: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요.
1: 부부맨?
0: 도와줘요 부부맨! 무슨 소리지?
1: 아이고 배야! 아, 아빠도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기 예나랑 같이 먼저 밥 먹고 있어.
0: 헐, 아빠! 화장실 그쪽 아니에요!
1: 아이고, 그랬지. 들킬 뻔했네. 어서 변신하자. 부부맨 변신!

0: 자,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보보맨, 우리 엄마 좀 데려와 주세요. 운동회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0: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가서 얼른 엄마 모셔올게.
1: 네, 고마워요, 보보맨.
2: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빨리 보니한테 가야 하는데. 어? 공사 중이잖아. 저 길로 돌아가면 한참 걸릴 텐데. 어? 저 강만 건너면 유치원까지 금방인데. 어? 저게 뭐지?
0: 야!
2: 야! 부부맨?
0: 보니한테 가는 길이죠? 자, 어서 건너세요.
2: 네.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이대로 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어.
3: 자,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모두 모이세요.
4: 네.
1: 벌써? 아직 엄마 안 오셨는데? 아빠도 없고. 어떡하지?
2: 유후! 조금만 기다려, 보냐?
5: 어?
2: 보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도 없고 어쩌죠?
0: 저기 보니 어머니,
2: 어?
0: 이것 좀 눌러 주실래요?
2: 네? 이렇게요? 어?
0: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엄마는 왜 아직 안 오시지?
6: 보니야, 어디 봐. 앞을 봐야지.
1: 아빠야, 바로 다음에 엄마랑 하는 경기인데.
2: 조금만 빨리 서둘러줄 순 없을까요?
0: 네, 꽉 잡아요.
2: 어떡해.
0: 여기도 엄청 막히네요.
2: 이번에도 보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 아빠한테 못 간다고 전화해야겠어요.
0: 잠깐!

0: 어?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1: 어?
0: 뿡카 변신!
1: 어? 와, 세상에!
0: 변신 완료! 어? 자, 출발합니다!
2: 어느새 마지막 경기 순서가 되었어요.
3: 보니야, 왜 혼자야?
4: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도 아직 안 오시고.
3: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달릴까?
4: 아니, 괜찮아요. 저 그냥 안 할래요.
3: 보니야, 그래도.
5: 이와, 저게 뭐지?
3: 보니야! 늦어서 미안해, 보니야. 바로 시작할까?
4: 네!
3: 그럼 경기를 시작할게요. 보니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정말 미안해.
4: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달리기 1등 했잖아요.
3: 엄마가 많이 바쁘긴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항상 보니가 1등인 거 알지?
4: 그럼요.
0: 보니야, 왔어요, 여보?
4: 아빠!
2: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0: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고.
4: 이렇게 오래요?
0: 그게 휴지가 없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본이랑 엄마가 1등하는 건 멀리서 봤어. 대단하던데?
4: 진짜요?
0: 그럼 우리 1등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4: 좋아요!
3: 그래요. 그럼 가볼까?
4: 네!
0: 자, 출발!
2: 엄마와 함께해서 더욱 특별했던 운동회. 보니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늦었다.
13: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지금
16: 얼굴엔

아이고, 그나마. 에이, 꽃다발. 아, 삐구.

아.